0: 가호의 시작 오늘 첫 곡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그 연음말에서 8월이라는 새 스티커판이 이제 기다리고 있다. 아, 혹시나 뭐 7월에 좀 아쉬웠던 점이 있더라도 여러분들 다시 힘을 내봅시다. 뭐 이런 이야기를 전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아, 이제 오늘 또 선곡의 진심인 모든 선곡엔 이유가 있는 천효진 PD님이 오늘 첫 곡으로 이 노래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우리 집 재무상황 점검부터 일상 속 소비생활에 대한 고민 또 알아두면 유용한 경제 꿀팁과 꿀정보까지 오늘도 가정경제에 관한 모든 이야기들 함께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 방송 한 시간 함께해 주실 두 분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재무전문가 이재한 정영환 팀장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이재한입니다.
2: 안녕하세요. 정영환입니다.
0: 아, 진짜 시간이 빨라요. 벌써 7월이 다 지나갔는데 맞아요. 두 분은 이번 한 달을 뭔가 한마디로 표현해본다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이재한 팀장님?
1: 정말 짱이다.
0: 예? 네?
1: 정말 무엇이요? 스펙타클했어요. 정말.
0: 아, 뭐 네.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아,
1: 일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아. 어떤 생활에 있어서의 어떤 좀 다양한 문제들도 좀 있었다가 또
0: 왜요? 잘 저랑 해결됐다가. 방송하는 게 그렇게 힘드셨어요? 아니,
1: 생활이라고 했습니다. 생활. 예. 생방이 아니라
0: 방송이 생활. 생활이신 분이니까.
1: 아, 그건 그렇죠. 근데 이제 어쨌든
0: 그건 그래요.
1: 방송하듯 생활을 하니까
0: 예, 예.
1: 네, 스펙타클하게 한 달을 아. 보냈습니다.
0: 예. 8월은 좀 더 안정적으로 좋은 일이 많으시기를.
1: 아, 그러면 좋겠어요.
0: 예. 오늘은 네. 제가 또 마지막 그 이 올해에는 마지막 방송하는 날이다 보니까 네. 오늘은 평소와는 다르게 우리 두 분께 어떤 온정어린 덕담을 많이 해드리기로
2: 친절하게 네.
0: 예 친절한 네. 방송 만들어가 보도록 해요. 정영환 팀장님은 7월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2: 롤러코스터 같았다.
0: 비슷하시네. 아니, 두 분 무슨 일 있으셨나?
2: 아니 일단은 비가 많이 왔잖아요.
0: 맞아요.
2: 그러니까 어. 기분이 많이 울적한 날도 있었고 어. 좀만 해가 뜨면 또 기뻤다가 어. 또 울적했다. 이게 반복되는 게 어. 또 했었고.
0: 그렇죠. 저 만나면 텐션 올라가고.
2: 그렇죠. 어. 그리고 이제 또 이번 달 7월 달에는 참 많은 분들이 많이 힘들었죠. 바로 네. 주식장이 롤러코스터였다.
0: 그렇습니다.
2: 그래서 예. 그게 그날의 기분이 이날의 하락과 상승에 따라 달라지더라고요.
0: 네, 그러게 말이에요. 아, 맞아요. 진짜 주식 때문에 이번 달에 마음고생 많이들 하셨을 것 같은데 오늘 7월의 또 마지막 날에 뭐 이렇게 짠 것처럼 아까 제가 12시 뉴스 할 때 보니까 오늘은 또 장이 급등해서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다고.
2: 지금 아주 빨갛더라고요.
0: 네, 두 분의 일상만큼이나 이번 달은 우리 그 주식 시장도 롤러코스터 스펙타클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일상이나 뭐 주식 시장이나 다음 달에는 좀 더 안정적으로 좀 우상향 해가기를 바라면서 자, 오늘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유튜브 TBS 시민의 방송 채널에서 보이는 라디오 진행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사연 언제나처럼 기다리고 있을게요. 저축, 보험, 재무설계, 은퇴, 연금 등등 일상 속 모든 경제 관련 고민과 궁금증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51번이고요.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상담 이렇게 두 글자 꼭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생방 시간에는 물론이고 오전 9시 재방송 시간에도 문자창 언제나 활짝 열어둘게요. 샵 0951번으로 상담 신청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제의 경제 뉴스와 금융 이슈들, 건강한 소비를 위한 꿀팁과 꼭 필요한 정보를 콕 집어 정리해드리는 시간, 머니 트렌드. 서울에서 이른바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34평형 아파트의 평균 매매 가격은 13억 5,900만 원, 평균 전세 보증금은 7억 3,30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부동산 플랫폼 다방이 올해 2분기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매매 가격은 1년 전보다 1.3%, 전세값은 7.2% 오른 것으로 나타났고요. 자치구별 평균 매매 가격은 서초구가 33억 7천만 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강남구와 송파구, 용산구가 뒤를 이었습니다. 전세 보증금 역시 서초구가 11억 7천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강남구와 송파구 순으로 조사됐는데요. 특히 전세값은 은평구를 제외한 서울 25개 자치구 대부분에서 상승한 가운데 강북구는 1년 새 20% 넘게 올라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서도 서울 전세값은 성북구와 금천구, 노원구 등 강북권을 중심으로 오름세가 이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 허가제 등의 영향으로 전세 매물이 줄면서 강북권을 중심으로 전세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은행에서 상장지수 펀드, ETF 신탁 상품에 투자한 소비자들이 자신에게 맞지 않는 수수료를 선택해 최대 7배가 넘는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6개 주요 은행의 ETF 신탁 판매액은 올해 5월 10조 8천억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8배 이상 늘었고 수수료 수익도 10배 넘게 증가했는데요. 문제는 대부분의 투자자가 평균 34일 정도만 보유하는 단기 투자를 했는데도 가입할 때 한 번에 약 1%를 내는 선취 수수료를 선택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단기 투자자 10명 가운데 9명 이상이 선취 수수료를 선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금감원은 투자 기간에 맞는 수수료 체계를 선택했다면 은행이 받을 수수료는 545억 원 수준이지만 실제로는 3,948억 원을 받아 7배 이상 많았다고 분석했고요. 또 관련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ETF 신탁 수수료 체계를 전면 재검토하고 판매 절차와 성과 평가 기준도 개선할 방침입니다. 서울시 기후동행카드의 기능을 담은 새로운 교통카드 기후동행패스가 오는 9월 1일 정식 출시됩니다. 기후동행패스는 정부의 모두의 카드에 서울시민을 위한 맞춤형 혜택을 추가한 교통카드로 기존 기후동행카드 운영 종료에 맞춰 도입되는데요. 서울시는 청년 할인 대상 연령을 기존 19세에서 34세 대신 19세에서 39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면 확대 적용될 예정입니다. 청년 이용자는 정류령 기준으로 최대 30%까지 환급받을 수 있고 정액형은 5만 5천 원에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금액에 따라 정류령과 정액형과

가운데 더 유리한 방식을 자동으로 적용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 기존에 정부의 모두의 카드를 이용하던 서울시민은 별도의 카드 발급 없이 서울시 특화 혜택이 자동 적용됩니다. 서울시는 이 새 제도 시행 과정에서 혜택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기존 기후동행카드 30일권 운영을 오는 9월 30일까지 한 달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화제의 경제 뉴스와 금융 이슈를 콕 집어 정리하는 시간 머니 트렌드였고요. 머니 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 출동 머니 119 출발해 볼까요?

0: 머니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119 위기의 가정경제 그 호흡과 맥박을 점검하고 심폐소생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경제재난 현장에서 BOBO SOS가 울리면 저희 머니특별시의 재무전문 구조단이 빰빠라빰빰빰 하고 출동하는데요. 오늘의 출동지는 충남 홍성이라고 합니다. 함께해볼 이야기 주제는 뭔가요?
1: 자, 오늘의 주제는 노후 준비 연금과 보험의 목적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입니다.
0: 목적부터 바로 세우자.
1: 그렇습니다. 네. 자, 연금인 줄 알고 가입한 종신보험 그리고 은퇴 후까지 이어지는 갱신형 보험료 부담처럼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연금과 보험의 차이부터 은퇴 전에 꼭 점검해야 할 노후 준비 방법 그리고 보험료 부담은 줄이면서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는 방법까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0: 좋습니다.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오늘의 사연부터 만나볼까요? 헬로 여러분. 저는 40대 후반, 아직은 화려한 싱글 라이프를 즐기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빛이 나는 솔로. 다행히 지금 다니는 회사가 정년까지는 다닐 수 있는 곳이라서 앞으로 한 15년에서 20년 정도 바짝 일하고 60대 초중반쯤에 멋지게 은퇴하지 유후 하고 나름 태평하게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 오랜만에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 나갔다가 저의 현실을 마주하게 됐지 뭐예요.
2: 아유, 다들 늙어서 뭐하고 뭐 먹고 사는지 준비해뒀니? 아유, 우리는 애들 학원비 대고 대출 이자 갚고 나면 통장이 그냥 통장이야.
0: So sad.
1: 말든 마. 그래도 남편 퇴직금이랑 둘이 붓고 있는 연금 합치면 나중에 살비는 나오겠지 싶어서 지금 악착같이 모으고 있어. 옥순아, 넌 혼자 벌어서 혼자 쓰니까 너무 좋겠다. 노후 준비 아주 빵빵하게 잘해놨겠어.
0: What? 노후 준비? Nope. 난 아직 그런 거 안 해. 혼자 자유롭게 여행 다니고 주말에 맛집도 다니고 지금 내 인생 즐기기도 so busy. 너무 바빠.
1: 야, 너 제정신이야? 너 저번 달에도 해외 다녀오고 주말마다 호캉스 가잖아.
0: 그렇지.
1: 지금 그렇게 버는 족족 다 쓰면 나중에 늙어서 어쩌려고 그래? 너 지금 연금 하나도 안 들어놨어?
0: What? 집에 오는 길에 휴대폰 뱅킹 앱만 몇 번을 들여다봤습니다. 분명 월급은 꾸준히 받았는데 내 돈은 다 어디로 간 거지? 나 진짜 이대로 늙으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마음이 다급해졌어요. 그래서 지인이 좋다고 추천해준 연금 상품에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덜컥 가입부터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입하고 나니까 급하게 든 이 연금이 진짜 제 상황에 맞는 게 맞는 건가 싶어서 며칠째 잠을 설치고 있거든요. 전문가님들, 홧김에 가입해버린 제 연금 상품이랑 현재 엉망진창인 제 재무 상태 그리고 앞으로의 노후 준비까지 아주 속 시원하게 점검 좀 부탁드립니다. 쿨앤콜드 점검 플리즈 헬프미. 라고 우리 청취자분께서 이런 사연을 남겨주셨는데요. 아, 오늘 정말 두 분 애쓰셨어요.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9709님께서 바로 세 분 연기가 짱이십니다.
1: 어머, 감사합니다.
3: 어떻게 이 목소리 유지하면서 방송 한번 해볼까요?
0: 아니요, 그것은 네. 방송이 거절하겠습니다. 네. 예, 듣기가 좀 거북하시고.
3: 저도 그냥 하이본 말이었습니다.
0: 예, 그러셨어야죠.
3: 다행이에요, 거절해주셔서.
0: 예, 좀 그만 멘트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 혼자 생활하면 오히려 돈이 더 잘 모일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막상 까보면 현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 우리 청취자분도 좀 그런 상황이신 것 같은데 지금 재무 상황이 어떠셨나요?
1: 네. 자, 우선 월 실수령 소득은 480만 원 정도였습니다.
0: 능력자시네요. 높죠.

0: 근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뭔가 우리 집은 애 때문에 남편 때문에 돈이 많이 나가. 너 혼자니까 덜 나가겠지. 오. 하지만 실제로 혼자 계신 분들 더 많이 씁니다. 예. 자, 이분요. 생활비가 평균 320에서 340만 원 정도 사용하고 계시고요.
1: 진짜 빛이 나는 솔로.
0: 그렇죠. 왜냐면 호캉스 가는 게 한두 끼니까. 그러니까. 예. 저 해외도 가야 되고요. 예.
1: 그렇죠? 맛집도 또 좋은 데 많이 다니실 거 아니에요.
0: 혼자 외로우니까 이런 풀어야죠. 그쵸. 자, 이러다 보니까 1인 가구라는 점을 감안하면 조금은 아니고 좀 많은 편이긴 합니다. 많은 네, 조금 많은 편입니다. 예, 예. 자, 그래도 다행인 점도 있어요. 이 노후 준비는 아예 안 하고 계신 건 아니었더라고요.
1: 오, 다행이네요.
2: 그러니까 직장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민연금은 꾸준히 납부가 되고 있었고 또 한 직장에 오래 계시다 보면 당연히 퇴직연금 뭐 퇴직금 이런 것들도 그렇죠. 잘 쌓이고 있겠죠.
1: 네.
2: 여기에 세액공제도 가능한 IRP까지도 준비는 하고 계세요.
1: IRP까지. 네. 아니 이 정도면 노후 준비 꽤 잘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네. 그 내용만 봤더니 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 개인연금이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3층 연금 얘기하잖아요.
1: 연금 석탑. 3층 그렇죠. 연금 석탑.
2: 1층은
1: 국민연금.
2: 그렇죠. 2층은
1: 퇴직연금.
2: 그렇죠. 3층은
1: 개인연금.
2: 그렇죠.
1: 시작부터 나 자신 칭찬해.
0: 네, 축하합니다.
2: 네, 칭찬해요. 네. 네, 어쨌든 그 3층 연금 중에 3층이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문제가 발견된 점이 있었습니다.
1: 예,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였습니까?
0: 바로 이 최근에 아까 말씀하셨죠. 급하게 하나 가입한 연금 하나 있다.
1: 지인이 좋다고 해서.
0: 지인 좋다고 해서. 자, 이거 이미 좀 눈치가 채렸을 거예요. 어떤 보험이었는지. 맞아요. 연금 아니라 종신보험이었습니다.
1: 아이고. 빠밤. 네. 빠밤.
0: 청취자분께서는 연금이라고 생각하고 가입을 했는데 실제로는 사망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바로 이 보장성 보험이 종신보험으로 가입이 되어 있던 겁니다.
1: 근데 이렇게 헷갈리시는 상황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사연에도 많이 들어오고 지금 또 그런 상황이 또 발생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 상품을 또 그렇게 알고 잘못 가입을 하게 되신 걸까요?
0: 자, 우선은 이런 상품 특히 종신보험의 연금을 착각하시는 것 중 가장 큰 첫 번째 문제는 바로 보험료입니다.
1: 예.
0: 보험료가 워낙 높으니까 아, 연금이 맞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요.
1: 아.
0: 자, 두 번째는 이게 여기서 많이 헷갈려요. 이런 설명을 듣습니다. 중간에 필요할 때 이 돈 찾을 수도 있고요. 추가 납입을 통해서 뭐 펀드를 더 운영할 수도 있고요.
1: 예.
0: 나중에 이거 연금으로도 전환할 수 있어요.
1: 아.
0: 자, 이 말을 들으면 일석삼조, 일석사조가 떠오르는 상품이 되겠죠.
1: 그럴게요.
0: 자, 이런 설명을 듣고 연금 보험을 이분도 똑같이 가입해서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1: 네, 충분히 혹할만 하죠.
2: 그러니까 설명 자체가 틀린 건 아니고요. 이 네. 종신보험 자체도 일단 뭐 중도 인출, 추가 납입, 연금 전환 다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상품마다 제각각 갖고 있는 목적이 있어요.
1: 고유의 목적이
2: 만들어진
1: 있죠.
2: 목적이 있죠.
1: 네.
2: 예, 그러니까 목적에 따라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 상품을 설명 듣고 이게 어떤 상품인지에 대한 그 목적을 가진 이 캐릭터라고 할까요?
1: 네.
2: 그거는 잘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아요.
1: 네. 그러니까 추가 납입이라든가 연금 전환이라든가 이런 기능이 들어있다고 해서 그 상품의 근본적인 목적이 연금은 아니다. 이 말씀이신 거죠?
2: 그렇죠. 이 종신보험은 말 그대로 사망을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이고
1: 네.
2: 연금보험은 내 퇴직 이후에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성 상품이잖아요.
1: 그렇죠.
2: 그러니까 목적 자체가 일단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운용되는 방식도 다르고
1: 네.
2: 쉽게 얘기하면 사업비도 달라요. 종신보험은 사업비가 무조건 클 수밖에 없죠.
1: 예.
2: 무조건 줘야 되니까 사망은 누구나 하잖아요.
1: 누구나 죽는 날은
2: 언젠가는 무조건 줘야 되는 돈이면 네. 사업비를 높게 뗄 수밖에 없죠.
1: 네네.
2: 그런데 상대적으로 연금보험은 노후를 위한 거니까 낮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비의 크기도 다르기 때문에 해지원금도 달라요.
0: 자, 그런데 우리 청취자분 바로 월 50만 원씩 10년 동안 납입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셨다고 합니다.
1: 네.
0: 이렇게요. 자, 20년 뒤 은퇴를 위한 소중한 자금이 알고 보니 연금이 아닌 종신보험으로 들어가 있었다. 이게 엄청나게 큰 문제가 되겠죠.
1: 그러니까요. 우리 청취자분 내가 노후 연금 준비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매달 이렇게 50만 원 큰 돈을 붓고 계셨는데 이게 사실은 종신보험이었다. 상당히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0: 그런데
1: 또 있었다면서요.
0: 또 있었어요. 아주 종합보험이었습니다.
1: 아.
0: 어떤 거냐. 바로 사실 그 저희가 이제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 중에 연금은 종신으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도 드리고 또 뭐
1: 네.
0: 있죠? 보험은 비갱신 또 갱신이 있다고 했잖아요.
1: 예. 자. 혹시 이게 갱신이면 보험료가 많이 있지 않을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보험료가
0: 맞아요.
1: 갱신이면.
0: 맞아요. 지금 아나운서님처럼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아,
1: 아
0: 사실
1: 질리네?
0: 저희는 또 하나의 문제를 더 크게 봤던 게 바로 은퇴 이후에도 계속 부담을 해야 하는 바로 이 갱신보험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의 노후 생활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도 있고요. 네. 청취자님이 가입하신 보험을 살펴보니까 갱신원 보험이 두 건이 있었어요.
1: 네.
0: 한 건은 15년짜리, 15년마다 되는 15년 갱신.
1: 네.
0: 하나는 20년 갱신이었는데 지금 당장 보험료 부담되지 않을 수 있지만 앞으로가 문제라고 말씀드렸죠.
1: 네. 계속 이제 올라갈 테니까.
2: 아무래도 이제 올라가는 것도 올라가는 건데 은퇴를 앞둔 시점에서 이 보험료가 계속 오르게 되면 세금도 내야 되죠. 건보료 내야 되죠. 뭐 내야 될 게 산더미처럼 아직 남아 있습니다.
1: 맞아요.
2: 재산이 있으니까.
1: 예.
2: 근데 이 보험료까지 올라가게 되면 생활비의 부담이 가중되겠죠.
1: 네.
2: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 줄어들게 되는 이 은퇴 시기 이후에는 작은 보험료의 인상도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어요.
1: 네, 맞아요. 왜냐하면 이 은퇴 이후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내 소득이 줄어들고 같은 돈이라고 해도 더 내기가 부담스러워지는데 심지어 갱신이 돼버리면 보험료가 더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2: 그렇죠.
1: 예, 우리 청취자분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갱신형 상품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은퇴 이후에 보험료가 더 올라갈 거라는 거잖아요. 이게 가능성이 그렇죠. 아니라 무조건 그렇죠.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2: 그렇죠. 예. 하나 그러니까 두 개를 봤을 때 하나는 62세의 갱신,
1: 네.
2: 또 다른 하나는 65세의 갱신인데요. 아무래도 뭐 의료 기술, 뭐 의학 기술들이 발달이 되면 당연히 생명에 대한 그 연장도 되겠죠.
1: 네, 뭐 100세 시대에 건강하게. 넘어가고 있다잖아요. 네.
2: 그렇게 오래 사는 시대가 되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질병이 발병할 확률이 낮아졌냐? 그건 또 아니에요.
1: 예.
2: 그건 개개인의 식습관이나 생활력에 또 달려 있기 때문에
1: 네.
2: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질병 발병률이 높아지는 건 당연한 이치잖아요.
1: 네.
2: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가 인상될 가능성의 폭이 높을 수밖에 없고
1: 네.
2: 인구 구조도 당연히 지금 저출산이 연속되고 있기 때문에
1: 네.
2: 보험회사에서 이득을 취하려면 갱신형 보험을 비싸게 하거나
1: 예.
2: 새로 가입할 때 보험료를 비싸게 인상시킬 수밖에 없겠죠.
1: 그러니까 이렇게 은퇴하고서 노후에 보험료 부담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늘어나게 되면 너무너무 막막할 것 같아요.
0: 맞아요. 그리고 반대로 줄어야 하는데 그렇죠.
1: 네.
0: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은퇴 이후에도 계속 보험료를 내는 구조보다는 당연히 은퇴 전에 납입이 끝날 수 있는 방향으로 준비를 해보자라고 판단하고 제가 상담을 진행해봤어요.
1: 네, 그렇다고 해서 또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보험들을 무조건 해지해라 또 이런 분들 아니시잖아요.
0: 아, 절대 아니죠. 분들. 일단 저희 방송에서 무조건이라는 단어를 일단 좀 기피합니다.
1: 맞아요.
0: 무조건 없어요.
1: 예.
0: 자, 기존 보험에는 이 오래전에 가입해서 좋은 조건에 잘 되어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유지하기로 했고요.
1: 네.
0: 무조건 해지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부분만 유지하고 부족한 부분만 보완하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항상 네. 말씀드리죠.
1: 예, 알겠습니다. 자, 우선 연금은 어떻게 정리가 됐나요?
2: 네, 연금으로 둔갑한 종신보험이잖아요.
1: 네. 네,
2: 이거는 일단 가입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청약처리가 가능한 기간이었기 때문에 청약처리를 통해서 내가 냈던 한 달분 보험료는 다 돌려받았고요.
1: 네.
2: 그래서 불필요한 손해 없이 일단 정리는 했습니다.
1: 아, 이건 정말 잘된 일이네요.
2: 일단 예. 청취자분의 이 저축 여력이라든지 뭐 국민연금, 퇴직연금 이런 준비된 상황들을 함께 고려해서 다시 좀 판을 짜봤는데
1: 네.
2: 이 평소 투자 성향도 보수적인 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안정형을 원하셨죠. 뭔가 이렇게 손실보다는 나는 좀 이렇게 확실하게 받고
1: 예,
2: 싶은
1: 예.
2: 어떤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보증형 연금 상품으로 해서요. 월에 한 50만 원씩 내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1: 네, 원래 그 종신보험에 넣고 그렇죠. 계셨던 만큼.
0: 그금에 그대로 바꾼 거예요. 자, 그리고 네. 성과급이나 여유자금이 생길 수 있잖아요.
1: 네.
0: 자, 이런 경우에는 추가 납입 제도를 활용해서 조금 더 우리의 연금에 좀 불려나가자라고 했습니다.
1: 네.
0: 자, 매달 무리해서 납입하기보다는 상황에 맞게끔 노후자금 늘려가자라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고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1: 그렇게 준비를 잘해 나가면 한 달에 50만 원씩이나 넣으시니까 나중에 노후 생활비가 꽤 준비가 될 것 같은데 어떤가요?
0: 그렇죠. 왜냐하면 월 480만 원도 버시는 분이면
1: 네.
0: 있으시겠죠.
1: 네.
0: 자, 국민연금,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연금 다 합쳐서 65세 이후에 약 22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게끔 저희가 일단 계획을 잡아놨고요.
1: 네.
0: 퇴직연금 같은 경우는 20년 동안 수령하기로 설계했습니다. 자, 이후에도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으로 약 150만 원 정도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했고요. 혼자 생활하신다는 점을 고려하면 충분히 안정적인 노후 노후를 좀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이다. 그리고 추가 납입을 제도를 활용해서 이 연금액을 220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한번 늘려보자. 아. 가능하면이라고 저희가 진행했습니다.
1: 좋습니다. 연금은 이렇게 다시 잘 바로잡았고 아까 우리 정 팀장님이 짚어주셨듯이 은퇴 이후에는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죠. 자, 이제는 보험은 어떻게 정리가 됐는지도 궁금해지네요.
2: 네, 우선 이 갱신형 보험들을 비갱신형으로 변경을 했고요.
1: 예.
2: 일단 기존에 부족하다고 여겨졌던 뇌혈관 질환 내용들도 보충을 했고 급성 심근경색증만 보장이 되었던 내용들도 심장 질환까지 해서 경증 질환인 부정맥

0: 진보전, 염증질환, 판막질환 뭐 이런 내용들을 다 포함할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1: 네.
2: 자, 여기에 수술비가 빠지면 아쉽죠. 수술비 보장 당연히 보완했습니다.
1: 네.
2: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보험료 납입 기간이었잖아요. 그래서 20년 납부를 가입하면 은퇴 이후까지 보험료 내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어떻게 했냐? 10년 납부로 진행하기로 해서 은퇴 전에 전부 다 보험료 납입이 끝낼 수 있도록 진행을 완료했습니다.
1: 와, 정말요? 그러면 이 직장을 은퇴하시면서 이제 나의 보험료 부담도 함께 은퇴를 하는 거네요.
0: 그렇죠.
1: 같이 끝나는 거네요.
0: 그렇죠. 약 6년 후에 기존 건강보험은 납입이 끝나게 되고요. 10년 후에는 새롭게 준비한 보험까지 모두 납입이 완료가 됩니다.
1: 네.
0: 그 이후에는 실손보험 정도만 유지가 되기 때문에 노후에 부담하는 뭐 이 크기는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을 수 있다라고
1: 네네.
0: 판단이 되는 거죠.
1: 그러네요.
2: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금 계획을 잡았던 게 10년 뒤에도 혼자 계실 거라는 가정하에 준비를 했잖아요. 그 혼자 계신 분들한테 만약에 보험으로서 무언가 필요하냐라고 여쭤본다고 하면 당연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1: 간병인.
2: 정답 딩동댕.
1: 나 자신 너무 칭찬한다.
2: 오랜만에 해도 역시. 역시. 자, 맞습니다. 자, 혹시 나중에 입원하게 되면 보호자나 간병인을 구하는 거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간병인 보험도 함께 준비를 하기로 했고요.
1: 네.
2: 자, 보험료는 월 5만 원 정도로 부담 없는 수준에서 준비를 도와드리도록 했습니다.
1: 예, 뭐 가족이 있는 분들도 요즘 뭐 간병비 보험 거의 필수로 보시는데 혼자 계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이 꼭 필요하다. 더욱더 필수다. 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0: 그렇죠. 그뿐만 아니라 건강할 때는 사실 뭐 간병비 필요할까? 간병인이 필요할까? 뭐 또는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나는 입원해도 누가 옆에 있는 거 싫어. 라고 여기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막상 입원하게 되면 나 간병이 있나?
1: 누가 제일 누가 먼저 간호해 주지?
0: 제일 먼저 물어보세요. 나 간병 가입해 있나?
1: 아. 네.
0: 그러니까 필요 없다고 말씀하셨던 분들도 막상 입원할 상황이 앞에 코앞에 딱 닥치면 나 간병비 준비되어 있는지 좀 봐주세요 먼저 물어보시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해두면 경제적인 부담도 줄이고 가족들의 부담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점검해보시면서 필요성을 좀 체크해두시면 좋죠.
1: 맞습니다. 역시나 이번에도 우리 두 팀장님들 굉장히 알찬 상담을 마무리해 주신 것 같은데요. 상담 마친 뒤에 청취자분 반응이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2: 예. 왜냐하면 저희를 만나신 게 지금 실제로 연금인자로 가입한 종신보험을 가입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만난 거잖아요.
1: 그러니까요.
2: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놀라움 그리고 만족감도 있었지만 두 번째 가장 컸던 게 배신감이시더라고요.
1: 배신감.
2: 아, 나 이런 거 좀 몰랐는데. 나 얘 한 번 소개를 받은 거잖아요. 지인한테.
1: 그렇죠. 좋다고.
2: 그렇죠.
1: 연금이랑.
2: 그러니까 이게 더 배신감 느껴졌다고 해요.
1: 예.
2: 연금이라고 믿고 가입했던 상품이 종신보험이었다는 사실에 너무 놀랐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우리 두 팀장님 저희를 만나서 바로잡을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었고 이런 말씀 한마디 하셨어요. 아, 저도 사실 이 방송을 오늘 처음 들은 게 아니라 꾸준히 들어왔었다.
1: 아.
2: 근데 항상 고민했다.
1: 네네.
2: 이거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다가 방송이 끝나버리면 그냥 나중에 또 하지. 이렇게 해서 안 했다가 한 게 벌써 6개월 가까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1: 그러셨구나.
2: 이분의 하신 말씀이 최대한 아, 여러분들은 빨리 만나기 너무 좋겠네요. 라고 이 말씀을 전하셨어요.
1: 네. 그러게요. 이렇게 딱 망설이시다가 너무 시기 적절한 순간에 딱 신청해 주셔서 계속 고민하고 망설이시면 나의 피해만 키울 뿐입니다. 예.
0: 그렇죠. 그 생활비도 함께 점검을 좀 더 추가로 한번 해봤는데 저희가
1: 네.
0: 재무 관련된 내용을 하게 되니까 한 달에 한 30에서 40만 원 정도는 이건 저희의 이야기가 아니라 본인이 직접 줄일 수 더 줄일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 금액은 비상금 또는 단기 저축으로 활용을 해서 목돈이 좀 만들어지면 다시 그걸 통해서 상담을 좀 해서 이걸 어떻게 활용할지 뭐 이런 방법을 함께 고민하기로 했습니다.
1: 네. 오늘 우리 청취자분 사연은 크게는 두 가지 문제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연금인 줄 알고 종신보험에 가입을 했다. 그리고 은퇴 이후까지 보험료를 내는 구조가 지금 갖춰져 있었다. 근데 이런 두 가지 케이스는 굉장히 많은 청취자분들께 또 공통적으로 해당이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신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거든요. 하지만 종신보험의 근본적인 목적은 연금이 아닙니다. 오늘도 연금 3층 석탑 저희가 한 번 더 말씀드렸는데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균형을 잘 잡으시고 또 은퇴 이후에 가뜩이나 소득이 줄어들 텐데 보험료가 계속 유지되거나 더 올라간다. 너무너무 부담스러워질 그런 상황이잖아요. 은퇴 전에 보험료 납입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내가 가진 보험, 우리 가족의 보험 잘 점검해 보시고 전문가들과 함께 어떤 건 유지할까, 어떤 것은 좀 보완할까 잘 판단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도 그 간병비 보험 굉장히 중요하다. 좀 새삼 한 번 더 느꼈는데요. 특히나 혼자 사시는 분들이라면

어려운 경제 용어부터 저축, 보험, 연금 등 일상에서 만나는 돈에 대한 궁금증을 샅샅이 파헤쳐보는 곳. 언니특별시 소비자 민원실입니다. 사실 문을 활짝 열고 오늘도 업무를 시작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음악 나가는 동안 9192님께서요. 보험 상담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참여 안내 드리고 넘어갈게요. 샵 0951번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51번으로 전문가와 함께 보험 상담 원하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상담 이렇게 두 글자만 간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 제작진이 바로 연락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첫 번째 민원 사연 2037님께서 따끈하게 보내주신 문자예요. TBS의 이것도 중요한데 TBS의 보물 같은 간판 아나님 귀요미 여신 연디 뿜뿜 그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다음에 다시 뵈어요. 웃음 웃음까지 핵심이었고요. 자, 이제 뒤에 내용 읽어드릴게요. 연디, 제가 유병자 4세대 실비를 들었는데 질문이 있는데요. 제가 6개월에 한번 정기검사 받으러 가서 진료를 받습니다. 한번 진료받을 때

0: 많은 진료비가 드는데 이 진료비 청구를 진료 갔다 와서 그때그때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님 다른 거 모았다가 연말에 청구하는 게 맞을까요? 그리고 약도 많이 타는데 약제비도 실비 청구 가능한가요? 하셨습니다.
1: 자, 우선은 이건 사람들마다 성향의 차이가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제 고객분들도 갈 때마다 주시는 분들이 있고 한 번에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네.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갈 때마다 달라고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한 번에 모으다 보면 결국은 빠질 수도 있는 것도 있고요. 네. 서류들이. 네. 그리고 결국 이 보험금 청구에서 보상 관련된 부분도 사람이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양이 한 번에 들어가면 분명히 누락되는 부분도 한 번씩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이렇게 매번 가실 때마다 놓치지 않게끔 다 정리하시고 그런 다음에 이거 매번 이렇게 없애야 나중에 헷갈리지 않더라고요.
0: 네. 그 어떤 분들은 매번 그때그때 청구하기가 귀찮고 번거로우니까 모아서 하겠다 그런 분들 계신데요. 그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때그때 그 건건으로 청구를 바로바로 하시는 것이 또 챙길 수 있는 보험금을 다 챙길 수 있지 않을까.
1: 이런 것도 있죠. 뭔가 빨래를 모아서 하는 분과 그때그때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0: 설거지도.
1: 근데 그때그때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깔끔하고.
0: 그리고 약도 많이 타는데 약제비도 실비 청구 가능하냐고도 물으셨거든요.
2: 가능하죠.
0: 끝입니까?
2: 아니, 가능하냐 물어보면 가능하죠.
0: 아주 성의 있게 민원 상담을 해주세요.
2: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중요한 사실.
0: 예, 중요한 사실.
2: 중요한데 주의해야 되니까.
1: 예, 중요한 사실.
0: 네. 네.
2: 일단 청구를 하실 때 가벼운 내용이라고 해서 본인이 직접 하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0: 네.
2: 뭐 다양한 경우들이 있는데 이왕이면 가벼운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설계를 해주셨던 담당자분이랑 소통해서 청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청구를 하게 될지 모르지만 그 청구가 향후 발생하는 질병과 연관관계가 있다라고 하면 그 앞전에 청구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져요.
0: 예.
2: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가벼운 내용이라고 해서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 라고 하는 것보다
0: 네.
2: 저 이런 내용으로 청구하고 치료를 받았는데 이거 청구하면 될까요? 뭐 이런 내용이라도 한번 물어보시고 담당자와 소통하신 후에 청구를 하시거나 담당자에게 청구를 맡겨주시거나 이런 것들을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다음 민원은 6287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릴 때부터 결혼을 빨리 하고 싶었는데요. 39이 된 지금 아직도 혼자입니다. 나이 들수록 또 결혼을 굳이 왜 해야 하나 싶기도 하고요. 현실적으로 혼자 살 가능성이 더 클 것 같아요. 보험도 그동안 권유받을 때마다 하나씩 가입하다 보니 어떤 보장을 받는지 또 매달 보험료를 얼마나 내는지도 제대로 모르고 지냈는데요. 최근 가입 내역을 정리해보니 보험료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이제 40대를 앞둔 만큼 필요한 보험은 줄이고 싱글 직장인에게 꼭 필요한 보장만 제대로 준비하는 방법 좀 알려주시겠어요? 라는 고민상담 민원 넣어주셨습니다. 6287님께서도 우리 아까 119 사연에서 만나뵀던 청취자분처럼 빛이 나는 솔로 오늘 예, 이 빛이 나는 솔로분
1: 좀 같이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예. 그렇게 혼자 쪽쪽 못 드시는 마시고
0: 그러게요. 뭐 이철 우리가 왜 재롱 부리는 동안 본인은 물을 드세요.
2: 아니 지금 목이 약간 가서 지금 준비를
0: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요즘은 정말 이런 그 솔로로 지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뭐 결혼은 필수가 아니다 이런 인식도 많이 퍼졌고 그러다 보니까 가족 중심으로 가입해둔 보험이 지금의 나한테도 이게 정말 맞는 걸까 고민들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 실제 상담해보시면 이런 분들 많으시죠?
1: 많아요. 제가 불과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이게 부부나 가족 상담 위주가 더 많았습니다. 근데 요즘 최근에 보면요. 많은 분들 지금 상담하시는 분들 보면 한 30, 40% 정도가 보통 이제 1인 가구일 정도로 요즘 1인 가구 비중이 많이 늘었고요.
0: 네.
1: 제 생각뿐만 아니라 제 경험이 아니라 정부의 통계를 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0: 네.
1: 자, 2000년대에 1인 가구 비중이 15에서 18% 정도였어요. 전체 네. 인구 중에. 자, 이런 수준인데 2022년에 무려 한 20년 만에 34.5%까지 증가했다고 하고요. 이게 전체 가구의 3분의 1 정도 차지했고
0: 예.
1: 현재 2026년 기준으로 봤을 때 조금 올라서 37%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0: 네.
1: 자, 반대로 4인 가구는 같은 기간에 31% 정도에서 13%대로 확 줄었고요.
0: 그렇네요.
1: 자, 결혼 연령이 늦어지고 이혼이나 별거 그리고 고령화로 인해서 독거 가구 증가 등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이 되고 있다고 해서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0: 정말 이제는 1인 가구가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라요. 방금 통계 읽어주신 거 참고하면 세 가구 중에 한 가구 이상이 1인 가구란 얘기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는 그만큼 대표적인 가족 형태가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혼자 사시는 분들이 꼭 준비해둬야 하는 보험이 뭐 따로 있을까요?
2: 뭐 사실 뭐 1인 가구라고 해서 뭐 특별히 이건 뭐 마치 1인 가구니까 꼭 준비해야 된다 이런 거는 없고요. 일단 누구에게나 통상적으로 좀 포괄적인 내용으로 보험을 먼저 준비하는 게 필요하겠죠. 네. 저희가 핵심으로 늘 말씀드리는 항목들이 있잖아요. 네네. 실비, 실손으로비, 그다음에 암내심 진단비, 예. 그다음에 1호종 등의 수술비, 그다음에 뭐 암이나 뭐 혈관 질환에 관련된 치료비. 이런 기본적인 항목들을 포괄적으로 준비하는 거는 어느 누구에게나 똑같습니다.
0: 예.
2: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먼저 갖추시는 거를 비갱신으로 먼저 갖추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0: 네.
2: 다만 1인 가구라고 한다면 이 3대 진단비를 뭐 여유 있게 좀 하시다든지 아니면 치료비를 좀 여유 있게 좀 하신다든지 좀 이런 크기를 조금은 키우는 거는 필요할 겁니다. 왜냐하면 네. 본인 혼자서의 본인 생활을 감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옆에서 누가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0: 네.
2: 가장이고 혼자. 내가 아파서 소득이 끊기면 나의 경제 생활은 상황은 아예 바닥으로
0: 그렇죠.
2: 네,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가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소득이 없어도 어느 정도 생활할 수 있는 생활비를 구성할 수 있는 만큼의 진단비나 치료비를 준비하시는 거는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0: 네. 실손, 3대 진단비, 뭐 수술비, 치료비 사실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2: 맞아요.
0: 우선적인 보장들이죠.
1: 맞아요. 자, 그리고 반대로 조금 줄여도 되는 혹은 굳이 필요 없는 것도 있어요. 바로 혼자 사시는데 사망보험금을 준비하신 경우입니다.
0: 그렇겠네요.
1: 누구 주실 건데요?
0: 그러게요.
1: 조카. 조카.
2: 요즘에 돈 많은 이모가 그렇게 돈 많은 이모 삼촌이
1: 어떻게 예. 조카 있으신가요?
0: 전 아직 다행히 없네요.
1: 아, 없네요.
2: 그렇게 인기가 많다고.
1: 네. 네. 맞습니다. 혼자 생활하고 경제적으로 부양해야 하는 가족이 없다면 사망보장은 사실 크게 준비할 필요가 없고 네. 하겠죠. 물론 또 이런 혼자 살고 계시지만 내가 혼자일 뿐이지 혼자 사는 건 아니다. 왜? 부모님을 모시고 계신다. 예.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예.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고 하면 이해가 좀 달라지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망보장은 최소한으로 준비하시고요. 자, 그만큼 보험료를 필요한 보장에 사용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겁니다. 아마 그 진단비나 치료비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지금 그 6287님 같은 경우도 실손보험과 진단비, 수술비 등이 충분한지 먼저 확인해 보시고 사망보장이 혹시라도 나한테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30대 혼자 살고 계신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준비하면 좋다라는 조언을 해주셨고요. 50대나 60대처럼 나이가 조금 더 있는 1인 가구의 경우는 어떨까요?
2: 아무래도 이때 연세에는 아무래도 관심을 갖는 부분이 치매, 간병 뭐 이런 것들을 좀 궁금해 하시는데요.
0: 예.
2: 아무래도 혼자 생활하시다가 입원하시거나 뭐 거동이 불편해지시거나 이러면 생활 자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0: 네.
2: 간병에 관련된 관심을 좀 많이 갖게 되시는 것 같아요. 뭐 가족이나 자녀들이 뭐 항상 곁에서 돌봐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 50대 이후에 1인 가정이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간병비 보험을 관심을 갖고 조금 미리 준비해 두실 수 있다면 당연히 좋죠.
0: 네.
2: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우선순위 앞서서 말씀드렸잖아요. 실비,
0: 네.
2: 진단비, 치료비, 수술비.
0: 예.
2: 이런 것들보다 간병이 우선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에 맞춰서 간병비 또한 그 우선순위, 후순위에 좀 포함시켜서 준비할 것을 좀 추천드리고요.
0: 예.
2: 건강할 때 비갱신형으로 준비하게 되면 아무래도 더 오랫동안 보험료는 유지가 되면서 보장도 장기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비갱신 형태를 먼저 알아보시는 게 더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이쯤에서 잠시 그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그것도 모르냐? 퀴즈 빠밤.
1: 그것도 모르냐? 퀴즈 드리겠습니다.
0: 오늘 아주 탱탱하네요.
1: 탱탱하죠.
0: 목소리 탄력성이.
1: 맞아요. 자, 우리 오늘 강 아나운서님 마지막 진행 날이니까 제가 뭐 다른 선물을 못 드리고
0: 네.
1: 퀴즈를 아주 하하하하 난이도로 드릴 거예요.
0: 정말 다른 선물은 없습니까?
2: 있어요, 있어요. 끝나고 있어요. 돼요.
1: 아, 끝나고. 네, 끝나고 네, 알겠습니다.
2: 예. 아주 비싼 거 준비해 왔어요.
0: 아, 예. 네. 난이도 하하하 문제부터 받아보도록
1: 아마 할게요. 웃게 되실 거예요.
0: 네.
1: 자, 간병인 보험은 나이가 많이 들거나 건강이 나빠진 뒤에 준비하는 게 더 유리하다. 맞으면 O, 틀리면 X.
0: 아, 이것은 정말 저를 너무 물러보신 퀴즈가 아닌가. 그래도 제가 원조 진행자 아니었습니까? 간병보험. 나이가 많이 들거나 건강이 나빠진 뒤에 준비하면 불리하죠.
1: 불리하죠.
0: 이건 역시 빠르게 준비하는 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X.
1: 당연합니다. 당연해요.
0: 오늘 너무 평이했다.
1: 평이했죠.
0: 네.
1: 자, 근데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한 개가 뭐냐면 아, 굳이 젊을 때 간병인 보험을 빨리 준비해야 될까요? 혹은 나 아직 안 아픈데 나중에 하면 안 될까요? 이런
0: 필요성이
1: 것도 있어요.
0: 좀 덜 느껴지죠.
1: 맞아요. 그런 분도 있다 보니까 한 건데. 자, 간병보험은 건강할 때 가입해야 선택의 폭이 넓고요. 보험료도 상대적으로 저렴할 수 있다는 건 당연하겠죠.
0: 예,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6287님께 좀 한마디 조언을 더 남겨주신다면요.
1: 오늘 뭔가 이렇게 조언도 하고 뭔가 이건 반응도 많이 살피는 것 같은데. 네. 혼자 생활하기로 마음을 굳히셨다면 이 보험만큼 중요한 것이 노후 준비입니다. 자, 혼자 살면 생활비가 적게 들어서 저축할 여력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그 여유 때문에 저축이나 투자를 미루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하지만 노후에는 자녀의 도움 없이 스스로 생활해야 하는 만큼 경제적인 준비도 중요합니다. 여유가 있을 때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그리고 저축을 꾸준히 준비해 두신다면 혼자서도 이제 남은 노후가 그렇게 불안하지 않고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실 수 있고 즐겁게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0: 네.
1: 지금의 작은 준비가 앞으로 더 든든한 노후를 만들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맞습니다. 혼자 산다고 해서 꼭 필요한 보장이 크게 달라지는 건 아니지만요. 치료비, 간병비, 그리고 아까 또 수술비, 3대 진단비, 실손보험 이렇게 누구에게나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그런 보장들 위주로 먼저 준비를 하시고 사망보장은 조금 좀 무게를 덜어내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오늘따라 또 오늘 좀 마지막 날이라 그런가요? 상담 신청 문자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샵 0951번으로 전문가와 함께 보험 상담 원하시는 분들 상담 두 글자 계속해서 많이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2: 빨리 돌아오세요.
0: 예?
2: 빨리 돌아오세요.
0: 알겠습니다.
1: 제가 언제 볼 수 있나요?
0: 아, 그것은 이제 조금 좀 이제 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서.
1: 네. 네.
0: 자, 그리고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질문 문자도 저희가 계속해서 좀 받아봤는데, 시간이 허락하는 만큼 함께 좀 살펴볼게요. 6755님. 종신보험을 권유받았는데요. 월 50만 원씩 7년, 그러니까 총 4,200만 원을 납입하고 이후에 6년간 유지한 뒤 연금으로 전환하면 55세부터 100세까지 매달 22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총 납입액에 비해 연금액이 너무 커 보여서 믿기가 어려운데요. 이런 설계가 실제로 가능한 건가요? 가입해도 괜찮을까요? 하셨네요.
1: 확실히 연금액이 많이 높아 보이고
0: 네.
1: 요거엔 좀 살짝 모순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연금을 받을 수 있겠지만 여기에서 빠지는 게 있어요. 언제까지 받는다는 내용이 없죠.
0: 아.
2: 100세까지 받는데요.
1: 100세까지요?
2: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종신보험이 아니고 종신형 연금보험을 그러니까 연금보험을 뭐 종신형 형태로 받는다든지 뭐 약간 네네. 이런 헷갈리는 포인트가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0: 네.
2: 이거는 정확하게 알아보려면 상품에 대한 내용을 뭐 권유받은 제안서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조금 공유가 좀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 내용만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엔 보증형 연금을 종신 형태로 받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연금을 받는 이 내용으로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명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이 내용만은.
0: 어떤 상황?
1: 제가 볼 때 금액이 너무 크게 측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솔직히 예. 이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믿기 어려운 만큼 높은 숫자는 맞습니다.
0: 네.
1: 왜냐하면 결국 7년 내고 6년이면 13년 동안 내가 이 돈만 잘 내면 220만 원 받을 수 있다는 거는 사실 계산적으로 맞지 않거든요.
0: 게다가 55세부터 100세까지면
1: 맞아요.
0: 받는 기간도 굉장히 긴데요.
1: 이건 조금 좀 더 알아보고 자세하게 알아봐야 될 것 같으니까 혹시.
2: 아니면 매달이 아니라 연간일 수도 있어요.
0: 예.
1: 연이면 가능할 수 있어요.
0: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이 상품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신지 좀 한 번 더 체크를 네. 해보시길 좀 조심스럽게 권유드립니다. 다음 질문은요. 9154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그렇다면 보험은 적정 가입 금액이 얼마일까요? 월급의 몇 퍼센트 정도를 추천하시나요? 라고 물어오셨습니다.
1: 보통은 이제 저는 10% 정도를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그런 것보다 연령별로 그냥 제 기준에 말씀드린다고 하면 한 40대, 50대 정도 되신다고 했을 경우에 월 보험료는 대략적으로 18만 원 정도에서 20만 원 사이까지만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0: 네.
1: 그 밑으로 나이가 20대, 30대일수록 금액 한 2만 원씩 좀 더 뺀다라는 개념만 갖고 한번 보험을 설계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0: 알겠습니다. 다음은 8544님 질문 문자인데요. 저는 20대 후반 여성입니다. 비과세 저축 상품을 알아보다가 7년 납입 후에 원금이 보장되고 비과세와 복리 효과를 받을 수 있다는 종신보험을 추천받았습니다. 20대에 종신보험으로 저축을 시작하는 것이 괜찮은 선택일까요? 아니면 저축 목적이라면 다른 상품이 더 적합할까요? 오늘 그 119 사연 들으시고 또 관련해서 이제 비슷한 고민 남겨 주신 것 같아요.
2: 네, 일단 일단 가입하는 상품들마다 일단 목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목적에 맞게끔 사업비도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정말 노후에 쓸 돈이고 저축 목적이라고 하면 당연히 사망보험금이 포함되어 있는 종신보험보다는 네. 말 그대로 저축성 보험인 연금보험을 추천드리는 게 당연히 맞겠고 근데 20대 후반의 여성인 분이 뭐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아니면 이미 결혼을 해서 좀 자녀가 있거나 한다면 그거에 맞는 또 상황을 또 고려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저축이 목적이다. 그럼 당연히 저축성 보험, 연금보험을 먼저 추천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돈이 되는 정보 가득가득 나눠봤는데요. 오늘 방송에서 이거 하나만큼은 꼭 기억하자. 원포인트 들어보겠습니다. 이재한 팀장님.
2: 네, 늘 말씀드리지만 상품마다 다 가입, 만들어진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에 맞게끔 잘 준비하시고 우선순위 기억하시면서 하나하나 세팅을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0: 네, 정용환 팀장님 원포인트.
1: 만약에 오늘 방송을 듣다가 내가 조금이라도 뜨끔한 게 있다라고 하시면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아. 너무 끌지 마시고요. 너무 늦어지기 전에 빨리빨리 하는 게 나한테 더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어요.
2: 빨리빨리.
0: 예, 오늘 좋은 말씀 들려주신 이재한 정용환 팀장님 인사 나누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왜요?
2: 감사합니다.
0: 왜 웃음이 터지셨어요?
2: 웃겨가지고 쳐다보는데 너무 웃겨가지고.
0: 두 분은 예, 참 서로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2: 아이시대로.
0: 그렇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네, 7월이 벌써 다 지나갔습니다. 진짜 한 달이 너무 후딱 지나버린 것 같은데요. 아쉽지만 저는 오늘이 올해에는 마지막 방송일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TBS가 비상상황이라 아나운서들이 한 달씩 돌아가면서 머니특별시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쉬운 마음을 안고 저는 잠시 또 물러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차분하고 다정한 진행으로 황원찬 아나운서가 찾아오기 때문에 계속해서 본방사수 부탁드리고 저희 프로그램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좀 하루빨리 저희 TBS가 정상화돼서 예전처럼 더 크게 웃으면서 인사드리는 날이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 마지막 진행이라고 우리 제작진분들과 모든 선곡의 진심인 천효진 PD님이 그 선물로 저의 이상형, 이 멘트 오랜만에 하네요. 저의 이상형 우리 마크2 크투비 오빠의 노래를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아직도 미혼 상태를 유지하고 계셔서 너무 좀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예, 뭘 그렇게 쳐다보시냐고요. 마크2의 시작의 아이 오늘 끝곡으로 들려드리면서 저도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아나운서 강지연이었습니다. 9시 1시 머니특별시.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2: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3: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2: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 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3: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0: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 위력이 센 태풍은 한순간에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1: 태풍경보가 발령됐을 때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하실 때는 감전위험이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절대로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로 침수지역을 지날 때는 저속으로 운전하시고 만약 도중에 시동이 꺼졌다면 다시 켜지 마시고 견인 차량의 도움을 받거나 밀어서 차량을 높은 지대로 옮겨야 합니다.
0: 태풍을 대하는 현명한 자세, 사고 위험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2: TBS 교통정보
3: 9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제2영동고속도로인 광주원주간고속도로 원주 쪽으로 지정 2터널 안에서는 사고가 있었고 처리작업 이제만 끝냈습니다. 여파 때문에 아직은 터널 앞두고 정체고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이천나들목 부근에서는 방금 전 사고가 발생해서 3, 4차로가 통제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소래터널 안 4차로에서는 고장차 처리작업이 1시간 가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뒤로 장수부터 3km 구간 정체고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대전과 비룡분기점 구간에서는 3차로 따라 이동하며 작업 중이라 이 구간 통과할 때 제속도를 못 내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서강대교 부근 2차로에서는 고장차 처리 중이고요. 정체는 방화대교에서 서강대교, 마포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이어집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함춘호의 폭송.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기타 함춘호입니다. 2026년 8월 3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요즘에는 아침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많이들 입에 달고 있지만 예전엔 이 음료였죠. 바로 미숫가루입니다. 알커피 둘, 프림 둘, 설탕 둘. 커피 한 잔에도 타는 방법이 달랐듯 미숫가루 역시 각자의 방식이 있었습니다. 미숫가루와 설탕을 같은 비율로 넣는 분도 있었고요. 미숫가루를 듬뿍 넣어 걸쭉하게 만들어 숟가락으로 떠먹는 분도 계셨죠. 물에 탈지 아니면 우유에 탈지에 따라서도 입맛이 나뉘었습니다. 저요? 우유죠. 한 잔의 미숫가루에도 저마다 여름 추억이 담겨있네요. 누군가는 여름 휴가를 떠난 8월의 첫 월요일. 하지만 어김없이 자기 자리를 지키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오늘 아침은 달달한 미숫가루 한 잔처럼 기분 좋은 여유로 시작해 보시죠. 어서오세요. 여기는 함춘호의 폭송입니다.

소소한 이야기와 좋은 음악이 함께하는 함춘의 복성. 8월 3일 월요일 첫 곡, 송창식 형님의 목소리네요. 잘 계실까? 딩동댕 지난 여름. 이 곡을 선곡한 거 보니까 오늘이 무슨 날일까요? 입춘? 뭐 이런 걸까? 아니, 어림없대는데. 요즘은 일찍 잠자리에 든 것 같은데도 이렇게 피곤한지 모르겠어요. 피곤하네요. 아, 이 저는 일찍이, 새벽 일찍을 얘기하는 건데. 일찍이라는 게 몇 시지? 한 저녁 9시, 10시면 늦은 거 아니야? 늦은 저녁 잠자리. 저는 일찍 잠자리에 듭니다. 새벽 한 2시? 3시? 밤낮 없이 매미가 울어요. 한밤중에도 식지 않는 더위 때문인지 아침에 눈을 뜨면 온몸이 뻐근합니다. 월요일 아침 오늘은 알람을 한 번 더 눌렀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날이면 꼭 달달한 게 생각나긴 해요. 달달한 미숫가루에 얼음 동동 띄워서 마시면 온몸에 힘이 날 것 같은데 현실은 일단 제 앞에 이 사무실 안에 있는 율무차 한 잔으로 달래봐야겠습니다. 오늘은 다음 곡 나갈 때 나가서 율무차 한 잔 따뜻하게. 아, 이게 찬물이 안 녹거든. 집에서 타면 막 저을 텐데. 율무차 한 잔으로 다 버텨보겠습니다. 유기님, 여름이면 미숫가루 한 가득 만들어 오시던 엄마가 보고파지네요. 아, 그리고 들려주시는 딩동댕. 이렇게 조금 지나면 여름도 가고 9월이 오겠지요? 아, 락페의 무대를 찢으셨다고. 블랙의 패션으로 신들린 기타 대한민국 함춘호. 어마어마하시던데요. 예. 무대 의상을 블랙으로 통일하자 그래가지고 블랙으로 입고요. 이 블랙을 입으니까 배는 게 없더라고요. 배는 게 없으니까 뭐 엄청나게. 아, 재밌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와이즈도 부님께서요. 저 이게

0: 아이디를 제가 처음 본, 유튜브로 보내셨군요.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여름 날씨 모두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진짜 덥죠? 3983님께서 안녕하세요. 춘우형님, 현우 PD님. 8월의 첫 월요일, 무더위와 함께 행복한 힐링타임에 폭등 출석합니다. 시골 원두막에서 시원한 수박 먹는 게 최고였는데 이젠 원두막도 찾아보기 힘드네요. 그러네요. 이 수박밭, 딸기밭, 참외밭 한가운데 서 있던 원두막. 그 원두막을 지키시던 어르신들, 저희가 가서 몰래 소리 하나 해도 그냥 애교로 봐주셨죠. 보고도 못본척 하시던 그 정. 이제는 뭐 수박도 예쁘게 포장돼서 나오니까 원두막 있겠습니까? 6831님께서 문자 보셨어요. 함디님, 현우 PD님, 저는 단 음식을 너무 좋아해서 건강상 만들지 않고요. 커피도 너무 좋아해. 커피를 이 적게 마시려고 꽃차 마스터 자격증까지 따보았지만 여전히 중독성 커피 마니아로 살고 있답니다. 지금 저희 사무실 이 조정실 안에 가면요. 일회용 커피. 제가 S로 시작하는 커피숍 안 가거든요. 요즘. 현우 PD랑 같이. 돈도 없고. 정상화될 때까지는 안 가려고요. 저희가 이제 그 일회용 그 인스턴트 커피 갖다 놓고 마시는데 이거 괜찮더라고요. 적당량의 뜨거운 물 잔뜩 퍼서. 근데 오늘은 율무차 마시기로 했죠. 1357님께서는요. 청년춘우 형님, 반가 반가 출첵합니다. 더워도 너무 덥네요. 어제는 해군 하사 막내가 목포에서 집으로 휴가를 와서 너무 기쁩니다. 점심에 맛난 고기 사줘야겠네요. 고기? 더운데 고기를 구우시려고요? 제가 지난주 화요일 날그 인천에 있는 모 방송국에 가서 출연하고선 그 사장님께서 냉면을 대접해 주시더라고요. 저 서쪽 끝에 있는 그쪽 백뭐 이렇게 냉면 맛있다 그래서 갔는데 오유 맛있어요. 맛있는데 그것만 사주셨나? 빈대떡도 사줘, 수육도 사줘, 그리고 코다리 무침도 사줘. 이야,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토요일 날 락패 끝나고 나서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야 더위엔 냉면이지 또 갔거든요. 토요일 날 갔다 왔는데 일요일 날또 생각나는 거예요. 어제 또 갔잖아요. 이게 또 맛있는데 또 아끼지 않고 가는 이 못된 버릇 참. 아무튼 주인장 보기 좀 창피해서 고개 푹 숙이고 들어가서 먹고 나왔어요. 오늘 함천의 폭성 초대 손님은요, 더 클래식의 음악 감독 박영규 씨 초대했고요. 지금 안 자고 나왔을 것 같아. 안 자고 지금 들어왔는데 멀쩡한 척하고 앉아 있지만, 우리 박영규 씨가 임영웅 씨의 공연도 음악 감독하고요, 더 클래식 음악 감독도 하고 어제 그저께 준비했던 락페스타의 장필순 씨, 이 음악 감독도 했는데, 야 재밌었어요. 그 얘기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부 함춘의 수다에서는요, 박윤희 씨 모실 거고요. TBS 라디오 함춘의 폭성은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단문 50원이고요. 장문과 사진은요, 100원이 필요합니다. 유료 문자, 샵 0951번. 또는 무료 TBS 앱이나 TBS FM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많이 보내주십시오. 락페 함께 하신 분들, 하셨던 분들, 한번 감상평 보내주십시오. 어땠는지. 인스타그램 스레드 계정에 여러분들이 많이 올려주셔가지고 저희가 팔로우 해가지고 보긴 했는데 좀 궁금하거든요. 저 인스타그램과 스레드 계정은 함춘호 이렇게 검색하십시오. 이쪽에 오시면 선곡표도 있고요. 다양한 사진들이 있습니다. 의견, 사연, 신청곡 많이 많이 보내주십시오.
1: 함춘호의 포크송과 함께하는 소중한 분들입니다. 아이로드 듀얼코일 차량용 무선충전 거치대, 핸드폰 고속무선충전기, ABC 모든 유형의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자동차 겸용 소화기, 아이로드 분말 소화기. 지친 하루의 끝 당신의 피부에도 깊은 휴식과 건강한 에너지를 채워보세요. 프리미엄 PDRN 스킨케어 브랜드 이테르. 국내산 녹용과 숙지황, 당귀, 천궁 등 16가지 전통 원료를 정성껏 담았습니다. 깊고 진한 풍미를 담아낸 동광 녹용 쌍화진액. 청정 자연에서 자란 뉴질랜드산 녹용과 국내산 홍삼의 만남. 녹용과 홍삼의 조화를 담은 동광 녹용 홍삼 대보진액. 100% 국내산 여주와 돼지감자만을 담았습니다. 여주랑 돼지감자랑 진액. 당신의 몸에 편안한 휴식을 선물해보세요. 의료기기 바디케어 브랜드 메디비오. 통영 바다의 맛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통영 여객선 터미널 앞 50년 전통의 강남상회 멸치 세트. 3대 대장장인 집안에서 직접 만드는 명품 국산 생활공구 핵토르 가정용 망치. 고마워요.

기상특보 전해드립니다. 2026년 8월 3일 11시 강원 지역은 영월, 철원, 강릉 산지, 정선 평지, 경기 지역은 부천, 그리고 경남은 거창 북부, 경북은 영주, 김천 남부, 그리고 영양 산지, 인천 지역은 옹진, 전남은 진도, 구례산간, 무안 남부, 전북은 진안 장수 지역에 폭염 경보가 발효되었습니다. 가장 더운 시간에는요, 야외 활동을 삼가해 주시고요. 외출하실 때에는 가벼운 옷차림, 그리고 양산 꼭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을 충분히 드십시오. 그리고 유세 안전도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6832님께서 함디님, 저는 복도위에도 따뜻한 커피를 마시고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음악 두 곡 나가는 동안 나가서 이 달콤한 율무차 마시려고 했더니만 현우 PD가 뜨거운 커피를 전해주네요. 아이고, 더워요, 더워요. 그쵸? 아, 이것 커피 마시면은 좀 이열치열이라고 할까? 이 더울 때 마시면은 좀 괜찮을 것 같기도 해요. 아,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내시나요? 이럴 때는 이 소리를 들으면은 좋을 것 같긴 한데 지금 우리 밖에 난리 났네요. 시그널 나가야 되는데. 이 소리 한번 듣고 싶은데요? 여러분, 퀴즈 함! 풀고 가시죠? 함 퀴즈. 아, 전국 곳곳에 지금 강한 더위가 연일 이어지고 있어요. 바로 어제 이곳의 기온이 무려 42.5도까지 올라갔는데요. 1904년 국내 근대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후 가장 높은 기온이라고 합니다. 와, 정말 덥다는 표현도 부족할 정도인데 뜨겁다 못해 익는다니 말이. 와, 익는다? 이 말이? 그렇게 나오겠어요.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죠. 자, 여기서 함 퀴즈 준비했습니다. 이곳을 맞히는 거예요. 경남 낙동강의 동쪽에 위치한 도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통도사가 있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이곳의 이름을 맞히는 퀴즈입니다. 오늘 이 도시의 캐릭터 이름은요, 양이와 산이라고 합니다. 이야, 거저 선물을 드려라. 저도 핸드폰 하나, 우리 현우 PD가 모르는 거 번호 하나 이렇게 가지고 와서요. 퀴즈 나갈 때 한번 그 번호로 다 보내야겠어요. 하나 주지 않을까? 보기 드리겠습니다. 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통도사가 있는 곳으로 유명한 이곳의 이름을 맞추는 곳입니다. 1번 양산, 2번 파주. 파주는 임진강이 있지. 여긴 낙동강이잖아. 정답 아시는 분은요, 샵 095150원 유료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사연과 함께 보내주시면 당첨 확률도 높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문자 기다리는 동안요, 저희가 노래 두곡 듣고 오죠. 희잠의 뜬 소문, 장혜리 추억의 발라드.

많이 보내셨어요. 늘 여러분들의 마음과 사랑과 정성을 다해 문자가 잘 오고 있습니다. 정답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답은요. 1번 양산이었습니다. 경남 양산. 이 지역은 천성산과 금정산 이렇게 여러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 형태입니다. 분지 형태의 지역이에요. 여기에 물금 등 신도시 개발로 열이 쉽게 빠져나가지 않는 환경이 만들어지면서 이번에 기록적인 폭염의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합니다. 42.5도라는 기온이 공식 기록된 건 122년 국내 기상 관측 사상 초유의 일인데요. 문제는 이번 주에도 전국적으로 강한 더위가 이어질 전망이라고 해서 걱정입니다. 그래도 곧 입추가 다가오니까요. 조금만 더 힘내서 잘 견뎌보자고요. 여러분들 참여 문자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3983님께서 오싹하게 어려운 함 퀴즈. 진짜 어려워요, 저희 함 퀴즈. 이게 이 퀴즈 정답 맞히시는 분들은 이 상식이 상당히 있으신 분들입니다. 정답 양산입니다 하셨고요. 이름은 햇빛 가리는 양산인데 이젠 양프리카라고 불러도 되겠어요. 아프리카에서 아자 빼고 양프리카. 그리고 제가 사는 파주도 엄청 덥다고 하셨어요. 야, 파주가 보통 이쪽 지역에 비해서 한 1, 2도 정도 온도가 낮게 나오는데 아닌가 봐요. 와, 어찌해요, 어찌해요. 근처에 어디 마트나 이렇게 도서관이나 이런 데좀 가시죠. 어려우실까요? 오백이 집사님께서는 안녕하십니까. 더워서 양이들 밥 주러 왔는데요. 라디오 틀어달라고 머리로 크크크크크크. 웃겨서 얼른 켰어요. 정답 1번 양산. 아이고, 양이들 잘 있을까요? 더운데 어디에 있을까요, 양이들? 아이고, 너무 예쁘겠네요. 3061님께서는요, 정답 1번 양산입니다. 2번 보기로 파주가 나오니 파주 주민으로 월요일 아침부터 기분 좋아집니다. 이곳 파주 엄청나게 덥네요. 자, 모두 더위 조심하십시오. 진짜 그런가 봐요. 파주 엄청나게 더운가 봅니다. 아이고, 아이고, 잘 피하십시오, 더위. 일산멋쟁이주님, 양산입니다. 아유, 맞춰주셨고요. 양산을 쓰고 있는데도 40도가 넘으니 큰일이네요. 크크크크. 양산 지역에 계신 분들, 각별히 건강 잘 챙기십시오. 걱정됩니다. 이렇게 문자주셨어요. 더우면. 저희 어제, 엊그제 토요일 날,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에서 공연하고 있는데, 제일 앞에 계신 그분, 어느 한 분이 실려 갔다 하더라고요. 저는 못 봤는데, 우리 음악 감독 박영준 씨가 봤다고 합니다. 온열 환자. 지열이 일단 한 50도는 넘어갈 거예요. 와. 대단합니다. 하여튼, 무더위에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라고요. 8043님께서는 정답 양산. 정답 보내주셨고요.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무더운 날씨 건강 조심하시고 좋은 방송 부탁드립니다. 네, 최선을 다해서 방송 준비하고 있고 잘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저희 제작진과 저입니다. 1621님께서 치과 치료 후 오는 중인데 어우 너무 아프고 더워요. 정답은 양산이지요. 어떤 이게 아프면은 더위가 좀잘안 느껴질 텐데 아픈 것도 느껴지고 더위도 느껴지신다? 야, 정말 더운 거예요. 그렇죠? 많은 분들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저희가 오늘 선물 받으실 분두분 선정했습니다. 자, 먼저요. 축하드립니다. 2273님. 야, 답 양산. 네, 맞춰주셨습니다. 71세인데 주차 관리합니다. 집으로 도망가고 싶어요. 그래도 춘우님 방송 크게 틀고 일해요. 시원하시죠? 이 방송 함께 하시면 자, 더위야 물러가라. 4633님도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름 휴가로 치앙마이 다녀오는 길 인천공항에서 강원도 원주로 가고 있는데요. 야, 우리나라가 더 덥게 느껴집니다. 모두들 이 더운 여름 잘 지내기를 바라봅니다. 정답 1번 양산. 축하드려요. 우리나라가 더운데 예전에 그늘에 들어가면 좀 시원했거든요. 이젠 뭐 그늘, 이거 땡볕이고 관계없는 것 같아요. 그냥 습하고 무덥적

0: 찐다는 이야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자, 2273 그리고 4633 두 분께서는요. 성함과 주소 50원이 필요한 문자 유료 문자 샵 0951로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정확하게 선물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노래 두 곡 선물로 또 준비했습니다. 산만한 시선, 개의 심장, 그리고 김보리입니다. 그대는 나의 별.
1: 난 개의 심장을 갖고 태어나 평범한 사람이 되어

마지막 노래가 끝나는 부분에 단단단단 이분이 왠지 촉촉하게 들어오네요. 산만한 시선, 개의 심장, 그리고 김보리, 그대는 나의 별, 두곡 함께 했습니다. YG도 부님께서, 함춘호님, 이글거리는 폭염 속에 다들 뻔한 여름 노래만 찾지만, 이다 위에 이광조님의 이국적이고 세련된 감성, 한 스푼 얹으면 완전 색다른 휴가지에 온 느낌일 것 같아요. 명품 연주자이신 춘호님의 센스 넘치는 선곡으로 귀 호강시켜 주십시오. 제발요. 마음속으로 소리 지르는 중. 제가 선곡하는 줄 알았더니 선곡을 해주셨네요. 이광조 파라다이스. 자주 접하는 곡은 아닌 것 같아서요. 저도 궁금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이광조 파라다이스.

블라이드 캣님께서 나는 선풍기로 만족해도 권양의 주인님에게는 아낌없는 에어컨 바람을 이번 곡곡입니다. 신과 전장 524님이 시청하신 고양이 듣고요. 저는 3부에서 뵙겠습니다.

0: TBS 캠페인
1: 어려운 시간에도 서울의 골목은 살아있습니다.
2: 그리고 TBS도 시민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1: 이제 TBS가 처음으로 상업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크고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 오늘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시민들의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와 사업 이야기 TBS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0: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1: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2: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1: 아, 네. 죄송합니다.
2: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3: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0: 직접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1: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2: TBS 교통정보
3: 10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서울시내 후암로 재정정보원에서 서울역 앞 교차로 쪽으로 하위 2개 차로가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집회로 통제되고 있습니다. 참고 운행하시기 바라고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서강대교 부근 2차로에서는 고장차 처리 작업이 1시간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뒤로 가양대교부터 정체인데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송내나들목 부근 4, 5차로와 구리에서 판교 쪽으로 강일나들목 부근 1차로에서는 각각 사고 처리 중에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 순산터널을 조금 지난 지점 2, 3차로에서는 방금 전 사고가 났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입장휴게소 부근 3, 4차로에서도 사고 처리 중에 있습니다. 청주 영덕간고속도로 영덕 쪽으로 내서 3터널 안 1차로에서도 사고가 발생해서 터널 통과가 불편한 상태입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0: 뭐 우리 함춘호 씨는 그 기타에 완전히 우리나라에서 최고. 특히 함춘호 씨의 기타의 특징은 굉장히 사운드가 맑아요.
1: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기타 함춘호입니다. 그거 형님이 붙여주셨잖아요.
2: 그럼 내가 붙여줄 설명이게.
3: 아, 기타가 정말 기타다운 기타가 필요한데 내가 안 치니까. 함춘호한테 딱 줘버리니까. 함춘호의 폭송이라니깐 함춘호의 폭송 누가 제목 지었는지 잘 졌네. 아.
4: 함춘호의 폭송.

오늘도 한 곡 마음을 담아 전해보는 함춘우의 플레이리스트 한플리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곡은요, 80년대 락밴드죠, 앰브로시아. 그 팀의 메인 보컬이자 명 프로듀서 데이빗 팩이 1985년 솔로로 발표한 히트곡 That Girl Is Gone, 그녀는 떠나버렸어요, 이런 곡입니다. 아마 팝 음악을 오랫동안 들어오시는 분들이라면 데이빗 팩 특유의 부드럽고 호소력 짙은 미성에 참 익숙하실 텐데요. 그가 1985년에 발표한 명반 Anywhere You Go에 수록된 이 곡은 80년대 AOR 사운드의 정수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걸작이라고 합니다. 이 노래를 들 때마다 늘 탄복하게 되는 건 바로 곡을 채우고 있는 훌륭한 세션 연주자들의 완벽한 조화예요. 정교하게 새겨지는 피아노 리프, 그리고 묵직하면서도 감각적인 리듬, 그리고 그 위에 얹히는 데이빗 팩의 가슴 아린 보컬이 겹겹이 쌓이면서 마음 한구석을 짜릿하게 울립니다. 제목 그대로 그녀는 떠나버렸어요 하고 서글픈 이별을 고백하는 노랫말이지만, 이상하게 이 노래를 듣고 있으면 슬픔에 찌드는 게 아니라 따스하게 위로를 받는 기분이 들어요. 살아가다 보면 내 손을 떠나간 인연이나 소중했던 순간들이 남아있지만 그 아련한 기억조차도 나를 한층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귀한 양분이 되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8월의 첫 월요일이라는 새로운 출발선에 서 계신 여러분,

치면 이 노래의 감미로운 선율에 마음을 가만히 맡기시면서 나 자신을 다정하게 다독여주는 시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David Peck, That Girl Is Gone.

0: 저와 함께 음악과 인생에 대해 거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들 초대해서 한판 수다를 나눠봅니다. 함춘호의 수다. 자, 오늘은요, 정말 명품 연주자.
1: 왜 웃으세요?
0: 아, 너무 좋아하는 후배가 나와가지고 제가 더 클래식의 한 축이죠. 그리고 많은 음악을 감독하고 계시고요. 정말 명품 연주자예요. 박영준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어휴. 자, 이제 방송인 모드로 돌아왔습니까?
2: 네.
0: 졸다가 이제 들어와서. 자, 이거 지난 4월에 도쿄하고 같이 신과 전쟁할 때 나오셨었죠.
2: 네, 그랬죠.
0: 그때
2: 네, 연주했죠.
0: 별로,
2: 네,
0: 말을 시키지 말라 말아달라고.
2: 네, 제가 극 아이여가지고요. 네, 남들 앞에서 말하거나 이런 거 되게 어색해하고 두려워하고 그렇습니다.
0: 극 아이가 그런 거예요?
2: 네, 되게 소심한 성격이에요. 아, 네, 내향형.
0: 제가 인프피라고 하나? 그런 건데 그건 뭐예요? 그러면 그것도 그런 거예요? 아이
2: 잘 모르겠어요.
0: 아, 그 자기 거라는 거나?
2: 그럼요.
0: 자, 저희가 만나면 너무 얘기들 많이 안 하고 주로 그냥 음악만 듣고 오는데 며칠 전 우리가 지난 토요일 날 그 인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에 예. 무대 출연했어요.
2: 예,
0: 그 어떠셨어요? 그때 얘기 좀 한번 해주세요.
2: 연주 모든 그 제가 다 존경하는 팀이랑 같이 연주를 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기뻤고요. 연주가 굉장히 덥더라고요. 그날
0: 그래 더운 연주가 그런 거였어요.
2: 예, 날씨가 엄청 덥고 뉴스에도 나오더라고요. 인천 펜타포트 페스티벌이 그 많은 사람들이 또 그 더위 때문에 앰뷸런스에 실려갔다고.
0: 그러게요.
2: 그런 무대에서 연주를 했죠.
0: 그렇게 더운데 또 까만 옷 입고 오라고.
2: 네. 밴드는 까맣게.
0: 밴드는 까맣게.
2: 네.
0: 네, 가수는 어떻게 입어요?
2: 가수는 하얗게 입어요. 네.
0: 밴드는 까맣게. 네,
2: 그렇죠. 그 넓은 무대에서.
0: 재밌었어요.
2: 네,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예.
0: 저희가 뭐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경험은 아니지만, 장필순 씨하고 락 페스티벌을 몇 번 썼었는데, 지산 락 페스티벌
2: 했죠. 예.
0: 그 다음에, 그때, 엊그제 한 그때도 한 10년 전쯤에 썼었어요.
2: 예, 예.
0: 그때는 비가 엄청나게 왔어요.
2: 맞아요. 비가 많이 와가지고, 악기도 또 습기 때문에 또 문제 생길까봐 걱정하고 그랬었는데, 날씨가 항상 이렇게 굉장히, 무대를 기억에 남게 하네요.
0: 예. 맞아요. 그리고 엊그저께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엊그저께 무대가 진짜 좋더라고요.
2: 네, 예, 너무 좋았었어요. 그 자유를 느끼시던데요?
0: 자유롭더라고요.
2: 예, 굉장히 자유를 느끼시더라고요. 예, 너무 좋았습니다.
0: 뭐
2: 보니까
0: 까만 옷을 입으니까 배는 게 없어가지고. 지금 유튜브에서 TBS FM 검색하시면요, 우리 박영준님 모습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영준님에게 궁금한 점 많으실 것 같아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특히나 뭐 이명웅 씨에게 좀 많이 물어보실 것 같고요. 목격담 추억이 있으신 분들은 TBS 앱 또는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방송 사이사이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박영준, 그는 누구인가? 음악을 일찍 시작했어요.
2: 운이 좋게도 네, 일찍 시작하게 됐습니다.
0: 운이 좋은 게 아니라 실력이 좋은 거 같아요.
2: 감사합니다. 네.
0: 보니까 뭐 주위에서 소년 가장이라고 얘기하던데.
2: 네네.
0: 뭐예요, 그 소년 가장?
2: 양희은 선배님께서 항상 예, 소년 가장 이렇게 부르시는데 지금도 그렇게 부르세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뵈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예. 근데 뭐 집안에 남자는 저밖에 없고 그러니까는 어머니, 할머니, 또 누나, 또 여동생 이렇게 다 매겨 살리느라고 예, 그런 별명이 붙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음악을 일찍 시작했죠. 덕분에 그거를 다 감당할 수 있게 된 것도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0: 그러셨군요. 예. 처음에 음악 시작할 때 만났던 동료들,
2: 네,
0: 그분들이 뭐 한국 대중가요사에 이 획을 긋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2: 예, 그렇죠. 맨 처음에 또 저 이수만 선배님을 만나서 또 예, 그 SM에서 열심히 음악을 배웠고요.
0: 우리가 그때 만났나요? 그때?
2: 네, 그때 뵀죠.
0: 아, 그때 편곡자로.
2: 네, 네, 네.
0: 오, 그때 가수가 누구였더라?
2: 그때 한동준.
0: 야,
2: 한동준 씨가 SM 1호 가수거든요. 이수만 씨가 처음 제작한 가수였거든요.
0: 히트가 안 됐나? 되지 않았나?
2: 어느 정도 됐죠.
0: 어느 정도 됐죠. 예, 예. 마이다스의 손. 예. 마이너스의 손. 그는 마이다스의 손이고, 우리는 마이너스의 손이고. 그렇게 했는데.
2: 예.
0: 그래서 이제 그때 만났어요.
2: 네.
0: 그래서 와, 막 좋다 하셨고. 그리고 한동준과 지근식 씨하고도 또.
2: 예, 예. 지근식 씨 앨범에도 참여를 했었고, 그리고 그때 만났던 분이 또 김광진 씨.
0: 아, 예. 지금 더 클래식.
2: 예.
0: 한 축을 옆지기로 예. 하고 있는.
2: 예, 김광진 씨를 만났고, 또 뭐, 조동익 씨도 만났고, 예, 저의 음악적 선생님이 되시는 조동익 씨도 만났고, 뭐, 그렇게 해서 또 조동진 맞아요. 선배님도 뵙게 맞아요. 되고,
0: 우리 이 뭐 대중가수들 가수를 뭐 포함해서 연주자를 포함해서 이 박용준 씨가 함께한 연주자들 가수들 정말 많을 것 같아요.
2: 네.
0: 초창기 시절에 그렇게 하시다가 지근식 씨 음반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2: 네.
0: 작사 작곡으로 혼자 남은 밤이라는 곡을 줬어요.
2: 네, 그게 원래는 저 어린 시절에 그 대학교에서 대학교마다 축제를 하잖아요.
0: 네.
2: 축제할 때 광운대학교에서 그 가요제가 열렸는데
0: 네.
2: 거기에 나갔던 곡이에요. 근데 거기에 다른 분이 불렀는데 그 곡을 듣고 지근식 씨가 이거 너무 좋다고 자기가 지근식 씨가 작곡가임에도 불구하고 그 곡을 자기 앨범에 넣겠다고 그래서
0: 그래요?
2: 예, 드렸죠.
0: 편곡 용준 씨가 했습니까?
2: 그때는 송홍섭 선배님이 하셨고요.
0: 사랑과 평화 출신, 예, 위대한 탄생 출신의 베이시스트 예, 송홍섭. 예. 그래요. 한번 들어보죠, 뭐.
2: 네.
0: 용준 씨 첫 작품인가 봐요, 이게.
2: 예, 거의 첫 작품이나 다름없죠.
0: 그래요.
2: 예.
0: 자, 박용준의 초창기 모습을 그리고 음악을 한번 같이 감상하겠습니다. 지근식 혼자 남은 밤.

0: 박영준 작사 작곡 지근식 혼자 남은 반뭐 거의 첫 작품.
1: 예,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저도.
0: 저도 근식 씨 목소리가 이런 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목소리였군요. 자, 이렇게 음악을 하던 분이 더 클래식을 하게 됩니다.
1: 네.
0: 둘의 만남?
1: 그때 한동준 씨 앨범을 만들 때 한동준 씨가 저 김광진 씨한테 곡을 받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SM 스튜디오에 김광진 씨가 왔었죠.
0: 저 삼전동에 있을 때.
1: 예, 맞아요.
0: 와, 비
1: 그래가지고
0: 오면 물 차던데.
1: 그때 처음 만났죠.
0: 그렇게 이제 더 클래식을 누가 먼저 지휘하신 거예요?
1: 아, 그래서 이제 같이 친하게 지내다가 제가 김광진 씨를 이승환 씨한테 소개를
0: 소개.
1: 시켜줬어요.
0: 야, 둘의 만남이 그렇게 되는
1: 네,
0: 거구나.
1: 그래서 이승환 씨가 김광진 씨의 곡을 받고 또 이렇게 또 셋이서 친하게 지내다가 처음에는 이승환 씨가 우리 셋이서 같이 프로젝트 앨범을 만들어 보자.
0: 만들었어요.
1: 그래서 처음 시작된 게이더 클래식인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승환 씨는 객원으로만 참여하는 걸로 하고 노래만 두곡 정도 앨범에서 더 클래식 1집에서 불렀고요. 그리고 이제 더 클래식이라는 팀의 활동은 김광진 씨랑 저랑 둘이서 하게 된 거죠.
0: 팀 이름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런데
1: 네.
0: 어떻게 누가 그 만들어지게?
1: 제가 지었는데요. 아무리
0: 장명 센스.
1: 네, 그 우리가 아무리 유행가라는 걸 하지만 저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 그런
0: 클래식
1: 어떤
0: 같은 음악을 하자.
1: 그런 음악을 만들고 싶은 마음에 더 클래식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0: 광진 씨는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1: 굉장히 좋다고 찬성을 했죠. 예, 문법적으로는 안 맞아요, 사실. 더 클래식스라고 해야 맞는데.
0: 문법으로 맞게 하는 사람들 별로 없잖아요.
1: 예, 그냥 그것보다는 우리 사람 자체가 어떤 클래식

0: 인 것보다는 우리의 음악이 클래식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1: 들었죠. 그때 만들었던 앨범에 수록된 곡이
0: 예 마법의 성이 그, 굉장히
1: 야 그때 어땠어요? 그 마법의 성이 알려지는 그런 과정을 다 보셨잖아요. 어떻던가요?
0: 정말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차를 타고 가는데 저희가 만든 앨범이 옆에 차에서
1: 막 나와요.
0: 네, 그 분이 듣고 있고 지나다닐 때 거리에서 막 나오고 이러니까는
1: 길보드에서
0: 네, 굉장히 신기했죠. 그래서 아 이런 느낌이 이런 게 있구나.
1: 많이 팔렸죠.
0: 굉장히 많이 팔렸죠.
1: 그때는 그 인쇄였을까요? 아니면은
0: 인쇄였죠.
1: 아 좋았겠네요.
0: 아 굉장히 따뜻한 나날을 보냈어요.
1: 자 그렇게 해서 만든 앨범이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게 되고 이후로 예. 광진 씨는 뭐 작곡가로서 또 계속 또 예. 됩니다. 자 한 곡을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세라를 들을 텐데 이 곡은 무슨 곡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는 너무 잘하는데
0: 제가 예전에 술을 굉장히 좋아했었는데요. 그때 니콜라스 케이지가 알코올 중독자로 나오는 라스베가스를 떠나며라는
1: 알리빙 라스베가스
0: 예, 그 영화를 보고 그 세라라는 여주인공
1: 나오죠.
0: 예.
1: 용주 씨도 비슷하다. 용주 씨도 술 드시면은 멍멍이가 됐잖아요.
0: 그럼요. 네 발로 기어다녔죠.
1: 네 발로 기어다니는 멍멍이가 그렇게 다니는지 그때 알았잖아요.
0: 그래서 그 세라라는 여주인공의 얘기가 너무 감동적이어서 그거를 곡으로 만들었습니다.
1: 아 그렇게 모티브가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네요. 네. 주변에서 혹시 나를 만나고 나서 뭐 만든 곡 없죠? 네 알겠습니다.
0: 추앙했습니다. 추앙만 했습니다.
1: 자 97년 더 클래식의 3집 앨범에 수록된 곡이에요. 세라. 기타 함춘호, 키보드 박영준, 베이스 조동익, 드럼 김영석. 완전 짱이네. 음악도 좋겠다. 박영준 작사 작곡 편곡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세라.

0: 더 클래식 3집 중에 세라 들어봤습니다. 좋은데요?
1: 오랜만, 저도 오랜만에 듣는데, 함춘호 선배님의 기타가 이렇게 멋있었었나, 새삼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노래를 거의, 노래와 주고받으며 같이 노래를 하시네요, 기타가. 네, 놀랍습니다.
0: 아이고, 아이고. 자, 우리 박영준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더 클래식을 하다가, 이제 정말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시는 임영웅을 만나게 돼요. 그 임영웅 씨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미드필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미드필더라고 하는 게?
1: 저 임영웅 씨가 축구를 좋아하잖아요.
0: 아.
1: 축구를 워낙 좋아했는데 그 멤버들마다 연주하는 멤버들한테 다 어떤 그 축구 포지션으로 이름을 붙여서 멤버 소개를 하는
0: 뭐라고
1: 코너가 한번
0: 그럴까?
1: 있었었어요.
0: 그때 용주 씨를 소개하면서 뭐라고
1: 예,
0: 해요?
1: 그때 미드필더 뭐 박용준이라고 했었는데요. 그때 제가 팀의 마스터였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쓴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기록을 보니까 임영웅 씨 2026년 공연을 하셨다고?
1: 예.
0: 이제 할 거예요?
1: 아니요, 했었죠.
0: 26년
1: 26년이요?
0: 아, 뭔가 잘못됐나 보다. 26년이 아니지. 그때가
1: 예.
0: 처음 이제 고향 종합운동장에서 했잖아요. 몇 명이나 들어왔어요?
1: 네, 만명좀 넘게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한 3일 정도를 했었는데요. 그때 코로나 시기가 막 끝난 때여서 그렇게 뛰어앉기 거리두기를
0: 거리두기를
1: 안 해도
0: 했군요.
1: 되는 거의 첫 공연이었죠.
0: 글쎄요.
1: 예.
0: 그렇게 해서 보니까 가끔 이제 뭐 LA 공연
1: 예.
0: 이럴 때 나오시더라고. 뒤에
1: 예.
0: 근데 속상하더라. 나
1: 왜요?
0: 빼고 거기 가서 그렇게 웃을 수 있어? 그런 얘기가 나와?
1: 아유, 너무 바쁘셔가지고 모시기에는 죄송했죠.
0: 그 연주자들 무대에 많이 쓰게 되잖아요. 영웅 씨 공연 같은 경우에는 공연 자체도 규모도 크고 보통 몇명 정도가 준비를 해요?
1: 네, 무대에만 20명,
0: 와.
1: 연주자만 20명 정도 섰던 것 같아요. 코러스랑 스트링, 브라스 뭐다 포함해서 그 정도 섰던 것 같아요.
0: 다 컨트롤 하시려면 쉽지 않을 텐데.
1: 예, 머리 아프죠. 네, 머리 아프고 고민도 좀 많이 해야 되고
0: 워낙 또 고민을 많이 하시잖아요.
1: 네, 준비도 많이 해야 되고
0: 연습을 보통 저희가 일반적인 공연을 한두 번, 세번 정도 하는데
1: 네.
0: 그 공연은 어땠습니까?
1: 그 공연은 세 번, 네번 정도 음악만 연습하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어떤 하드팀과 저기 뭐 영상팀, 음향팀 또다 같이
0: 이렇게 합을
1: 모여서 하는
0: 맞추는군요.
1: 예, 그 리허설을 또 굉장히 여러 번을 합니다.
0: 와.
1: 예, 그 극장처럼 만들어 놓은 그런 연습실에서 예, 그렇게 해서 여러 번을 연습하고요. 그 리허설을 충분히 하고
0: 진짜. 지금 뭐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많은 분들이 박용규 씨 하면은 임영웅 음악 감독님 마스터 이렇게 할 정도로 정말 팬분들이 임영웅의 모든 것들을 사랑해 주시니까 밴드까지 다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1: 예, 그렇더라고요.
0: 부담이 좀 되게

0: 그리고 뭐 티켓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는 초대권을 어떻게 만들기가 좀 이렇게 부담스러우신가 봐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특혜를 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아예 초대권 없이 다그
1: 한 분도
0: 웨이팅만
1: 없었어요?
0: 예, 웨이팅만 그 80만 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티켓 한번 열리면.
1: 그렇구나.
0: 예.
1: 용주 씨한테 전화하려고 했죠. 그러다가 제가 이제 용주 씨를 딱 임영웅과 관계된 음반을 하게 됩니다.
0: 네.
1: 어느 날 영웅이 녹음이에요. 가서 듣는데 너무 좋던데요. 당시 임영웅 씨 목소리로 간호금이라고 하죠. 간호금이 돼 있었고, 와, 너무 좋은 거야. 나중에 제대로 불렀을 땐 너무 잘하려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그런 좀 너무 세련돼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그때 너무 좋았습니다. 어우, 6832님께서 두분 말씀도 무척 고급스럽지만 함디님의 티가 너무 작. 이런 3386님께서 크크크크 나 빼고 웃음이 나와. 나를 빼다니 크크크크 아 많이 웃습니다 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곡을 녹음하게 되는데 전 이후로 이제 임영웅과 같이 할수 있겠구나 했는데 끝까지 안 부르더라고요. 이야, 공연 많이 하셨죠?
0: 예, 많이, 굉장히 많이 했어요. 예, 전국 투어를 여러 번 돌았어요.
1: 그래도 늘 차고 넘치죠.
0: 예.
1: 와,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고.
0: 그렇더라고요. 예, 너무 놀랬습니다.
1: 그때 이제 저는 저희 방송에서는 정말 자주 틀어요. 임영웅 씨 음악을 트는데 연애편지라는 곡을 용주 씨가 편곡을 했습니다.
0: 예, 그, 가수는 굉장히 대형 가수지만, 이런 곡도 한번 해보면 좋겠다 싶어가지고요. 굉장히 소박하게 편곡을 해봤죠.
1: 맞아요.
0: 예.
1: 그땐 노래도 음악이 완성도가 있는 음악을 아니 음악이 아니었으니까 그냥 기본적인 음반의 소스라고 하죠. 그런 게 있는 거여서 영욱 씨도 거기에 맞게 노래한 것 같은데
0: 예.
1: 나중에는 조금 원곡 처음 녹음할 때는 좀 달리 했던 느낌이 들어서 한번 듣고 이야기를 나눠보죠. 연애 편지 이게 자전거 탄 풍경의 그분 맞죠?
0: 맞습니다.
1: 송봉주 작사
0: 네,
1: 작곡
0: 맞습니다.
1: 박영준 편곡 아 기타 함춘호 들어갔네 듣고 이야기 이어가죠. 임영웅입니다. 연애 편지

0: 박영준 편곡 임영웅 목소리로 함께한 연예 편지였습니다. 용준 씨 편곡은 기타가 많아요.
1: 제가 건반을 연주하지만 기타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아. 기타 소리를 너무 좋아하고
0: 짜증나요.
1: 그렇죠. 제가 항상 괴롭혀 드려서 이 곡을 녹음할 때도 제가 인트로 멜로디를 이렇게 그려 가지고 이게 저는 한 번에 연주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반주와 멜로디를 따로 연주하는 방법밖에 없나 고민하고 있던 차에 네. 선배님께서 한 방에 너무 어렵지 않게 껌 씹듯이 네.
0: 껌 씹으면서 녹음했어요.
1: 네, 연주해 주셔가지고 너무 놀랐습니다.
0: 네. 용진 씨는 그러죠. 이제 저는 편곡할 때 저는 건반을 좋아해가지고
1: 그렇죠.
0: 제게 편곡을 맡기면 저는 건반으로 다 해요. 저는 이 손가락 세 개로밖에 못 치는데 용준 씨는 그거를 열 개로 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어쩜 그렇게 건반 연주가 좋아요.
1: 아, 왜 이러세요.
0: 자, 우리 비슷한 음악적 성향을 가진 음악인들에게는 1년에 치르게 되는 명절들 있죠. 설날, 추석 이런 것과 더불어 또 하나의 명절이 있습니다. 조동진 님의 생일 때
1: 네.
0: 기억하세요?
1: 아, 매년
0: 그의 축제는 그의 생일은 축제였다.
1: 예, 뭐 많은 뮤지션들이 모여가지고 오. 그분 댁에 모여서
0: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예. 아.
1: 거의 3일 동안을
0: 3일 동안을 해요.
1: 예, 무슨 장례식 치르는 집처럼.
0: 그 형수님이 음식을 뭐, 정말 잘하시잖아요.
1: 그랬죠. 너무 맛있게 잘하시고 또 그 많은 양을 해내시면서도 저 힘든 내색 없이 이렇게 잘. 이렇게 해주셨죠.
0: 간장게장을 정말 잘 담그셨고요. 네. 저는 간장게장 잘 못 먹다가 형수님이 담그신 간장게장을 버터로 받는 줄 알았잖아요. 아. 간장게장 그 살이 버터던데요. 그런 느낌. 예. 그만큼 조동진 선배님은 우리에게 큰 영향력을 주셨어요.
1: 예.
0: 한번 인연을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어떻게 만나게 됐습니까?
1: 조동진 선배님 4집 음반을 내시고 그 앨범으로 공연을 하게 되셨을 때 그때 조동익 선배가 조동진 선배님 동생 조동익 선배가 저한테 공연할 때 연주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처음 뵙게 된 거죠. 그 녹음실에서 지나다닐 때는
0: 아, 그래요?
1: 몇 번 마주친 적이 있었는데 그 카리스마에 눌려서 네. 인사도 못 드렸었어요. 그러다가
0: 아이라
1: 예. 그러다가 이제 그 분 공연을 하게 되면서 이제 처음 만나 뵙고 또 굉장히 친분이 쌓이게 됐죠.
0: 그 하나음악이죠?
1: 네, 예, 그랬죠. 하나음악 조동진 사단으로 불렸죠.
0: 조동진 사단 하나음악.
1: 연습 끝나면 항상 그분 댁에 가서 같이 또 커피 마시면서 또 술 한잔 하면서 밤새도록 얘기 나누고 그랬죠.
0: 하나음악이 만들어질 때 그 어느 엔터테인먼 큰 레코드 회사에서 그 출연금을 받았습니다.
1: 예.
0: 그렇죠. 예. 그래서 아, 우리에게 드디어 그늘막이 생기는구나 했는데 거의 다 그 먹는 걸로 탕진을 했다는.
1: 그럼요.
0: 그렇죠.
1: 식구가 많아가지고 저.

0: 짜장면 한 그릇씩만 시켜 먹어도 지출이 상당했습니다.
1: 그렇죠. 모인 사람들이 그렇게 음반이 베스트셀러를 하는 아티스트들이 없었어요.
0: 네, 그랬죠.
1: 음반은 좋은데 팔리지가 않아. 먹는 건 진짜 잘 먹어. 전동진 형님께서 정말 고민이 많으셨을 것
0: 네,
1: 같아요.
0: 그랬을 거예요.
1: 그런 분이 이제 저희 곁에 안 계시잖아요.
0: 예.
1: 어때요? 그 형님은 어떠신 분이에요?
0: 어떻게 보면은, 저희 아버님 같은 분이셨죠.
1: 맞아요.
0: 예, 그리고 형수님은 어머님 같은 분이셨고,
1: 맞아요.
0: 그리고 너무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셨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제시해 주신 분이라고 할수 있죠. 음악적으로도 그렇고, 어떤 그 생활함에 있어서도,
1: 맞아요.
0: 예, 어떻게 살아야
1: 후배들을
0: 되는지를
1: 챙기는
0: 알려주셨죠.
1: 마음들. 미국 다녀오시면요, 그 여행용 그 이민 가방 있죠. 이민 가방 큰거 있잖아요. 그큰 가방이 딱 있는데 그게 다 주위 후배들 선물. 열면 다 선물이에요. 저한테도 피크 뭐 이런 것들 세세하게 그걸 다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음악은 물론이고요. 그런 조동진 선배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저 용주 씨가 음반을 발표했어요.
0: 예, 그때 첫 만났던 기억, 그리고 처음 연습했던 기억, 처음 공연했던 기억이 너무 기억에 남고 그때를 기리고 싶어서 그 사집 앨범을 조동진 선배님의 사집 앨범을
1: 이유가
0: 순서 그대로
1: 있군요.
0: 템포도 그대로 키도 그대로
1: 첫
0: 해가지고
1: 만남을 기억하면서.
0: 예, 제가 다시 부르는 그런 앨범을 하나 만들었었어요.
1: 용주 씨는 토이에서도 본인의 목소리가 있죠?
0: 그 희열이한테 끌려가가지고
1: 오,
0: 노래
1: 목소리가 아주 달콤해요. 블루 아이드 캣님께서 아까 임영웅 씨 연애편지 이야기 듣고 나서 하하하 역시 가성비 최고의 기타리스트라고 문자 주셨어요. 자, 우리 조동진 4집을 기억하는 마음으로 앨범 제목이 뭐죠? 트레이스 2025.
0: 네,
1: 흑자를
0: 흔적을 남기는
1: 흔적을
0: 거죠.
1: 남기는 거군요. 조동진 작사 작곡 그리고 용주 씨가 노래했고
0: 네.
1: 분위기만 좀 요즘 분위기로 다시 막 만든 거고.
0: 요즘 분위기라기보단, 제가 주로 많이 듣고, 제가 좋아하는 분위기로,
1: 앰비언트 뮤직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
0: 그렇게
1: 졸릴 때,
0: 만들어봤습니다.
1: 잠이 안올때 듣는.
0: 이 시간에 들으시기에는 조금,
1: 큰일 났죠, 큰일 나요. 알겠어.
0: 졸리실 수 있어요.
1: 자, 시간이 별로 없네요. 오늘 음악을 또 듣고 이야기 이어가죠.
0: 네.
1: 자, 조동진 4집 1999년에 발매된 우리 같이 있을 동안이라는 곡이고요. 그때 그 앨범 제목 기억하세요? 조동진 4집이에요. 그 앨범 제목이. 그렇군요. 박영준 씨가 트레이스 2025라는 제목으로 앨범을 발표했습니다. 그대로. 그 중에 우리 같이 있을 동안에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0: 원곡 조동진 4집에 있던 우리가 짓을 동안에 박영준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6832님께서 양희연님이 조동진님 장례식장에서 그분의 노래가 계속 틀어져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조동진님 항상 그리운 분입니다 하셨어요. 축제였어요. 가셨는데. 네. 그렇죠? 그 장례식장 벽면에 생전의 모습들 사진과 예. 영상들 계속 틀고 계속 음악이 나오고 예, 그렇죠. 많은 분 사냥하셨죠. 예. 그립네요. 잘 계실 거예요.
1: 예, 그래서 작년에 8주기를 추모하는 의미에서 앨범을 만들었고요.
0: 조동진 추모 공연 한번 처음에 시작했었는데 지금 진행이 안 되죠.
1: 예,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예, 지금은 안 되고 있는데요. 좀 아쉽습니다.
0: 좋습니다. 오늘 재밌었어요.
1: 네, 너무
0: 아쉽네요. 한 번 더 모셔야 될 것 같은데. 고마워요. 잠도 못 주무시고 나왔을 아유, 텐데.
1: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0: 아, 그래요. 제가 추어탕 살게요. 아무것도 아니니까 내가 추어탕 대접할게요. 아,
1: 감사합니다.
0: 너무 좋았습니다. 아, 마지막 곡, 더 클래식 마법의 성 들으면 좋을 것 같은데.
1: 네. 아, 좋습니다.
0: 또 한번 나오십시다.
1: 네, 알겠습니다.
0: 자, 더 클래식 마법의 성 들으면서 인사 나누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뵙겠습니다. 언제나 봄날처럼 대한민국 기타 함춘이었습니다. 용준이었고요.
1: 감사합니다.

0: TBS 캠페인
1: 열심히 장사했는데 왜 안 될까요? 열심히 하는 것과 잘하는 건 다르거든요. 내 방법이 맞는지 혼자서는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누구나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새벽에 문을 여는 사람, 올바른 방향을 찾는 사람, 오늘 안 됐어도 내일 다시 시작하는 사람. 서울은 그런 사람들 덕분에 움직입니다.
2: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오늘을 버텨 내일을 만드는 사람들.
1: 운명은 달라집니다. 자영업자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2: 이 캠페인은 수도권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장사의 신과 TBS가 함께합니다.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1: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쉬운 여름철,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2: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우 낮 12시부터 5시 사이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1: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햇빛을 가릴 모자나 양산도 챙겨주세요.
2: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야 효과적입니다.
1: 평소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해주세요.
2: 현기증이나 두통 같은 열사병 초기 증세가 나타날 때는 시원한 장소로 옮겨 휴식을 취한 뒤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1: 특히 더위에 취약한 노인이나 심혈관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TBS 교통정보
4: 11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도심 종로 교보빌딩 앞에서는 오전 11시 30분부터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교보빌딩 앞 3개 차로가 통제 중인데요.

12시 20분부터는 교보빌딩을 출발해 미국 대사관 건너편을 지나 광화문, 다시 교보빌딩으로 돌아오는 행진도 예정돼 있는 만큼 참고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북부간선도로 구리 쪽으로 원룸동이점 부근 1차로에서는 사고 처리 중이라 일대로 서행하고요. 서울 양양간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남양주요금소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났습니다. 반대편 양양 쪽으로는 휴가 차량들이 늘면서 강일에서 남양주요금소까지, 화도에서 서종까지 정체고,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는 용인에서 양지터널까지와 호법분기점에서 이천까지, 강원권에서는 만종분기점에서 원주까지와 면원에서 본평터널까지 밀립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TBS 정원 뉴스입니다. 정부가 검토 중인 호남권 반도체 메가특구 주 52시간 근로제 완화 적용 등에 대해 양대 노총이 강력하게 규탄하며 이재명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했습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모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강화하겠다는 인공지능 전환을 노동자의 권리를 제약하는 메가특구법 제정으로 시작하겠다는 발상에 동의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양대 노총은 이어 정당하고 절박한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메가특구법을 추진한다면 이재명 정부와 노동계는 돌이키기 어려운 대결의 길로 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검사의 보안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제2요구권 행사를 일제히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청와대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거부권 행사를 거부한다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국민의 탄핵 요구는 더 거세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약자를 무장해제시키고 죄값을 치르지 않게 만드는 보안수사권 폐지는 대통령의 자기부정이라며 거부권이 마지막 보루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검사의 보안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비판에 검찰개혁을 뒤집으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밝혔습니다. 한병도 직무대행은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청와대 앞에서 항의성 최고위를 열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검사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시대가 드디어 막을 내렸다며 검찰 중심의 형사사법 체계가 국민 중심으로 전환되는 새 시대가 열린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구에서 집값 상승으로 세 부담이 늘어나자 재산세 분납을 신청한 사례가 작년에 2배 이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강남구는 올해 재산세 분할 납부 신청이 지난달 기준 2,925건으로 지난해보다 111.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재산세 분할 납부 신청 금액도 98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24% 늘었습니다. 올해 상반기 의료업종 중심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소비가 늘어난 것은 물론 지역 관광지로 소비가 확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C카드는 올해 상반기 방한 외국인의 카드 이용 금액이 지난해 상반기보다 53.6%, 결제 건수는 40.3%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업종은 결제 건수 기준으로 의료가 75.3% 증가했고 체험 여가가 121.7%나 늘었습니다. 또 부산의 결제 건수가 57.9%, 제주는 63.7% 증가하는 등 지역 관광지로 소비가 확산한 것도 특징이라고 BC카드는 설명했습니다. 미국과 일본 정부가 엔화 약세를 막기 위해 시장에 개입했다고 공식 인정하고 필요시 추가 공동 개입에 나서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미국 재무장관은 현지 시간으로 2일 SNS에 올린 성명에서 무질서한 엔화 변동성에 대응해 지난 7월 31일 일본 정부와 함께 외환시장에 개입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재무성, 일본은행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공동 개입에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발표에 맞춰 일본 재무상도

0: 미국과 일본 정부가 공동으로 지난달 31일 엔화 매수 개입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경보가 발효되는 등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33도, 습도는 58%입니다. 정원 뉴스를 마칩니다. 황원찬이었습니다.
1: TBS 캠페인
2: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3: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4: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0: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어려운 시간에도 서울의 골목은 살아있습니다.
2: 그리고 TBS도 시민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1: 이제 TBS가 처음으로 상업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크고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 오늘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시민들의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와 사업 이야기 TBS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3: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한
4: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5: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2: TBS 교통정보 12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고속도로에 사고 소식이 많습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광명터널 입구앞 1차로에서는 승용차 추돌사고 처리 중이라 이곳을 앞두고 정체고요. 서울 양양간고속도로 양양 쪽으로 천안터널을 조금 지난 지점에서도 사고가 발생해서 1차로가 통제되고 있습니다. 양양 쪽 정체는 강일에서 서종까지와 인제 부근에서 이어지고요. 반대편 서울 쪽으로는 내린천 휴게소 일대와 화도분기점에서 남양주요금소까지 막힙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진부 2터널 입구 바로 앞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났습니다. 이 때문에 터널 앞두고 4km 구간 정체이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팔탄분기점 부근 1, 2차로에서는 화물차 추돌사고 처리 중이라 이곳을 앞두고 3km 구간 막힙니다. 순천 완주간고속도로 완주 쪽으로 구례 화엄사 부근에서도 사고가 났습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한 우리집 가정경제솔루션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안녕하십니까 황원찬입니다. 햇볕 아래 놓인 조약돌은 단숨에 뜨거워지지 않죠. 그 대신 아주 천천히 한낮의 온기를 자신의 가장 깊은 곳까지 스며들게 합니다. 그래서 깊은 밤에도 따뜻함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누군가는 사람의 마음을 그 강가의 조약돌에 비유했습니다. 다정한 눈빛, 사랑을 받은 기억들. 단숨에 끌어오르고 단숨에 식어버리는 게 아니라 서서히 우리한테 스며들어서 평생의 동력이 돼줄 수 있다는 얘기죠. 온기가 가득 남아있는 조약돌, 밤이 오는 게 두렵지 않을 겁니다. 사랑받은 기억은 살아갈 힘이 되고 다시 누군가를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에너지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자,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온기 하나씩 더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어서 오십시오. 여기는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입니다.

0: 안녕하세요. 머니특별시 아나운서 황원찬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 10cm 그라데이션 전해드렸어요. 서서히 누군가에게 또 어디에선가 온기가 좀 우리에게 전해져 오기를 꼭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담아서 전해드렸어요. 머니특별시 8월 한달 동안은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오랜만에 또 생방 스튜디오 들어왔더니 조금 적응이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 한달 동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우리 집 재무 상황 점검에서부터 일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소비 생활에 대한 고민들 나눠보고요. 알아두면 유용한 경제 꿀팁도 마음껏 나눠드리겠습니다. 자, 저희와 함께 해주실 늘 든든한 전문가 팀이 계시죠?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분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정현 팀장님, 조민정 팀장님 스튜디오로 모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세요.
1: 저희 합이 잘 맞죠?
0: 그러니까 이중창을 예고 없이 이렇게 하시네. 예. 최정현 팀장님, 조민정 팀장님과 오늘 든든하게 함께 여러분과 할 텐데 오랜만에 뵙습니다.
1: 네.
0: 예, 잘 지내셨어요?
2: 네, 몇달 만에 뵙는 것 같은데요?
0: 아니, 두 분을 처음 딱 뵙는데 아, 맞아. 이렇게 따뜻한 분들이 계셨지. 든든한 분들이 계셨지. 다시 한번 느낌이 팍 왔습니다. 여러분도 매주 함께 하시면서 아마 매일매일 다른 전문가들과 이런 느낌 가지시지 않을까. 자, 오늘 머니특별시 오프닝에서 오랜만에 해서 그런지 참 예전보다 따뜻한 느낌으로 출발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사람의 마음을 조약돌에 비유한 분, 인용해서 저희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마다 마음 데우는 따뜻한 방법들이 하나씩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저두 분의 전문가를 모신 김에, 두 분은 어떤 데서 좀 이런 경험을 하시는지.
2: 저는 오히려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 조금 위로나 힘을 얻는 편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상담을 많이 하다 보니까 뭐 그분들이 덕분에 많이 좋아졌다. 보험료도 줄이고 뭐 좋아져서 안심이 되고 걱정이 줄었다.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제가 다시 좀 힘을 낼수 있는 원동력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0: 멋있다. 예. 조문정 팀장님은요?
1: 네, 저는 사람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사람의 상처를 많이 받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혼자 있을
0: 아,
1: 때,
0: 오히려.
1: 네, 혼자 있을 때 조금 따뜻해지는데 저는 이제 음악을 듣거나 그리고 저는 셀프 칭찬을 잘합니다.
0: 아, 그래요?
1: 셀프 칭찬을 잘하고 제일 잘하는 말 중에 하나가 괜찮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괜찮다. 혼자 음악을 들으면서 괜찮다라는 말을 소리내서 내 귀에 들리게 되뇌이다 보면은 그 하루의 어려웠던 시간들이 다 괜찮아지더라고요.
0: 이게 두 분의 방법이 시사하는 바가 진짜 크네요. 예. 사람들한테 위로받기도 하지만 또 상처받을 때도 있으니까 그럴 때는 나한테 스스로
1: 네.
0: 토닥토닥 해주는 것도 꼭 필요하고. 좋습니다. 예. 자, 오늘 방송 유튜브 TBS 시민의 방송에서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하고 있고요. 여러분의 사연 이쪽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저축, 보험, 재무설계 등등등 경제와 관련된 모든 고민들 편하게 보내주십시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일회 문자 샵 0951번, 우물정 0951번. 열어놓겠습니다. 상담 원하시는 분들 상담 이렇게 두 글자 말머리 달아서 보내주시면 전문가와 무료 상담 연결해 드립니다. 생방송 중에는 물론이고요. 재방송 시간에도 상담 신청 문자 열려 있으니까 이름 문자 샵 0951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제의 경제 뉴스와 금융 이슈들, 건강한 소비를 위한 꿀팁과 꼭 필요한 정보들 콕 집어서 정리해 드립니다. 머니 트렌드. 은행권의 대출 조이기에도 지난달 마이너스 통장과 주택담보대출이 모두 큰 폭으로 늘어난 걸로 나타났습니다. 5대 은행의 지난달 말 기준 마이너스 통장 잔액은 44조 4,669억 원, 2022년 8월 이후 가장 큰 규모를 기록했어요. 은행권은 최근 국내 증시가 요동치면서 저가 매수를 위한 투자 자금 수요가 늘어났던 영향으로 분석했습니다. 전체 개인 신용대출 잔액도 110조 원을 넘어서면서 3년 4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고요. 주택담보대출도 지난해 8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이 동시에 증가하면서 은행들은 금융당국이 제시한 연간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를 맞추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겪고 있습니다.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올해 초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연간 목표치보다 이미 1조 원 넘게 초과된 상황입니다. 최근 중국 AI 기업들이 공개한 최신 인공지능 모델이 뛰어난 성능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개인정보 보호 기능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용자가 자신의 대화 내용을 AI 학습에 활용하지 못하도록 거부하는 이른바 옵트아웃 기능이 사실상 불편하게 운영되고 있는 걸로 나타났는데요. 일반적인 생성형 AI 서비스는 설정 메뉴에서 데이터 학습 여부를 쉽게 변경할 수 있지만 일부 중국 AI 서비스는 이용자가 복사한 내용을 임시 저장하는 클립보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고 명시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클립보드에는 비밀번호, 계좌번호 같은 민감한 정보가 저장될 수 있는 만큼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사용자가 의도하지 않은 정보까지 수집되거나 전송될 경우에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중국 기업 특성상 정부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이용자 데이터가 제공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정보 관리 기준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의 카드 소비가 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크게 늘어난 걸로 나타났습니다. BC카드에 따르면 외국인 관광객의 카드 이용 금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3.6%, 결제 건수도 40.3% 증가했는데요. 특히 중국인 카드 이용자 수가 56.6% 늘었고 이용 금액은 82.7% 급증하면서 전체 소비 증가를 이끌었습니다. 의료 관광의 형태도 좀 달라지고 있다고요? 과거에 성형수술 중심이던 소비가 피부관리 그리고 이른바 뿌띠 시술 등 비교적 가벼운 뷰티 서비스 중심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는 모습이라고요. 관광객들의 소비 지역도 명동 중심에서 강남과 삼성동까지 확대됐고 제주, 부산을 포함한 지방 관광지에서도 카드 사용이 크게 늘었습니다. 업계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소비가 쇼핑 중심에서 의료, K-뷰티, 문화체험을 함께 즐기는 형태로 변화하면서 의료 관광이 국내 관광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 화제의 경제 뉴스와 금융 이슈들 콕 집어 정리해드리는 시간 머니 트렌드였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머니 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 시작해보죠.

0: 머니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 위기의 가정경제 호흡과 맥박을 점검하고 심폐소생도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경제 재난 현장에서 SOS가 울릴 때마다 저희 머니특별시 재무전문구조단이 직접 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출동 지역은 서울 은평구 쪽이군요. 함께 얘기 나눠볼 주제 어떤 걸까요?
1: 네, 오늘의 주제는 보험은 가입보다 청구가 더 중요하다입니다. 좋은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막상 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요. 예. 오늘은 실제 뇌경색 진단 사례를 통해서 어떤 담보가 보험금 지급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조사자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납입 면제까지 받을 수 있었던 과정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0: 좋습니다. 보험은 가입보다 청구가 더 중요하다. 자, 어떤 사연인지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2: 안녕하세요. 저는 동네 작은 의원에서 일하고 있는 30대 간호사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머니특별시 애청자라서 지난해 3월에 아버지께서 사연을 보내 가정보조 상담을 받았고요. 보험료가 18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줄고 보장도 튼튼해져서 아버지께서 엄청 만족해 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사실 보험에 관심이 전혀 없었고요. 전문가님들의 이야기도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에게 정말 큰일이 있었지 뭐예요.
3: 민정씨 괜찮아요? 바닥에 떨어진 거 민정씨 컵 맞죠?
1: 네, 이상해요. 양치하는데 갑자기 손에 힘이 쭉 빠져가지고 머리도 어지럽고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만 같아요.
3: 아, 안 되겠어요. 바로 응급실로 가요.

0: 지금 검사부터 받아야 할 것 같아요. 제가 같이 갈게요.
1: 어, 고마워요, 정순 씨. 얼굴만 예쁜 줄 알았는데 마음도 너무 예쁘다.
0: 어머, 자기가 더 예쁘면서.
2: 정말 정현, 아니 정순 씨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아본 결과 급성 뇌실주의 백색질 경색증이란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도 받았습니다. 다행히 빨리 병원을 찾은 덕분에 큰 후유증은 없었고요. 혈관 조영술 검사 중에 막힌 혈관이 자연스럽게 뚫려서 시술이나 수술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건강을 많이 회복했는데요. 그런데 막상 안심이 되니까 이번에는 보험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처럼 시술이나 수술 없이 검사와 입원 치료만 받은 경우에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지 또 어떤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을지 궁금해요. 이번에는 저희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보험금도 함께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자, 아주 똑 부러진 우리 간호사분의 사연을 만나봤습니다. 아, 은평구에 거주하시는 동네 작은 의원에서 일하고 계시는 30대 간호사. 예. 아, 오랜만에 진행하고 있는데.
1: 네. 너무 네. 실제 이분이랑 아니에요. 목소리가 아니, 너무 아니, 비슷해가지고 아니, 제가 깜짝 놀랐어요.
3: 아, 진짜로? 네, 아, 진짜로. 상담을 해보신 분들
1: 네,
3: 입장에서.
1: 저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네. 어떻게 아셨지?
3: 미리 좀 예, 저 사전 파악을 제대로 해볼 걸 그랬습니다. 어우. 제가 저 최대한 한번 노력을 해보긴 했는데 굉장히 저 우리 조민정 팀장님과 최정현 팀장님의 명연기에 눌려가지고 막판에는 호흡이 힘들 뻔했어요. 네. 자, 중요한 건 이제 이분의 사연인데 어유 큰일 날 뻔 네. 하셨던 건 맞아요 진짜. 네네. 아버지께서 뭐니 특별시 애청자셨던 거를 일단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지난해 3월에 보험 점검 받으시고 보험료도 많이 줄이셨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낯선 용어가 하나 등장했죠. 진단을 급성 뇌실주의 백색질 경색증이란 진단을 받으셨고 다시 이제 상담 요청을 해 주신 겁니다. 병명부터 좀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1: 네, 말이 너무 어렵죠. 네. 근데 제가 이걸 저도 상담하면서 네. 보험 청구하면서 처음 찾아봤는데 네. 단순하게 말씀드리면은 네. 급성 뇌경색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3: 아, 그래요?
1: 네, 제목 그대로더라고요. 네, 이름 네. 그대로 네. 뇌실주의라고 하는 곳에 백색질이 생겨서 흰색깔에 이런 것들이 껴가지고 아, 혈관이 네. 막히는 병이라고 해요.
3: 급성 뇌경색증의 일종.
1: 맞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사연자분 청구하면서 아, 이런 게 있구나 저도 알았네요.
3: 네, 예. 근데 이런 진단을 받고 나서 시술이나 수술은 안 하신 거예요, 그죠? 뭐, 근데 어떻게 이게 가능했던 건지 궁금합니다.
0: 사연자님이 간호사였던 게 정말 큰 도움이 됐는데요.
3: 예.
0: 이렇게 컵을 떨어뜨리는 단순한 증상에도 몸이 좀 이상하다 여기고 큰 병원 응급실로 바로 가셨고요. 급성으로 혈관이 막히는 거라 위험할 수도 있었는데 정말 다행인 상황이었습니다.
3: 예, 예. 시술이나 수술은 하지 않고 혈관 조영술 검사만 받으셨고 근데 이런 경우에도 이제 보험금 받을 수 있는 겁니까?
1: 일단 작년 3월에 상담을 하신 게 정말 너무너무 다행이었어요.
3: 왜요, 왜요?
1: 예. 만약에 이거를 상담을 안 하고 네. 이 일이 생겼다. 그러면 한 푼도 못 받았을
3: 그랬겠죠.
1: 텐데 네, 다행히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3: 네. 네,
1: 2천만 원의 진단비와 납입 면제가 되셨어요.
3: 예.
1: 이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요.
3: 과정이 쉽지 않았다 그러셨는데 자세한 그 내막이 궁금합니다.
0: 네, 네 일단 그 전에 사연자님이 그 가입하셨던 그 보험 전후를 한번 보면
3: 예.
0: 이전 보험은 종신보험이었고요. 보험료가 23만 원이나 나가고 있었는데
3: 네.
0: 사망보장이 1억 원, 그리고 암진단비가 3천만 원,
3: 예.
0: 뇌출혈과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각각 3천만 원이 있는 보험이었습니다.
3: 예.
0: 막상 본인이 보험료 내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비싼 보험이었는데요. 저희는 분석을 하고 당연히 보험료는 비싼 반면에 보장은 많이 협소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3: 예.
0: 사연자님은 보장 내용은 잘 모르겠고 보험료가 일단 많이 비싸니까 싸고 좋게 바꿔달라는 말씀이 좀 기억에 남습니다.
3: 보장 범위가 좁다고 그러셨는데 이게 어떤 뜻일까요?
1: 네, 다 잊어버리셨죠?
3: 네.
1: 네, 뭐, 예, 예. 네, 돌아서면 우리 모두가 다 잊어버립니다.
3: 그러니까.
1: 네, 네 그래서 오늘은
3: 예.
1: 제가 이미지 트레이닝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요.
3: 좋습니다, 좋습니다.
1: 동그라미를 세 개를 이렇게 그립니다. 작은
3: 예.
1: 동그라미, 중간 동그라미, 가장 큰 동그라미.
3: 예.
1: 네, 이렇게 했을 때 청취자분들도 한번 머릿속으로 그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3: 예.
1: 해보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가장 작은 동그라미가 뇌출혈입니다.
3: 뇌출혈.
1: 네. 네. 그리고 이 뇌출혈을 포함하는 중간 동그라미. 음흠. 중간 동그라미가 이제 뇌졸중.
3: 뇌졸중.
1: 네, 네네. 뇌졸중은 이 뇌출혈과 뇌경색, 막힌 거를 포함하는 거고요. 그리고 가장 큰 동그라미가 뇌혈관이라고 해서 예. 네, 뇌출혈, 뇌경색을 다 포함을 하고 아. 그리고 이제 꽈리가 꼬이거나 붓거나 혈관에 문제가 생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보장을 하는 가장 큰 범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그렇군요.
0: 예. 요약하면 예. 같은 뇌 관련 보장이라고 해도 어떤 동그라미까지 보장하느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3: 아, 그래서 이제 오늘 사연으로 만나본 이분은 뇌출혈 보장이었는데 가장 작은 동그라미 안에 있었는데 가장 큰 동그라미 뇌혈관 보장으로 갈아타셔서 예, 그렇게 된 거군요.
0: 맞습니다.
3: 예.
0: 네.
3: 보험금 받으셨을 것 같은데, 그죠?
0: 맞습니다.
3: 예.
0: 기존에 아버님이 가입해 주신 종신보험에 그 뇌출혈 진단비만 있었다면
3: 네.
0: 한 푼도 못 받았겠지만 보험료를 줄이기 위해 받은 상담 덕분에 진단비를 2천만 원이나 받을 수 있게 되셨습니다.
3: 예. 보험 리모델링을 이제 하셨고 다행히 그로부터 1년 3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진단을 받으셨어요. 예. 보험금 청구가 조금 어려웠다 그러셨는데 얘기를 좀 풀어주시죠.
1: 네. 예. 이게 사실은 이렇게 가입을 하시고 얼마 안 된 경우에 1년 3개월밖에 안 됐잖아요. 이러다 보면은 보험사에서 조사자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3: 아, 그럴 수 있구나. 그러니까 조사자가 직접 현장에 나왔다는 거는 이제 보험사에서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1: 사실 의심이라기보다는 가입 하고 이제 조기에 진단을 받다 보니까 예, 예. 보험사에서 돈 조금 받았는데 많이 줘야 되잖아요.
3: 예.
1: 그러니까 이제 보험사 입장에서는 고지 의무의 어떤 위반이 없었는지 그리고 가입하는 전부터 뭐 증상이 있지는 않았는지에 예. 대해서 확인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되고요.
3: 네.
1: 그리고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을 하셨기 때문에 고혈압이 있으셨거든요.
3: 그렇군요.
1: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좀 더 꼼꼼하게 보는 케이스이기도 합니다.
3: 그렇겠죠. 그렇겠죠. 예. 조사자가 나오면 저기 일반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긴장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팀장님들도 좀 도움을 주셨다는 건가요?
0: 네, 당연한데요.
3: 예.
0: 조사자가 배정이 되면 말씀해 주신 대로 사연자분 혼자 대응하시기가 조금 힘드실 수 있잖아요.
3: 예.
0: 그래서 저희가 조사자 그리고 보험금 심사 담당자와 여러 차례 통화를 하면서 진료 기록이나 뭐 보험 가입 당시의 고지 내용, 이번 그 진단까지의 경위를 하나하나 확인하고 설명을 해드렸고요.
3: 아, 예.
0: 또 필요한 서류도 저희가 임의로 제출한 것이 아니라 사연자분과 계속 내용을 공유하고
3: 예.
0: 사실관계를 함께 정리해서 전달해드렸습니다.
3: 예. 아, 좋네요.
0: 이런 소명 과정이 결과에 그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보험금 청구는 서류만 접수한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3: 예. 아, 이래서 청구가 중요하군요. 예, 특히 이런 경우 오늘 사연으로 만나본 이런 경우는 조금 지난한 과정이 필요했던 것 같은데 또 든든한 우리 전문가 두 분께서 도움을 많이 주셨다고 하니까 다행스럽습니다. 보험금 실제로 받으시기까지 시간이 어느 정도 걸렸을까요?
1: 실제로는 이게 청구를 했다고 해서 바로 다음 날 짜잔 하고 지급되는 게 아니어가지고요.
3: 예.
1: 꽤 오래 걸렸어요.
3: 그래요.
1: 제가 생각해보니까 한 달 반 정도 소요됐던 것 같아요.
3: 네.
1: 근데 이 정도 걸렸는데 이 그 사이에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3: 맞아요.
1: 이게 돈이 줄래나 안 줄래나 몸은 괜찮지만 돈은 받고 싶고
3: 예.
1: 약간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진행 과정에서 지금 어느 정도 단계에 와 있고 심사자가 이렇게 보고 있고 아 이런 서류가 더 필요하고 이런 조사하는 과정에서 계속 이제 상황을 전달을 해드리니까
3: 예.
1: 아무래도 훨씬 마음이 좀 편안해 하셨던 것 같아요.
3: 좋네요. 예. 다행히 이제 보험금은 이분에게는 다 정상적으로 지급이 된 거고요.
0: 맞습니다. 다행히 잘 마무리됐고요.
3: 네.
0: 결과적으로 실손 의료비와 뇌혈관 진단비가 지급이 됐습니다. 수술이나 시술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진단비 외에 별도로 나갈 치료비나 수술비는 없었고요. 검사와 입원에 대한 실비 부분과
3: 네.
0: 뇌혈관 진단비 2천만 원 이렇게 지급이 됐습니다.
3: 예. 잘 덕분에 해결이 됐는데. 아, 근데 그 이쯤에서 궁금한 게 그 뇌졸중 진단비가 아니라 꼭 뇌혈관 진단비로까지 갔어야 되나. 아까 동그라미 조 팀장님 설명을
1: 네.
3: 해 주셨잖아요. 근데 제일 큰 것까지 가지 않고 두 번째 정도 뇌졸중 진단비까지만 있었어도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1: 그럴 수 있죠. 네. 사실 이렇게 요청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3: 네.
1: 그런데 실무에서 제가 청구를 해보니까
3: 네.
1: 진짜 분쟁이 가장 많은 부분이 이 뇌경색이더라고요.
3: 아, 그래요?
1: 네, 왜냐면은 네. 바로 뇌졸중이 가장 그 분쟁이 많은데 예. 그 이유가 혈관이 10% 막힌 것도 막힌 거잖아요. 예. 경색이죠.
3: 그렇죠.
1: 근데 80% 막힌 것도 막힌 거잖아요. 경색인 거예요.
3: 아, 예, 예.
1: 똑같이 진단명은 뇌경색증이라고 발급을 의사가 진단명을 쓰는 거죠.
3: 예.
1: 그런데 막상 이 진단명을 가지고 청구를 진행을 해보면은 음흠. 보험사는 10% 막힌 이 정도는 뇌경색증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아. 라고 하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3: 좀 더 자세히 들어가는군요. 청구 시에는.
1: 그렇죠. 그래서 그동안 청구를 해보니까 예. 보험사들이 주로 하는 얘기가 비슷한 멘트들이 있는데 음흠. 약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예. 지들끼리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3: 네. 자기들끼리 한 얘기가
1: 네. 네. 대한 뇌졸중 학회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서 이거는 뇌졸중입니다. 아니면 이건 뇌졸중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3: 그렇군요. 뇌졸중 그중에서도 뇌경색증 진단비 관련해서 실제로 상담해 보시는 중에 예, 분쟁 사례가 꽤 많은데 이게 이제 그 청구 심사 과정에서 흔히 듣게 되는 기준 얘기가 대한 뇌졸중 학회의 가이드라인이 있다. 우리는 여기에 따른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신단 말이죠.
0: 맞습니다.
3: 그 가이드라인은 어떤 건가요?
0: 유증상일 때는 협착이 50% 이상 그리고 무증상일 때는 60% 이상일 때 그 스텐트 시술이나 수술을 권고한다는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보험사는 이걸 가지고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만약 오늘 사연자님처럼 협착 정도가 애매하고 별도의 시술 없이 지나간 경우는 이렇게 보험사와 다툼이 생길 여지가 굉장히 큰데요. 그래서 이런 분쟁 소지를 아예 그 만들지 않으려면 뇌경색 진단비 하나만 믿기보다는 범위가 훨씬 더 넓은 뇌혈관 진단비를 갖추고 있는 게 훨씬 더 안전합니다.
3: 그러니까 우리 최 팀장님이 지금 그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 주셨는데도 머리가 상당히 복잡해지고 있거든요. 이게 잘 안 들어오는데 아 이런저런 분쟁을 다 그냥 없애려면 애초에 그냥 보험 보장 내용을 크게 잡아가지고 보험 가입하실 때부터 뇌혈관 질환 진단비를 준비해 두자. 이런 마음으로 가입하셨던 게 오늘의 좋은 결과가 있었던 거군요.
0: 맞습니다. 뇌혈관 진단비는 이렇게 뇌졸중까지 가지 않아도 뇌혈관 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면 보장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연자분께 뇌혈관 진단비를 설계해드린 이유가 범위가 넓은 것도 있지만
3: 예.
0: 실무에서 가장 분쟁이 잦은 뇌경색, 이 진단명 자체의 리스크를 원천적으로 피해갈 수 있는 담보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3: 예. 결국 이제 보장 범위도 넓고 보험금 청구할 때도 조금 더 안정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담보였다.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1: 네, 맞습니다. 조사와 심사 과정에서도 그 부분이 그대로 이제 확인이 되는데요. 저희가 조사자분이나 뭐 심사자랑 통화를 하다 보면은
3: 예.
1: 계속 강조하는 것이 이게 뭐라고 강조하냐. 이거는 뇌경색, 뇌졸중 진단비가 아니고 뇌혈관 진단비이기 때문에 여기에 부합하는 걸로 지급을 해 주십시오. 고지 위반이 없다면은
3: 예.
1: 이라고 이제 강조를 계속 했던 거거든요.
3: 네. 알겠습니다. 이번 사연 쭉 함께 들으시면서 보험은 가입도 중요하지만 보험금 청구할 때 누가 끝까지 함께 해주는가 이것도 정말 중요하다 이런 마음 드셨을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네. 이렇게 보험은 가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험금을 제대로 받는 순간까지가 관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면 조사자나 심사 담당자와 소통을 해야 하는데 일반 소비자분들이 혼자 대응하기는 조금 부담이 되는
3: 그러니까요.
0: 게 사실입니다.
3: 예.
0: 그래서 저희는 사연자분이 혼자 걱정하시지 않도록 조사 진행 상황을 함께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도 준비하고 보험사의 소통도 끝까지 도와드렸는데요.
3: 예.
0: 사연자분도 조사 기간 동안 저희가 계속 함께 해드리다 보니까 훨씬 마음이 놓이고 큰 힘이 됐다라고 하시더라고요.
3: 아유, 좋네요. 예. 아, 오늘 저 오프닝이 예, 마음 훈훈한 느낌이 들었던 게 이유가 있군요. 오늘 사연까지 쭉 이 마음이 이어지네. 예. 사연 주신 분 만나봤는데 진단비, 실손 의료비까지 예, 본인이 청구하셨던 거 다 받으셨고 보험금 뭐 혹시 더 받으신 거 있나요?
1: 더 받으신 거는 없지만
3: 예.
1: 오히려 더 큰 혜택이 남아 있습니다.
3: 큰 혜택이 또 있어요?
1: 네, 그게 예. 바로 납입 면제였는데요.
3: 아, 납입 면제.
1: 네.
3: 예. 보험료 앞으로 뭐 더 안 내도 된다, 면제해준다 이런 건가요?
1: 네, 맞습니다. 예. 이전에 가입한 보험은 20만 원이 넘는 종신보험이었는데 리모델링을 하면서 20년 납 100세 만기로 해서
3: 예.
1: 82,160원짜리 보험으로 조정을 해드렸거든요.
3: 예.
1: 근데 가입한 지 1년 3개월밖에 안 됐잖아요.
3: 예.
1: 근데 진단을 받았어요.
3: 아, 여기에서 이제 보험 보장을 받으신 거구나.
1: 그렇죠. 그래서 네네. 18년 9개월치 보험료를 면제받게 되신 케이스인데요. 예. 돈으로 환산하면은 8만 2천 원에다가 이제 18년 9개월치 하니까 대략 1,800만 원.
3: 오.
1: 네, 1,800만 원 가량을
3: 재산 그렇게 되는군요.
1: 면제 받으실 수 있는 더 큰 보장을 받게
3: 그러네.
1: 되죠.
3: 그러네. 진단비 2천만 원 받으셨다고 이걸로 이제 아 그래 난 보장 내역에 들어가 있는 거 제대로 잘 받았어, 다행히 잘 받았어 이러고 끝날 문제가 아니고 아 나머지 이 1,800 아까 얼마라 그러셨죠?
1: 1,820만 원.

0: 1만 뭐 예, 이 돈을 납입 면제까지 받으셨구나.
1: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네. 기존에 납입하신 그 가입하신 암보장이나 수술비 보장은 100세까지 그대로 유지되니까 예. 앞으로 보험료 부담 없이 평생 보장은 남아 있습니다.
0: 아유 좋다. 예. 진짜 보험은 가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작 필요할 때 제대로 청구받는 거 진짜 진짜 중요하구나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가입해 있는 보험 지금 잘 모르시거나 오랫동안 점검을 안 해봐서 헷갈리는데 하시는 분들 이번 기회에 꼭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우리 집도 전문가 상담 꼭 필요하다. 나도 전문가와 함께 보험 점검 좀 제대로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이쪽으로 연락 주시고요. 담은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0951번, 우물정 0951번 열려 있습니다. 상담 두 글자 말머리 달아주시면 전문가와 무료 상담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아이유 노래 하나 준비가 돼 있네요. 이 곡 들으시고 저희는 머니특별시 소비자 민원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느낌이 오잖아, 떨리고 있잖아. 아이유 내 손을 잡아 전해드리고요. 잠시 후에 다시 뵙죠.

어려운 경제 용어에서부터 저축, 보험, 연금 등등등 우리 일상에서 만나는 돈에 대한 궁금증들 샅샅이 파헤쳐봅니다. 머니 특별시 소비자 민원실.

0: 되셨다고 하니까 정말 축하드릴 일인데, 아니, 또 이게 다른 걱정을 하게 되는 뉴스를 또 접하셨어요. 아니, 완치된 이후에도 이참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나요?
1: 네, 그 사실 완치자분들쯤이 완치하신 분들이라면은 이런 염려가 없으실 수 없을 것 같아요. 예. 최근에 서울대의 그 연구팀이 소아 뇌종양, 소아 뇌암이죠. 네, 환자 160명을 13년 넘게 추적한 그 기사가 있어서 제가 봤는데요. 10년 생존율이 88.6%로 꽤 좋게 나왔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참이 발생한 환자들만 따로 보면은 최초 치료를 받고 나서 평균 17년 6개월이나 지난 후에 이 진단이 발병했다고 해요.
0: 이게 17년 뭐 18년 가까이 되면은 대부분이 이제 아예 암 걱정은 안 해도 되나? 완치 판정 받은 이후니까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이런 뉴스가 있군요. 암을 한번 알았던 분들은 그럼 완치 후에도 꾸준히 검진 잘 챙기면서 그렇게 챙겨보셔야 된다는 얘기로 봐야 될까요?
2: 맞습니다. 물론 모든 암 환자분에게 이참이 생기는 것은 아닌데요. 예. 하지만 항암 약물이나 항암 방사선 치료를 받았거나 유전적 요인 등 위험 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인들보다 그 2차 암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0: 네.
2: 그래서 완치 판정을 받았더라도 꾸준히 정기 검진을 받고 몸의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수 있는데요. 완치됐으니 끝 이게 아니라 완치 후의 관리가 치료의 연장이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0: 예. 앞서 우리 조민정 팀장님이 그 최근 서울대병원 연구팀의 연구 결과 뉴스 나온 걸 소개해 주셨는데 요건 이제 그 소아 뇌종양 환자들을 대상으로 길게 오랫동안 추적 조사한 거잖아요. 소아들뿐만이 아니고 성인 암 완치자들도 마찬가지로 살펴보셔야 되는 건가요?
1: 성인도 좀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 암병원 자료를 보면은요. 실제로 한 번 암에 걸리신 분이 이참이 발생할 위험은 네. 일반인들보다 1.6배 정도 더 높다고 나와 있거든요.
2: 암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0: 네.
2: 이 암마다 그 재발이 몰리는 시기도 조금씩 다른데요. 대장암은 수술 후에 3년에서 5년 사이, 유방암은 치료 후에 5년 이내에 재발이 많이 몰리는 편이고요.
0: 예, 예.
2: 신장암 같은 경우는 오히려 10년이 지나서 재발하는 사례도 꽤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5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됐다. 이 말은 암 종류에 따라서는 맞지 않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0: 그러네요. 암의 종류에 따라서도 또 차이가 있겠고 개인별로 또 차이도 있을 것 같고 자 머니투표시 소비자 민원실을 진행하고 있는 이 와중에 오랜만에 등장했네요. 이쯤에서 등장한 그 시간 그것도 모르냐? 왜 이렇게 부드러운 소리가 나지? 바뀌었어요? 전엔 빠방 이거였는데 그것도 모르냐 퀴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어떤 분이
1: 네.
0: 퀴즈 내실 건가요?
1: 그것도 네. 모르냐 퀴즈 제가 네. 드려보겠습니다.
0: 조민영 팀장님.
1: 네. 네. 일반 암보험은 최초 암진단 이후에 재발암이나 2차암까지 모두 자동으로 보장이 된다. 맞으면 O, 틀리면 X.
0: 옆에 최정현 팀장님이 문제를 들으시다가 피식하는 새어나오는 웃음을 참지 못하시네. 예. 이 내용 자체가 뭐 전혀 뭐 우습다거나 재밌다거나 이런 건 아닌데 이제 오랜만에 왔다고 또 퀴즈를 굉장히 쉽게 내주려고 노력을 하시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일반 암보험은 뭐라 그러셨죠? 최초 암진단 이후에 재발암, 2차암 이런 것도 다 보장한다. 다 보장한다까지만 하셨어도 제가 의심을 가졌을 텐데 모두 자동으로 여기에 이렇게 방점을 찍어주셔서 여기에 또 함정이 있었구나. 바로 알아챘습니다. 정답은 과감하게 보이는 라디오니까 또 이걸 들어봐야죠. 어디지? 이렇게 들어야 되는구나. 틀렸다. X! 그렇지. 다행이다.
1: 좋네요. 예. 오셨으니까,
0: 힌트
1: 첫날이니까.
0: 주신, 힌트 주신 보람이 있네요.
1: 예. 네. 일반적으로 암보험은요. 예. 이제 최초 암진단을 중심으로 보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발이나 전이의 경우는 보장하지 않거나
0: 예.
1: 다른 별도의 특약을 부여하셔야지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0: 그렇군요. 모두 자동으로 무조건 다 보장되는 건 아니다. 오늘 사연 만나보고 있는 7986번님, 예. 5년 전에 이제 완치 판정 받으신 거니, 암진단 받고 나서 이제 완치가 되신 거니까 지금부터 이제 더 신경 쓰셔야 될 시점인 것 같기도 하네요.
1: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대비하는 보장이 또 따로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재진단 암특약이라든지 내지는 통합암특약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재발암이나 전이암이나 그리고 완전

0: 꾸준히 새롭게 다시 발생하는 원바람까지 보장을 해주는 이제 그런 보장들이 있으니까요. 예, 예.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음흠. 일반 안보험은 대부분이 최초 1회로 끝난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예.
1: 최근에는 그 암 진단 후 1년만 지나도 가입할 수 있는 상품도 있는데요.
2: 아, 그래요?
1: 대신에 보험료가 엄청 비쌉니다.
2: 예.
1: 그런데 5년이 지나면 보험료도 낮아지고 전체적으로 좋은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는 좋은 시기인데요.
2: 네.
1: 사연 주신 분처럼 딱 5년이 지나신 시점이 실제로 상담을 받아볼 수 있는 적절한 타이밍인 건 맞습니다.
2: 그렇군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그 암에 한번 걸리셨던 분들이 이 보험 다시 가입하려면 보험료가 조금 부담되지 않을까? 뭐 이런 짐작은 되거든요.
0: 네, 이미 한번 암을 겪은 이적이 있는 것만큼 이제 일반 건강하신 분들에 비해서는 보험료가 조금 있는 편이죠.
2: 예.
0: 그래서 저희는 이럴 때 두 가지를 나눠서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2: 네네.
0: 여유가 있는 분들은 목돈으로 한 번에 지급이 되는 이제 진단비 형태로 준비하시는 게 좋고요.
2: 예.
0: 그리고 재발이나 2차 암이 발생을 했을 때에 받는 순간 큰 금액이 나오니까 이제 치료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돈 걱정 없이 이제 또 뭐 결정할 수도 있잖아요.
2: 그렇죠, 그렇죠. 예, 그 두 가지로 나눠서 이제 전략을 짜주시는 건데 첫 번째 경우는 그렇고 보험료가 반대로 좀 부담된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준비하면 됩니까?
1: 그 반대로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2: 예.
1: 진단비 대신에 치료비 특약도 괜찮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2: 치료비형으로.
1: 치료비형으로. 네네. 요즘 보험 트렌드도 목돈 진단비를 좀 줄이고 수술비나 비급여 암 치료비, 뭐 통원 치료비처럼. 치료 과정에 맞춰서 나오는 생활비, 치료비 쪽으로 많이 가입을 하고 계시는데요.
2: 예.
1: 비싼 진단비보다는 부담이 조금 덜하면서 치료받는 동안 계속 도움이 되는 구조입니다.
2: 네, 결국 이제 내 상황에 맞게 이렇게 전략을 좀 나눠보시면 될 것 같고 여유가 좀 되시면 진단비형으로 좀 부담이 된다 싶으시면 치료비형으로 미리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무조건 진단비를 많이 들어야 한다기보다는
2: 네.
1: 본인 상황에 맞게 안전장치 하나쯤은 만들어두는 게 좋을 것 같으시고요. 없는 것보다는 작게라도 있는 게 훨씬
2: 맞아요.
1: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0: 네, 네. 완치 판정이라는 게 그 시점에 검사의 결과에 대한 이야기이지 사실
2: 네.
0: 평생 안전하다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2: 예, 예.
0: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연처럼 완치 후에도 계속 마음이 편치 않으셨던 분이라면은 이런 부분들 점검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2: 예. 아, 완치 받으신 건 얼마나 기쁘고 축하받을 일이지만, 예, 근데 이후에 관리까지 예, 다 끝났다는 말은 결코 아니고, 암 한번 이제 진단 받으신 분들은 예, 치료 끝난 이후에도 꾸준한 관리, 꾸준한 관심 예, 꼭 필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오늘 사연 통해서 한번 암을 경험하셨던 분들은 재발이나 2차 암 가능성까지 고려해 보시는 게 꼭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내 상황에 맞는 보장이 잘 준비가 돼 있나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는 거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진단비 쪽으로 하실 건지 아니면 실제 치료 과정에 도움이 되는 치료비 보장 쪽으로 가실 건지는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을 거고요. 자, 방송 들으시면서 다른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전문가 조언 꼭 좀 한번 받아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이쪽으로 상담 신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50원 이름 문자 샵 0951번 상담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전문가와 무료 상담도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소비자 민원실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무진 씨의 살다 보면 듣고 나서 두 번째 민원으로 넘어가 보죠.

0: 머니특별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무진의 살다 보면 듣고 오셨어요. 아, 오프닝부터 오늘 마음 따뜻한 느낌이 쭉 이어지고 있네요. 예. 이무진 씨 노래도 그 원래는 권진원 씨 곡이잖아요. 예. 권진원 씨하고 이무진 씨가 또 서울예대에서 사제지간이었어요. 예. 그래서 그 스승의 노래를 또 리메이크하는 아, 훈훈한 장면이 연출됐네요. 자, 머니특별시 소비자 민원실 오늘 최정현, 조민정 두 팀장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민원으로 이제 넘어가 봐야죠. 1611번님, 안녕하세요. 서울에 사는 40대 직장인입니다. 얼마 전 고양시에 사는 친구가 기후보험 가입돼 있어서 온열질환에 혹시 걸리더라도 보험금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자랑하더라고요. 어? 저는 가입한 기억이 없는데 이런 보험은 누가 가입할 수 있는 건지, 저는 서울시민이니까 서울시민도 혜택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문자드립니다. 기후보험. 요즘 워낙에 또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다, 뭐, 기후변화 심하다, 이런 얘기 듣다 보니까, 기후보험 이것도 어디선가 또 뭐 접해본 것 같은 제도란 말이죠. 궁금해하실 분 많을 것 같은데. 아니, 무엇보다도 1611번님 그 궁금해하신 것처럼, 가입도 안 했는데 보험금 받을 수 있는 거 맞는지. 예.
1: 네, 가입도 안 했는데 진짜로 네. 보험금을 받으실
0: 아, 그래요?
1: 수 있습니다. 다만 예, 예. 해당이 돼야겠죠. 예. 네, 대표적인 게 경기도 기후보험인데요. 아, 네, 경기도민이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어 있고요.
0: 여기 친구분 가입하셨다는.
1: 맞아요. 예. 네, 온열질환 진단만 받아도 예. 15만 원. 받을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응급실 이용하시면 10만 원, 어허. 그리고 뭐 사고 위로금이 있다 이러면 이제 30만 원까지. 그런데 예. 올해부터는 사망 위로금도 300만 원 추가됐더라고요.
0: 그렇군요. 경기도의 기후 보험이 대표적인 기후 보험 상품이다 소개를 해주셨어요. 근데 지금 소개해주신 거는 그러면 경기도민은 누구나 혜택 받을 수 있는 겁니까?
2: 맞습니다. 뭐 별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예. 작년 한 해만 경기도에서 5만 건. 보험료만 무려 12억 원 넘게 지급됐다라고 하니까 예. 뭐 있으나 마나한 제도는 절대 아니고요.
0: 그러네요, 그러네요.
2: 참고로 고양시가 따로 더 큰 보험이 있는 게 아니라 예. 경기 그 도민이잖아요, 고양 네네. 시민도. 예. 그래서 이 혜택을 똑같이 받는 거고요. 도민이면 등록 외국인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0: 아, 그렇구나. 경기도민들은 경기도 기후보험에 자동 가입되는 거고, 서울에도 혹시 예, 1611번님 궁금해하셨으니까.
1: 가입... 네, 서울에도 예. 있긴 있습니다. 네, 서울 시민 안전보험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예. 조건이 좀 까다로워요. 아.

0: 네, 온열질환은 단순한 진단만으로는 안 되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후유장애가 남았을 때 최대 1,000만 원까지 나오는 그런 형태로 가입되어 있거든요. 경기도처럼 병원에 가서 진단만 받아도 나오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1: 그렇군요. 예. 보장 범위는 이렇게 좀 다를 수 있지만 기후보험이라는 게 있다. 그리고 이럴 때 보장이 된다. 예, 이 정도만 알아두셔도 큰 도움이 될 것 같네요.
2: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게 하나 있는데요. 네. 자동 가입이지 자동 지급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1: 아, 자동 가입은 되는데 자동 지급은 아니다.
2: 맞습니다. 예. 사고나 진단을 받으면 본인이 이 직접 청구를 해야지 봉금이 나오는데요. 병원에서 그냥 뭐 더위 먹었다 이렇게만 적어주면 청구가 안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1: 예.
2: 진단 받으실 때 온열 질환 이렇게 정확히 적어달라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1: 진단명이 꼭 필요하군요. 온열 질환. 예. 기후 보험 덕분에 알게 됐는데 이거 관련된 걸 좀 어디에 문의할 수 있을까요? 좀 정확하게 알고 싶은데.
0: 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도청에 환경보건안전과에다가 연락을 하시면 되거나 되고요.
1: 예, 예.
0: 그리고 이제 경기도 그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gg.go.kr에
1: 네.
0: 들어가시면은 보장을 확인해 보실 수 있고
1: 예.
0: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민안전보험 상담센터가 따로 마련되어 있어요.
1: 네.
0: 1522-3556번이거든요.
1: 시민안전보험 상담 센터.
0: 네, 그래서 네. 여기에 문의하시면 되고
1: 네.
0: 지역마다 다르니까 우리 동네 시청이나 구청 홈페이지에 기후보험 또는 시민안전보험 이렇게 검색해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하게 빨리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1: 그렇군요.
2: 제주도는 아예 방식이 달라서
1: 네.
2: 건설 일용직 그 노동자분들 대상으로 폭염 경보 때 작업이 중단될 수 있잖아요.
1: 예.
2: 이럴 때 시간당 약 17,000원씩 최대 4시간 보상해주는 제도도 있습니다. 이건 기상특보와 작업 중지만 확인되면
1: 예.
2: 되다 보니까 서류 증명이 훨씬 더 간단하고요.
1: 예.
2: 다만 아까처럼 일반 시민 전체가 아니라 특정 대상이 정해져 있는 제도입니다.
1: 근데 어쨌든 경기도 그리고 서울 쪽 이쪽만 되는 건 아니고 제주도까지 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다 그 지역마다 이런 기후보험 형식과 내용은 조금씩 다르더라도 이런 게 다 마련돼 있는 모양입니다.
0: 네, 그래서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우리 동네 기후보험이 진짜 있다.
1: 있다.
0: 있다. 네. 근데 청구는 내가 직접 해야 된다.
1: 그렇죠. 청구는 직접 해야 된다. 이거는 꼭 덧붙여서
0: 네.
1: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네요.
0: 네, 이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1: 예.
0: 이 보험은 어디까지나 기본적인 안전망인 거지 이제 나라에서 해주는 거지 병원비 전체를 대체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1: 예.
0: 실손보험이나 온열질환이 어디까지 보장되는지 개인보험도 점검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1: 예.
0: 여름철 야외활동 많으신 분들은 어르신 모시고 이런 가정 이런 것들 많잖아요.
1: 예.
0: 활동을 요즘엔 너무 자제해야 될 것 같지 않나요?
1: 네. 맞습니다. 예.
2: 맞습니다. 지자체 보장은 아주 최소한의 그냥 기본적인 보장일 뿐이고요. 개인 실손보험이 있어야 제대로 된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기후보험, 시민안전보험. 우리 동네 기후보험 있다. 하지만 청구는 내가 해야 된다. 이런 거. 내가 사는 지역에 어떤 제도 있는지는 기후보험 관련된 것뿐만이 아니고 평소에 알고 있으면 좋겠죠. 예. 근데 특히 이 계절에. 이 시기에 걸맞은 딱 맞는 그런 보험 제도들은 어떤 게 있나 이 기회에 찾아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방송 들으실 때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전문가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50번 1호 문자 샵 0951번 상담 두 글자 달아주시면 전문가 무료 상담 연결해 드립니다. 자 오늘 두 팀장님과 함께한 시간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이거 하나만 꼭 짚어주세요 하는 간단하게 원포인트 정보들 진짜 간단하게 좀 짚어주셔야 되겠네요. 시간이 다 돼서.
2: 네. 보험은 보험료를 얼마나 많이 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1: 예.
2: 이 보장 내용과 범위가 훨씬 더 중요하다입니다.
1: 예.
0: 네. 청구할 때는 전문가가 옆에 있으면 좀 더 좋겠죠?
1: 그렇군요. 예. 원포인트 정보 없이 마무리해달라 그랬는데 제가 꼭 하나 챙겨달라 그래서 시간이 더 갔네요. 오늘 최정현, 조미정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아일리스의
1: It's Me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머니스펠시 물러갑니다. 내일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

0: TBS 캠페인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아, 사우나가 따로 없네.
0: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3: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4: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3: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4: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5: TBS 교통정보
6: 1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강변북로 구리방면 가양대교에서 월드컵대교 구간의 1차로에서 차선 긋는 작업이 있습니다. 작업 여파로 이 일대 정체가 되고요. 이후로는 마포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밀립니다. 올림픽대로 한남방면 여의상류에서 한강대교 구간의 4차로에서 보수공사가 있고요. 성수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는 차량이 많아서 정체입니다. 반대 김포방면으로도 성수대교에서 동호대교 구간의 1차로에서 안전점검작업으로 청담대교에서부터 밀립니다. 영동고속도로 이용해 휴가 다녀오는 차량이 진부에서 진부 1터널, 면원에서 둔내터널과 여주휴게소에서 이천, 광교터널에서 북송까지 어렵고요. 경부고속도로 부산방면 신갈분기점 부근 5차로와 갓길에서는 사고 처리 중이라 정체가 됩니다. 서울 현재 기온 35.6도입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강인데 최강일구입니다. 열무냉면 개시, 칼국수 개시, 삼계탕 개시. 식당에 붙은 문구가 반갑습니다. 카페와 빵집엔 각양각색의 빙수 사진도 붙었습니다. 계절 없이 먹고 사는 좋은 세상이라지만 계절 음식 개시했다는 소식이 반갑고요. 이 여름이 꼭 나한테 손짓하는 것 같은데요. 계절 음식의 참맛은 열심히 땀 흘린 후에 먹을 때 비로소 느낄 수 있죠. 열심히 사셨다면 지금만 먹을 수 있는 맛있는 거 먹으면서 이 여름에 풍덩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8월 3일 월요일 시동 거셨습니까? 좋은 음악 고가라 뉴스 연중 무휴 하리케인 라디오 출격. 이광조 문이 만보.

괜히 계절 음식이 아닙니다. 여름이 되고 더위를 타면 식욕 떨어지고 체력도 떨어지죠. 그럴 때 삼계탕, 콩국수 같은 여름 한정 음식이 이런 몸의 기능 저하를 막아준다고 합니다. 앞으로 적어도 한 달은 더 더위가 기승을 부릴 텐데요. 에어컨이나 선풍기 앞에 늘어져 있지 말고 이렇게 여름 음식을 찾아 먹는 것도 좋고요. 현명하게 더위를 이겨낼 나만의 방법을 하나씩 하나씩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음악 꼭 알아 뉴스 듣고 나면 남는 방송 최고의 허리케인 라디오 듣고 계시고요. 이어서 황당무계 이조황 선생의 아이고 허리 아파 아이고 허리야 허리 디스크쇼 하겠습니다.

12월입니다. 낮 기온이 어느새 30도를 훌쩍 넘었고요. 햇볕은 따갑고 아스팔트는 지글지글 끓고 길 걷다 보면 계란 후라이 되는 거 아닌가 싶은 날씨네요. 그래도 여름에는 여름만의 낭만이 있습니다. 푸른 바다, 시원한 바다, 그리고 좋은 음악. 하지만 아무리 더워도 늘 긴팔 감성으로 버티는 분이 계십니다. 에어컨보다 입담이 더 시원한 남자, 허리 디스크쇼의 폭염주의보 37년생 소띠 황당무게 이종황 선생입니다.

0: 여름은 태양이 뜨거운 계절이 아니라 마음이 가장 멀리 여행하는 계절이다. 이 말은 1844년 4월 16일생 프랑스 소설가 아나툴 프랑스의 말입니다.
1: 아나툴이요?
0: 아, 지금 본명은 자크 아나툴 프랑스와 터보인데 뭐 시작부터 일부야 뭐 알고 싶은 게 있니? 응? 아무튼 그치? 날씨가 참 더운데 지금 최고시 에어컨을 좀 킨 겁니까 지금?
2: 큰 겁니다 지금 선생님.
0: 아이고.
2: 아 여기까지 오는데 땀 많이 흘리셨겠어요.
0: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이 땀이 자꾸 막 흐르는 날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그 마음만은 바다로 함께 떠나야 합니다.
2: 선생님 댁에 에어컨은 있으세요?
0: 에어컨 같은 소리 하고 지금 전기가 일단 끊어진 지가 벌써 한 두 달째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냉장고보다 통장이 더 썰렁한 남자 개털 인생 황당 이종황입니다.
2: 아이 선생님 통장은 여름이 아니라 한겨울인가 봐요.
0: 한겨울 너 빙하기라고 혹시 들어봤냐? 빙하기 응?
2: 아이고 자 선생님 첫 곡 뭐 준비하셨습니까?
0: 자 아주 시원시원한 곡들을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오늘 첫 곡은 저희가 좀 저희만 갈 게 아니라 들으시는 모든 시청자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같이 좀 바다로 훌쩍하고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곡은 1963년 발표된 그 비치 보이스의 최고의 여름 명곡입니다.
2: 아, 저 노래 되시려고
0: 아시죠?
2: 썰핀 네. USA
0: 그렇죠. 네.
2: 그거 말고도 참신한 곡 좀 없으세요?
0: 그 미국 지금 준비를 이거 해왔으니까
2: 아, 선생님 이거 맨날 듣는 건데 여름 되면 뭐 딴 곡 좀 아실 거 아니에요.
0: 그냥 들어 임마. 미국 서부 해변 문화와
2: 아니 작년에도 하더니 또 들어요 그거를
0: 또 들어 임마. 젊음 자유 그런 낭만을 그대로 담아낸 노래입니다. 사실 이게 기타 소리만 또 뭐 우리 최일구 씨가 자꾸 듣는다 그러는데 또 듣기만 해도 그 파도 소리가 들릴 것 같은 그런 노래. 에어컨보다 어쩌면 그 여름을 더 먼저 식혀주는 그런 음악이 아닐까 싶습니다. 비치 보이스의 뭐라고요 제목이?
2: Surfing USA.
0: 너도 그거밖에 모르잖아.

0: 지금 오늘 상암이 낮 기온이 32도거든요.
1: 아이고 참.
0: 참 이 노래 듣고 있으니까 요 앞에 저 난지천이라도 들어가서 예? 멱이라도 감고 싶은데요. 선생님도 어렸을 적에 일제 강점기 때 멱 많이 감으셨죠?
1: 멱은 주로 먹었습니다. 감는 겁니까 여기?
0: 선생님 먹이시는 겁니까 지금? 선생님 근데 선생님 오늘따라 목소리가 젊어지고 계시거든요.
1: 자꾸 그 최혜구 씨가 저를 자꾸 이렇게 좀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목소리의 톤이 자꾸 올라가니까 좀 자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자, 8325님께서 황당 이종황 선생님 백반기행의 허영만 선생님이 47년이신데 낙상하셔서 병원에 입원 치료받고 계신다던데 황당 선생님은 37년생이신데 선생님 건강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1: 아이고 참, 참 저도 그렇게 기사를 좀 봤습니다. 우리 그 허영만 씨가 아직 80도 안 됐는데 어쩌다가 넘어져가지고 그 아이고 참 낙상이 이런 게 참 위험합니다.
0: 아 위험합니다 선생님.
1: 그래서 저는 이제 일단 집에 들어가면은 거의 뭐 서 있지를 않고 기어다닙니다.
0: 아 이거 잘하시는 거네.
1: 주로 뭐 앉아 있거나 네. 기어다니거나
0: 나중에 보고 다니시.
1: 저는 넘어지면은 좀 큰일이 납니다. 이 나이에 부러지고 그러면은 뼈가 붙지를 않아가지고. 네.
0: 그 낮은 포복으로 이렇게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라면 끓일 때도 낮은 포복으로 가가지고.
1: 너도 오늘 기어다니게 해줄 거야?
0: 어.
1: 자, 그리고 지금 저희 출첵 문자들을 주시고 계신데, 네. 좀 안 보내주신 분들은 이종황이가 참 재밌다라고 좀 출첵을 주셔야지 우리 최국군이 저를 좀 무시하지 않고 그럽니다.
0: 선생님, 저 틀린 사이로 출첵이라고 발음하신 것 같은데, 주책이라고 들리거든요?
1: 출첵. 네. 샵. 연구 5 하나로 사연과 응원의 문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자, 그러면 다음 곡도 바다와 관련된 노래를 선곡하셨나요?
1: 자, 아까는 뭐 좀 신나게 바다로 가지 않았겠습니까? 이번에는 블루스 감성의 바다로 한번 떠나볼까 합니다.
0: 어, 어디 바다예요, 거기는?
1: 조금 기다려보시면 제가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1986년 발표된 영국의 싱어송라이터 크리스 리의 대표적인 곡입니다. 바로 제목이 On the Beach라는 곡인데 이거는 어떤 뜨거운 해변이 아니라
0: On the Beach, 예. 해수욕장에서
1: 그러니까 해질 무렵에 예. 조용한 바닷가에서 그 지난 사랑과 돌아온 삶을 자꾸 좀 되새겨보는 그러한 노래입니다.
0: 바닷가에서 그걸 되새겨본다 이거죠?
1: 그럼 아까 그게 뭐 동해였으면 좀 잔잔한 서해나 남해 쪽 아니겠습니까?
0: 그래요?
1: 갑니다.
0: 자, 좋습니다.

0: 정말 감미로운 팝송 오랜만에 들어봅니다. 아, 이 선생님의 네. 선곡 아니면 누가 이런 노래를 틀어주겠습니까?
1: 그렇습니다.
0: 파블로 비제는요 이런 네. 노래 못 들어요.
1: 저 친구는 뭐 아는 게 사실 뭐 가요밖에 없지 않습니까?
0: 그렇죠. 네.
1: 제가 다 준비를 하고 갖고 오는 겁니다. 네. 왜 웃기니? 응? 왜 웃어?
0: 나이대 선생님. 그 지금 들은 크리스리의 On the Beach.
1: 그렇죠. 네.
0: 아 이거 저 지금 뭐 카리비안 해변 이런 데 있잖아요. 네? 거기 앉아가지고 이제 파라솔 하나 펴놓고 그죠? 네? 모히또 한잔하면서 듣기 아주 좋은 음악일 거예요.

0: 석양을 바라보면서.
1: 멋있죠?
0: 예.
1: 너 또 왜 그러지? 응?
0: 선생님, 카리브 해안에 한번 가보셨어요?
1: 뭐, 근데 가보지는 못했지만, 사실 그 상상은 늘상 많이 해봅니다.
0: 네. 어떤 상상을 하세요?
1: 그 선셋, 그 노을이 진, 그 붉은 노을이 지는 바닷가에 야자수가 있고, 거기에 이제 어떤 비키니를 입고,
0: 저 일제강점기 때도 비키니가 있었어요?
1: 아니, 상상만 했다, 이런 뜻입니다. 네. 자, 제가 아까 좀 출제 문자 좀, 응원의 문자 좀 부탁을 드렸더니,
0: 네.
1: 세상에 이렇게 많은
0: 문자 많이 선생님한테 보내주고 계십니다.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6462님은, 황당 선생님 안녕하세요. 크리스리의 온더비치, 예전에 제가 엄청 좋아했던 노래인데 오랜만에 듣게 돼서 감사합니다. 늘 응원합니다.
1: 예. 감사합니다. 6462님 다행입니다. 또 마침 또 곡이 나가가지고.
0: 네, 그렇습니다. 황당 선생님 말고는 이런 곡을 선곡을 못하죠. 예.
1: 그렇습니다.
0: 2885님 정말 재밌어요. 모두 재밌다고 박수 칠 거예요.
1: 예. 예. 2885님 진심으로 그 출첵 응원 문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0: 그 다음 거 안 해요? 큐티업 뭐 이런 거?
1: 네? 기다려봐. 순서가 있어.
0: 3103님은 이재왕 선생님 더운데 화이팅이에요.
1: 감사합니다.
0: 3240님은 이종왕님 개그 코드가 제 취향이에요. 너무 웃겨요. 크크.
1: 아, 그럼 그렇게 웃기실 때 그 웃지만 마시고 그 기분을 그대로 연결해서 날도 더워서 좀 시원한 계좌 하나 팠습니다. 수협이라고 수협 계좌 하나 팠는데 시원하지 않습니까? 일단 계좌가 010-21- 이렇게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참여 안내를 좀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신청곡 받겠습니다. 방송 참여 문자번호 샵051이고요. 듣고 싶은 노래 적어서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와 함께 하겠습니다.
1: 진짜 중요한 것은 뭐 곡도 곡이지만 허리 디스크션은 여러분의 그 사연으로 이 프로그램이 완성이 됩니다.
0: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사연 선생님 시작할까요?
1: 자, 일단 문자 284 하나님께서 주신 사연입니다. 동네에서 그 작은 백반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즘 장사는 좀 예전 같지 않은데 그 주변에서는 주식으로 그 뭐 몇백 벌었다 몇천 벌었다 뭐 코인으로 뭐 돈을 벌었다 등등 그런 이야기들만 자꾸 들립니다. 괜히 나만 그 뒤처지는 것 같고 주방에서 국을 끓이면서도 자꾸 그 휴대폰만 들여다보게 됩니다. 이게 요즘 말하는 포모. 최고인 거 아시죠? 포모.
0: 뭐죠? 모포에 그 거꾸로 된 말이더라고요. 포모가.
1: 포모 증후군 해가지고 네. 왠지 그 나만 좀 세상에서 소외되고 불안하고 고립된 그런 마음을 포모 증후군이라 하지 않습니까?
0: 선생님 그런 기분이세요 지금?
1: 저는 뭐 익숙해가지고 괜찮은데
0: 네.
1: 이분이 이제 그렇게 좀 남들이 다 잘되고 그러니까 자기만 좀 빠진 것 같아서. 스트레스를 좀 받는다.
0: 맞죠. 요즘 자영업자분들 공감하실 이야기인데요. 자, 그러면 선생님, 이런 사연인데, 어떤 또 아주 뛰어난 선곡을 해오셨어요?
1: 그러니까 사실 남이 돈 버는 소리에, 뭐 그런 소리에 내 마음까지 흔들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오늘 그냥 장사 잘하고, 오늘 손님 한 분 한 분 더 웃게 만드는 것도 훌륭한 성공이 아닐까 합니다.
0: 예.
1: 그래도 뭐 일단 스트레스는 또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0: 네.
1: 미국판 해뜰날.
0: 미국에도 쨍하고 해뜰날 돌아온다는
1: 말이죠. 그 아주 신나는 응원가입니다.
0: 쨍하고 해뜰날 영어가 있어요?
1: 그 멜로디를 기억하시면서 들으시면 될 겁니다.
0: 그래요?
1: 예. 1981년 발표된 그 제이 가을스 밴드의
0: 그 노래
1: 최고의 히트곡
0: 센터폴드.
1: 그쵸.
0: 이거 작년에도 들은 거예요.
1: 응?
0: 작년에도 들었어요.
1: 너도 그거밖에 모르잖아. 어? 또 들어 임마 그냥. 가겠습니다. 힘내십시오.
0: 선생님 포모 이거 영어로 풀네임이 어떻게 되는 거죠?
1: 몰라 임마.

0: 이 노래가 그러니까 송대관 선생의 그 쨍하고 햇띠를 날고 어떤 관계가 있는 겁니까?
1: 뭐 그거는 곡 쓰신 분들이 뭐 마음으로 알지 않겠습니까?
0: 그 AI한테 물어보면 안 될까요, 선생님?
1: 그럼 네가 물어보면 되잖아. 왜 자꾸 나한테 목소리 바뀌게 만드니까.
0: 지금 말입니다, 선생님. 예. 선생님한테 청취자분들이 아주 관심이 아주 폭증하고 있는데요.
1: 예.
0: 2583님께서 아주 진지한 질문을 문자로 보냈는데요.
1: 예, 예.
0: 이종환 선생님 돌아가신 거 아닌가요? 지금 하시는 분은 동생이세요?
1: 아, 이거 지금 리얼로 지금.
0: 예, 예, 예, 그럼요.
1: 아, 그.
0: 아, 나 리얼이죠, 문자가 그러면.
1: 그 별세한 그분은 그 밤에 디스크쇼. 그리고 TBS에서 마이웨이를 진행하시지 않았습니까?
0: 네, 예, 옛날에
1: 그분은,
0: 하시죠. 예,
1: 그분은 이종환님이시고 저는 뭐 외람되기입니다만 뭐 친동생도 아니고 사촌도 아니고 저는 그 이종황입니다. 황, 황당할 때 황.
0: 황당무게 황.
1: 황당, 황, 황, 황할 때 이종황입니다. 좀 황당하시지 않습니까?
0: 어이, 선생님 요즘 저 요새 틀리 바람 새는 게 많이 사라지셨어요? 또 좋은 걸로 바꾸셨나 봐요?
1: 다시 뭐 초심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0: 그리고요 7316님께서는 이종황 선생님 허리케인 중에 제일 재미있는 코너예요. 100세까지만 진행해 주세요. 100세까지 해달래요.
1: 잠깐만 제가 지금 1937년생인데
0: 네.
1: 몇 년 안 남기는 안 남았는데
0: 한 10년만 남으면 딱 100생이시면 되겠네.
1: 아무튼
0: 네?
1: 그 기간 동안 최선을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3726님께서도 칭찬 문자. 역시 구력에서 나오는 선곡 존경스럽습니다.
1: 아유, 존경스러우시면은 오늘 그 새로 판 계좌 수협으로 좀 작은 정성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아, 근데 요즘 예금 계좌 만드는 것도 그게 쉬운 일이 아닌데 잘 만드세요, 선생님은?
1: 너도 한 20년째 파봐, 계속. 돌려가기가 된다.
0: 그러면 다음 또 사연 좀 소개해 주세요.
1: 자, 다음 사연은 우리 6318님께서 주신 사연입니다. 얼마 전 초등학교 동창회를 나갔습니다. 40년 만에 만난 그 남자 동창. 뭐 그냥 친구인 줄 알았는데, 아이고 참, 그 집에 돌아와서도 자꾸 생각이 나는 겁니다. 이 나이에도 이런 감정이 생길 줄을 몰랐습니다. 이 제가 괜히 이렇게 자꾸 설레고 그러는 게 혹시 이상한 걸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까지 해주셨습니다.
0: 선생님, 이거 사람이에요? 이건 뭐 37년생 인생 선배가 대답을 해주셔야 되겠네요? 사랑입니까?
1: 이야, 이게 사랑인지.
0: 초등학교 동창을 40년 만에 만났는데 뭐가 끌린다. 선생님 이거 사랑입니까? 뭐 우정입니까?
1: 그러니까 이게 사랑인지 추억인지 우정인지 그건 사실 어떻게 보면은 본인도 아직 모르는 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평생 그 가슴이 한 번쯤 최소한 한 번쯤은 다시 뛸 수 있다. 그것도 축복이다.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아니 그러니까 사랑이냐 아니냐 이렇게 묻잖아요. 예? 37년생 형님이 답변을 해주셔야죠.
1: 모른다고요.
0: 어? 아니 그렇게 오래 사셨는데도 모르십니까?
1: 왜냐면 그 사실 사랑이나 우정과 사랑 사이, 사랑과 우정 사이라는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0: 예.
1: 그 사이 그 남정
0: 그 자전거 탄 풍경이 부른 건가요?
1: 아니요, 그 피노키오가 불렀어요.
0: 피노키오가 불렀다고?
1: 뭐 바쁜데 뭐 아무나 부르면 어떻겠습니까만은 그 사랑하고 그 우정 사이가 종이 한 장처럼 아주 애매한 사이다.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도 이제 거의 100살 가까이 돼봐. 그래도 사랑은 모르는 거야.
0: 아, 그렇습니까?
1: 그렇습니다.
0: 그래서 님도 이제 90살 다 돼가시는데 요즘 사랑에 빠지셨나요?
1: 대부분 다 돌아가실 나이라서 만나기가 좀 저는 좀 디피컬트합니다. 그래서 이분을 위해서 저는
0: 선생님 초등학교 동창은 아직 생전에 계신 분이 몇 분 계세요?
1: 확인된 것만 한 두세 명 남은 것 같은데 좀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자 그러면 어떤 곡을 선곡을 해줄 거예요 이 사연에?
1: 1977년 발표된 데뷔분의 대표곡.
0: 저거 하려고 그랬는구나.
1: 응?
0: 저거 데뷔분이면 You Light Up My Life?
1: 너 오늘 뭐 대사가 어디 유출됐니?
0: 아니 그 작년에도 그 재작년에도 한 거지. 맨날 똑같은 것만 선곡을 해 그래.
1: 또 들어 임마이야. 어. 저는 그냥 하루하루
0: 아니 맨날 똑같아 그래.
1: 그 가사는 아십니까?
0: 아니 팝송이 얼마나 많은데 그 맨날 똑같은 것만 해. 그래?
1: 1년에 한 번, 1년 전이면 내가 올해까지 계속 버틸 수 있을 수 없을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계속 준비를 해봤습니다. 데뷔분에 당신은 나의 인생에 아주 밝혀주는 그런 사랑의 고백을 담은 명곡입니다.

0: 네, 데뷔분의 You Light My Life 들었습니다. 선생님, 이 저 You Light Up My Life잖아요. 이 Light Up이라는 게 뭔 뜻이에요?
1: 난 내 인생에 당신은 나에게 빛이 되었다, 등불이 되었다. 뭐든.
0: 아, 그러니까 Light Up이 뭔 말이냐고. 네?
1: 지금 진지하게 묻는 겁니까?
0: 예.
1: 나이도 빛이 되었다.
0: 뭐가 빛이 되었대요? 내 인생을, 너는 내 인생을 켰다 보는 거 아닙니까?
1: 그건 뭔지 좀 번역하기에 달려있지 않겠습니까?
0: 아, 그렇습니까?
1: 바블로, 얘 좀 어떻게 해봤죠?
0: 신우이님께서, 아, 아까도 저희가 문자 소개해드렸는데, 예. 신우이, 허리케인 신우이 청취자가 문자 보냈네요. 아, 신청곡을 보냈어요, 선생님?
1: 예, 예.
0: 뭐라고 읽어요? 저 영어?
1: KT 페리.
0: 카티예요?
1: KT 페리입니다. KT 페리의 캘리포니아 걸스를 주시면서 그 일구 아저씨가 그 구박받는 중앙 어르신께 들려드릴 노래라면서 KT 페리의 곡을 주셨는데
0: 아, 이거 선생님한테 헌정하는 곡이래요.
1: 그러니까 이거 이제 네가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0: 아니 제가 어떻게 이 노래를 카티인지 KT 페리인지도 모르는데 저는. 네? 자, 뭐 어떤 노래입니까? 캘리포니아의 그, 소녀들?
1: 그렇습니다. 그 캘리포니아의 그 해변을 배경으로 네. 그 조금 그 야시시하게 그 핫팬츠도 있고 비키니도 있고 네. 그 캘리포니아의 그 아름다운 여성들을 연상시키는 그런 노래입니다.
0: 뭐, 맞아요?
1: 들어보시면 이제 가사들이 살짝 나오고
0: 캘리포니아 비치 이런 데 가보셨어요?
1: 지금 집 앞에 그 무슨 내 천도 못 가봤는데
0: 좋습니다. 그러면 조금 이따 틀어드리는 걸 하고요. 이어서 4636님의 신청곡입니다. 6월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요. 벌써 18일입니다. 문득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늘 높은 곳을 바라보며 달려가려 하지만 정작 우리를 지탱해주는 건 가장 낮은 곳에서 묵묵히 땀 흘리고 있는 이 신발 한 켤레라는 사실을요. 아, 4636님께서 오늘 통찰력 있는 에세이를 또 보내셨군요. 새로운 달을 맞이한다는 건 그만큼 값진 훈장이 쌓였다는 뜻이겠죠. 더위에 건강들 잘 챙기세요. 예. 하여튼 정작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건 제일 낮은 곳에 있는 우리의 신발 한 켤레다. 예. 신발 신고 오셨어요, 선생님?
1: 네, 뭐, 밑바닥이
0: 아, 선생님, 어떻게 신발 안 신고 오지 스트랩바를 신고 오셨어요?
1: 아, 뭐, 취약품에 남아있어서 좀 주워 왔습니다.
0: 아, 그렇군요.
1: 여름에는 이게 최고 아니겠습니까?
0: 그렇죠. 네. 여름에 쓰레빠지죠. 그러시면서 4636님께서 아바의 그 워털루. 아, 이거를 신청하셨네요. 네.
1: 워털루가 그 지명 아닙니까? 네.
0: 지명이죠. 워털루가 어떤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지명인지 아시죠?
1: 지금 뭐 지식자랑 시간입니다.

0: 아니 그러니까 워털루가 지명인데 네. 어떤 역사적인 사실과 얽혀 있는 거예요?
1: 그 나폴레옹
0: 나폴레옹이
1: 그 벨기에의 네. 그 워털루 전쟁에서
0: 네. 이긴 거예요, 진 거예요.
1: 그냥 듣자 인마.
0: 아,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워털루에서 이겼어요, 졌어요.
1: Let's take a chance. 졌잖아.
0: 몇 년도야?

0: 케이티 페리의 캘리포니아 걸스 아바의 워털루 두 곡을 이어서 듣고 왔습니다. 9788님께서 긴 문자를 보냈어요. 선생님한테.
1: 예.
0: 황당 이종황 선생님 늘 잘 듣고 있습니다. 최일구 선생과 티키타카도 재밌고요. 순간의 애드립도 감칠맛이 납니다. 황당 선생의 강력한 라이벌 임국희 선생도 타계를 하셨는데 얼마 전에 혹시 좋아하셨는지요? 이종황 선생님은 여기 계신데요. 네. 어찌 세월을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TBS도 하루빨리 정상화 기대합니다. 신청곡 있어요. 네킹콜의 2-0 듣고 싶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불호동에서 정석환. 아니 이종황 선생님, 그 임국희 선생님도 추억 있으실 거 아니에요?
1: 저는 그 이종황 아닙니까? 예. 네. 우리 전에 이제 별세하신 우리 이종환 선생님하고 우리 임국희 씨하고 같이 이렇게 방송을 같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0: 아, 이종환 선생님하고.
1: 그렇죠. 네. 두 분이서 이종환 씨가 이제 프로듀서를 하고
0: 네.
1: 임국희 전 아나운서께서 DJ를 하시고
0: 그때 이종황 지금 선생님은 뭐 했어요?
1: 저는 그때 뭐 그냥 뭐 이렇게 가리지널 하면서 그냥 동네방네 이렇게
0: 앵무를 해요?
1: 동네방네에서
0: 가리 뭐요?
1: 그럼 깊게 묻지 마시기 바랍니다.
0: 가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1: 가리지널.
0: 그게 뭐예요?
1: 오리지널 옆에 가리지널이 있지 않겠습니까?
0: 아, 전 임국희 선생의 심야 여성 DJ 시초죠. 임국희 전 아나운서께서 2주 전에 타계를 했네요. 향년 88세를 일기로 돌아가셨습니다. 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자, 그러면 정석한 청취자 신청곡 네킹콜 2-0 듣겠습니다.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2: 열심히 장사했는데 왜 안 될까요? 열심히 하는 것과 잘하는 건 다르거든요. 내 방법이 맞는지 혼자서는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누구나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새벽에 문을 여는 사람, 올바른 방향을 찾는 사람, 오늘 안 됐어도 내일 다시 시작하는 사람, 서울은 그런 사람들 덕분에 움직입니다.
3: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오늘을 버텨 내일을 만드는 사람들.
2: 방향만 잘 잡으면 달라집니다. 자영업자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3: 이 캠페인은 수도권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장사의 신과 TBS가 함께합니다.
4: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 위력이 센 태풍은 한순간에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5: 태풍 경보가 발령됐을 때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하실 때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절대로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로 침수 지역을 지날 때는 저속으로 운전하시고 만약 도중에 시동이 꺼졌다면 다시 켜지 마시고 견인 차량의 도움을 받거나 밀어서 차량을 높은 지대로 옮겨야 합니다.
4: 태풍을 대하는 현명한 자세, 사고 위험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0: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1: TBS 교통정보
2: 2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내부순환로에서 사고가 있습니다. 성수 분기점 방면 기름 램프 부근 3차로에서 추돌 사고로 주변 불편합니다. 북부간선도로는 종암 분기점 방면 묵동 나들목에서 하월곡까지 밀리고요. 동부간선도로는 의정부 방면 녹천교지나 상계교까지 속도가 떨어집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면 신갈분기점 부근 5차로와 갓길에서는 사고 처리가 계속되면서 이 일대 정체고 남사진위에서 남사정류장까지는 차량이 많아서 속도를 못 냅니다. 세종 포천고속도로 안성 방면 오포 3터널 부근 3차로와 갓길에서 사고 처리가 진행 중이라 불편하고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방면 진남터널 부근 갓길에서도 사고가 있는데 같은 방면 북충주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 처리 중이라 노은 분기점에서부터 밀립니다. 서울 현재 기온 35.9도입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스피커를 씹어먹는 박력과 흥분. 듣지 않고는 믿을 수 없는 소. 라디오 역사 초유의 황금 같은 사나이. 그의 이름은?
1: 우리 사이에 동생명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0: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절찬리 방송 중.
2: 3부 첫 곡입니다. 7200 청취자의 신청곡이래요. 아, 이거 옛날 노래네, 정말. 이현실이 부릅니다. 노을.

네. 이현실의 노을 청취자 신청곡으로 듣고 왔습니다. 정말 80년대 초반의 노래인 걸로 기억이 되는데 옛날 노래입니다. 정말 떠나가는 뒷모습을 그냥 선 채로 붙잡지도 못하고 그냥 선 채로 당신은 노을 속에 멀어만 가니 사랑이란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 예. 노을 노래 잘 듣고 왔고요. 0454님께서도 아 오늘은 저 정년 없이 일하는 분들 문자를 많이 보내주시고 저도 56년생인데 가락시장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여기도 정년이 없습니다. 문자 이렇게 보내셨네요. 가락시장에서 무슨 일을 하시는데 정년이 없으실까 궁금하네요. 6758번님 당첨되셨어요. 정답은 1번 순댓국이고요. 오늘도 당첨이 안 되겠죠? 되셨어요. 목이 버섯이 꼭 필요합니다. 왜냐? 집사람이 나이가 66인데 요즘에서야 요리를 하겠다고 설치는데 잡채를 만들 때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아, 6758님께 목이버섯 인천의 착한 농부의 목이버섯 1kg 세트 보내드릴 테니까 네 아내분한테 줘서 잡채 요리 잘 만들어 달라고 해주세요. 자 이제 잠시 후에 7080 미사리 라이브 음악 감상하는 시간입니다. 월간 아름다워라 가수 성환 씨하고 진영 씨 그리고 보조 MC 김태발 씨 출연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합니다. 성환이 부릅니다. 아름다워라.

0: 7080 세대의 노래 즉석 라이브로 감상하는 시간 월간 아름다워라. 노래 아름다워라 주인공 가수 성환씨 그리고 나는 내려온 밤나비 가수 진영씨 함께합니다. 오늘 어떤 라이브 무대가 펼쳐질까요? 여보요.
1: 뭘 봐요 시작부터.
0: 김태발씨 출연자 소개해주세요.
1: 자 오늘의 출연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와 이 노래입니다. 살짝만 좀 따라 불러줘요. 듣고 싶어 오리지널.
2: 눈물 짓던 시절로 아름다워라.
1: 네, 이 노래의 주인공입니다. 7080 추억의 멜로디를 즉석 라이브로 가슴 한복판에 꽂아드리는 시간 월간 뭐 아름다워라. 아름다워라 TBS에서는 이미 대박난 히트곡입니다. 대박 히트곡. 기타리스트 겸 가수 성환씨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3: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환입니다.
0: 네. 아이 성환씨도 성환씨지만 김태발씨가 너무 잘해주네.
3: 네네.
0: 네. 또.
1: 근데 기타리스트라고 할 때 혹시 뭐 불편하시지 않죠?
3: 아 예.
1: 괜찮습니까? 예. 자 뭐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또 피아니스트 왔지 않습니까? 예. 자 이분은 피아니스트 겸 가수입니다. 마찬가지로 허리케인 라디오에서는 이미 대박난 히트곡입니다. 밤나비 그리고 자작곡 더없이 좋은 날로 왕성하게 활동하는 감성 트로트퀸 가수 진영 씨를 모시겠습니다.
4: 안녕하세요. 네, 진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0: 아, 두 분 반갑고 지금 문자로 김성환 씨가 불산 KBS에서 노래 계시라는 임성환 씨라.
4: 아, 네네.
3: 꽤 유명한 분 계시죠.
0: 아니 지금 저 청취자분이 김성환 씨하고 지금 착각하신 거라면 성이 달라요?
3: 임성환님이라고 네. 부산에서 아주 유명한 노래 강사분이 계세요.
0: 그래요 수강생이 300명이 넘는데 네, 완전 네. 부산의 스타인데.
3: 아 그럼요.
0: 지금 이 8003님께서 네. 오해를 하신 거야 그러면?
3: 어 뭐 그러실 수도 있고 보통은 김성환 선배님하고 저기 착각을 많이 하시는데.
0: 아니 그러니까. 저 임성환 노래 선생님하고는 다른 거다 이거지 지금.
3: 아 예, 그렇죠. 네.
0: 저 8803님 그 임성환 씨가 아니고요. 성환 씨입니다. 그냥 성환 씨.
1: 성환 씨가 뭐 어디 가서 나 임성환이다 그러고 사칭하고 금품을 요구하거나
3: 그러지. 사칭이 안 돼요. 사칭이 안 돼. 어느 정도 몽타주가 좀 비슷해야
1: 아,
3: 되는데.
1: 많이 달라요?
3: 사칭할 수 있는 몽타주가 아니에요.
1: 상태가 많이 다른데. 네,
3: 네. 상태가 많이 달라.
1: 자 지금 9078님께서 아름다워라 이 노래 부르기 쉽고 가수 목소리 좋고 제어의 18번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0: 애창곡으로 하셨대.
1: 네, 정말 노래 좋습니다.
0: 이 노래는 사실 내가 히트시킨 거야.
1: 맞아.
0: 맨날 따라하잖아. 아름다워라.
3: 혹시 시상식에서 제가 할 일이 있으면 꼭 우리 일부 행님.
1: 아니 우리 일부 행님께서 히트한 시킨 곡이 많아요. 아름다워라 말고 많이 있잖아요. 솔직히 얘기해 주세요.
0: 나는
1: 또 있는데 또
0: 많아 하여튼
1: 그렇죠. 엄청 많아요. 예. 예지 아빠빠님께서 인간 주크박스 빵집 오빠답게 버터빵처럼 부드러운 몫이 성아님 미소가 아름다운 건반요정 진영님 그리고 개털이지만 마음 많은 밍크코토인 우리 태발이요. 사랑합니다.
0: 마음은 밍크털이야? 나 얼마나 부드럽냐면 밍크코털이라고 그래.
1: 그 마음 좀 팔아먹고 싶다, 비싸게.
0: 그러니까. 자, 그러면 지금부터 라이브 시작을 할 건데, 함께 첫 번째 노래, 뭐 어떤 곡 준비들 하셨어?
4: 네.
0: 신청곡은 이제, 이 노래 끝나고 듣고 예.
4: 이제 우리 여름이 이제 초여름이 시작될 느낌이라서 네. 저번부터 준비한 노래가 있습니다. 원서머 나잇이라고.
0: 오 네. 진추아.
4: 네네.
0: 원서머 나잇 이 노래.
4: 네.
1: 보통은 사실 그 6.3 지방선거 때문에 네. 행사들이 거의 지자체에서 안 하거든요. 못 하잖아요.
3: 그렇죠.
1: 근데 이제 끝나면은 여름도 가까워지고 이제 날씨도 좋을 텐데 네. 어떻게 행사가 잡혀있는 게 좀 있습니까? 네,
3: 보따리 좀 쌓이죠 이제.
1: 오 있습니까?
3: 네. 네.
4: 오 보따리 쌓아.
3: 선거 때문에 많이 쉬었어요. 네.
0: 이제 예약 들어온 거 있어요 이제?
3: 네 조금.
1: 몇 개 있네.
0: 아,
1: 네.
0: 진영 씨는?
4: 전 이제 예약 잡으러 갑니다.
0: 잡으러 가. 자 그러면 성환 진영 두 분의 노래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추아의 One Summer Night. 박수 라이브입니다 여러분들.
4: 아, 원서먼 나잇을 준비하는데
0: 네.
4: 네네네 다시 가겠습니다.
1: 자, 이 곡이
0: 뭐가 문제였던 거야? 아, 이제 나가네.
1: 76년 발표.

0: 네. 성환 씨, 신영 씨 두 분이서 Once Upon a Night. 이 노래가 나온 게 70년대 후반이었을 것 같은데, 70년대 후반, 또 80년대 초반. 요때 다방 같은 데 가잖아요. 어?
1: 네.
0: 아, 뻑 하면 이 노래 많이 나왔어. 많이 들으면. 아, 예. 제가 고등학교 때 이 노래 많이 들었고, 대학교 들어가서도 다방에 들어가면은, 네. 밖에까지. 옛날에는 다방에 가면은, 네. 스피커가 밖에까지 연결이 돼 있잖아요.
2: 어, 맞아요, 맞아요.
0: 소리 듣고 따라 들어가요. 네, 안전한 소리 들어요.
2: 기억납니다. 네. 이 지하철 근처마다 다 음악 다방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화기도 없어가지고, 이제 카운터, 이제 DJ 박스로 전화가 와요. 전화가 한 두 대 정도 놓여 있어요. 뚜르르르 울리면 딱, 여보세요? 자, 그러면 딱 해서, 자, 손님 중에 성환 씨.
0: 누가 전화를 한 거예요,
2: 그렇죠? 이제 손님이 이제 전화를 한 거예요. 바깥에 손님이. 이 다방으로 전화를 해요. 핸드폰이 없으니까. 여보세요. 아, 손님 중에 성환 씨 2번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환 씨 전화 받으십시오. 다 이거 바꿔주고. 그랬던 기억이
0: 나요. 아니 뭐 그런 건 있는데.
2: 좀 받아줘요. 좀.
0: 아 이거 음악 신청한다는 게 네, 아니고.
2: 네, 네. 전화도 받아, 바꿔주고 왜냐면 핸드폰이 없던 시절이니까.
0: 옛날에는 그 카운터에서 그걸 받았지. 손님 중에 저 김태발 씨 있어요. 그러면 네, 뛰어나오고.
2: 그 네. DJ가 이제 멘트를 해줬다 이거죠.
0: 자, 같이 노래 부르는 게 쉽지 않은데 네. 호흡을 맞추고 들어오는 거예요? 두 분은 어떻게 하는 거야?
1: 아, 오전 날 뭐 네. 계절이나 이런 데 맞게 선곡을 한 후에 네. 방송 전에 이제 조금 네. 한 1, 2시간
0: 전에 와서
1: 예, 한 두세 번 같이 불러보죠. 아,
2: 네. 그 두세 번 부른다는 걸 빌미로 뭐 금품을 요구하거나 그러진 않았죠.
0: 얘가 오늘따라 금품 요구를 좀 하네. 자, 그러면 자, 이 Once Upon a Night 잘 들었고요. 자, 즉석 라이브입니다, 여러분. 자, 김태발 씨, 청취자 신청곡 즉석에서 불러드리겠습니다. 문자 참여 안내 좀 더 해주세요.
2: 네, 청취자 여러분들도요, 뭐, 저희가 뭐, 가끔 뭐, 일구행디가 또, 뭐, 필이 오시면은, 아, 이거 좀 불러줘라. 그럴 때도 계시지만, 청취자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코너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청하는 문자로 즉석 노래를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요도 좋고요. 올드파, 뭐, 트롯, 뽕짝, 재즈, 헤비메탈! 헤비메탈 됩니까? 네? 헤비메탈.
1: 헤비메탈 빼고 다.
2: 아, 그거 빼고. 그거 빼고는 다 됩니다.
1: 헤비메탈은 우리 진영가수가 되니까. 아, 그래요?
2: 샵 0951, 샵 0951로 50원의 유료 문자 부탁드리겠습니다.
0: 지난번에, 지난달 아름다워라 할 때, 네. 성환 씨가 김광석의, 네. 뭐지?
1: 너무 아픈 사랑이
0: 아니고. 사랑이 아니고. 하다가, 직접 하다가, 하모니카 연주까지 했어요.
2: 맞아, 맞아, 맞아.
1: 잠깐 맛배기로 보내드렸는데, 네. 우리 일구행님께서 특별히,
0: 그러니까.
1: 다음 달 방송 때는 이 노래를 꼭 한번 선곡을.
0: 그 하모니카가 지난달 하모니카하고 좀 다르다?
1: 똑같습니다.
0: 아, 똑같은 거예요? 이 보호대 이렇게 차고 있는 지지대가 달라 보이는데?
1: 아, 똑같은 거예요?
0: 똑같은 거예요? 네.
1: 두 개 사게 살 한 편이 안 돼.
0: 알았어. 네. 그 하모니카는 비싸요? 그 조그만.
1: 네. 우리 학창시절에 불던 하모니카보다는 좀 가격이 좀. 네.
0: 그건 저 프로 가수들이 쓰는 건가 보지?
1: 프로 연주자들이나 가수들.
0: 얼마나요, 그런 거?
1: 뭐 이것도 악기가 천차만별인데 네. 제가 쓰는 거는 한 뭐 10만 원 중반대?
0: 얼마 안 비싸네.
2: 아, 그런데 이제 저렇게 부시는 거는 연주 때마다 또 키 다른 게 있어요. 하나만 사서 되는 게 아니라 키별로 다 하모니카를 갖고 있어요.
0: 아, 키까지를 갖고 있어요. 네. 네.

0: 그 열두 키가 다 있으면 좋은데 보통 이제 중간 중간 키로 한 사람.
1: 싸우려는 얘기 그만하시고. 그거 한번 해볼래요 정말? 김광석 노래? 네,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0: 이 노래 조금 처진 노래라 네. 제가 선곡을 안 했는데 우리 일관님께서 특별히 다음 달에 한번 준비해보라 해서 제가.
1: 근데 바로 노래 끝났는데 그 노래 하실 수 있겠어요?
0: 네, 뭐 그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1: 괜찮아 할까요? 네, 자 그러면
2: 그럼 일단 잠깐만 문자가 지금 도착했는데 네. 8625님께서 One summer night, two summer night, three summer night. 요 노래가 너무너무 좋다고 즐긴다. 시외버스 운전을 하시는데, 버스 이렇게 해도 되나? 버스 라디오 볼륨을 크게 틀어가지고 승객분들과 함께 듣고 계시대요, 지금. 그래서 문자는 우리 기사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맨 앞쪽에 계신 승객분께 지금 있잖아 운전하시면서 승객님 네. 이거 샵 0951으로 해가지고 눈치긴다 그거 하나 써주 있어 좀 빨라 이렇게 해가지고 노래 짱입니다
1: 시외버스라 그러니까 아마 고속도로 아니면 국도를 막 달리고 신나게 달리고 있을 것 같은데 두 분의 노래를 이렇게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3: 그러니까.
1: 가수로서 이런 것보다 더 보람 있는 게 없어요.
3: 그러니까 거기 또 막 볼륨까지 높여서 그러니까. 다시 또 네. 다른 분들하고 또 공유해 주시고
1: 그래요.
3: 너무 감사합니다. 네.
2: 9794님께서 안녕하세요 성환님. 그 성환 라이브에서 인사드렸던 덕란이라고 합니다.
0: 네네네.
2: 아십니까?
0: 네, 알죠.
2: 여자분이고 남자분이니까.
0: 그럼요.
2: 여자분이에요, 남자분.
0: 네, 여자분이세요.
2: 안녕하세요. 덕란이라고 합니다. 라디오에서 인사를 드리니까 어머 너무 새롭네요. 멋진 노래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덕란 씨는 어떤 것 같으세요?
0: 아니 그 제가 그 방송에 개인 방송에 오셨는데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 다음 날이 아마. 결혼 30주년이라고 해서 축하곡을 불러드렸던 기억이 나네요.
2: 또 가수라고 노래해준다고 또 금품을 요구하거나 그러지 않았죠?
0: 목타주는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뭐 때리거나 금품을 요구하진 않아요.
2: 오늘 요거 재밌네요.
1: 난 별로 재미없는데.
2: 우리는 재밌어요, 우리는.
1: 니네 둘은 재밌으지 몰라도 별로인데.
2: 정의사의 구현을 위해서.
1: 자, 그러면 오늘 성환 씨. 네. 그러면 지난달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로?
0: 네.
1: 자, 우리 김광석 씨 떠올리면서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으면 박수 하모니카 연주부터 시작합니다 인트로부터
2: 리 오스카 같아 리 오스카

0: 있어.
1: 김광석 씨의 그 목소리는 좀 다르지만 김광석 네. 씨하고 연주나 그 하모니카 그런 부분 기타 주법이라든지 네. 그 워낙 김광석 씨 그 녹음 그거 그대로 나오는 것 같지 않습니까?
2: 아, 형님 네? 주법을 들으신 거예요?
1: 그러니까요. 저 박자 맞추기가 되게 어려운 건데
2: 주법인데 네.
1: 뭐라 그랬다고?
2: 주법인데
1: 주법인데?
2: 아 이거 하이캐그인데 아 제법인데 주법인데
3: 요건 뭐 떠아드리겠다
1: 근데 아 이제 마지막 3절을 안 했어
3: 아 너무 길어가지고
1: 아 나 네. 아, 그거 나올 줄 알고 기다리고 있어요 또 끊어버리더라고
2: 아 그때 노래 따라서 하시려고
1: 못 외워서 그냥 그만둔 거 아니야?
3: 아닙니다 너무 긴 것 같아서 제가 집에서
1: 사실은 그 3절 거기 애틋한 마음
3: 예 맞아요
1: 거기 3절에 묻어나는 건
3: 우리 다시 세상에 사랑으로
1: 다시 세상에
3: 오지 말자.
1: 태어나서 예. 서로 사랑하지 않기를. 네.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예. 얼마나 해야죠? 예.
3: 너무 길 것 같아서. 제가.
1: 아니야, 그걸 해야 돼. 네, 그걸 했어야 되는데.
3: 다음에 혹시 할 일이 있어요.
1: 다음 달에 또 한번 해보죠. 네.
2: 자, 3983님께서 아주 그냥 녹아버립니다. 성화님 최고입니다. 그, 일단 빵집 오빠 그렇게 한 거 있잖아요. 그 취소하신대요. 빵집 오빠. 버터 왕자로 유명합니다. 버터 왕자.
1: 칭찬 문자네.
3: 감사합니다.
2: 큰 기쁨님께서 네. 성화님이 하모니카 연주하면 아유, 왜 이렇게 그냥 가슴이 먹먹해지는지 모르겠어요.
1: 아, 좋아요. 하모니카하고 기타 연주.
2: 7346님께서 손님 하차 후에 문자를 올립니다. 개인 택시만 18년째신데 네. 방금 전에 그 손님 모시고 수원 가는데요. 아이고, 그 노래 듣다가 성환 씨. 노래 듣다가 우회전해야 되는데 전방주시 태만으로 직진했습니다. 손님 죄송합니다. 그런데 손님께서
1: 7346 이분님도 그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그걸 상상하다가 옛날 생각하다가 잠깐 우회전을
3: 노래에 사연이 있으신 거야.
1: 사연이 있어.
2: 영숙이, 은숙이 생각하다가. 그래가지고, 근데 손님께서 너무 방송 듣기가 참 좋으시다고 네. 칭찬해 주셨대요.
1: 자, 성환 씨 노래 잘 들었고요. 네, 자, 이번엔 이제 진혁 씨도 해야지.
0: 네, 네. 네.
1: 어떤 곡 준비했어요?
0: 저는, 심수봉. 네. 선생님의 미워요.
1: 미워요. 예. 노래?
0: 네. 예?
1: 아니야?
2: 눈물이 미워요.
1: 아, 미워요, 아니야?
0: 예, 그렇죠. 맞습니다. 네.
1: 자, 그러면 피아노 연주와 함께.
0: 네.
1: 자, 진영 씨가 부릅니다. 심수봉 원곡의 미워요. 자, 라이브로 듣겠습니다.

0: 될 것 같습니다.
1: 큰 기쁨님께서 진영 가수님의 웃음소리가 아주 미모만큼이나 아주 매력적입니다.
2: 아유, 감사합니다.
1: 네, 그리고 이승기 더없이 좋은 날님께서 진영 가수님 그 네. 뒤에는 저희 그 백만 대군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3: 뭐 장군 됐어요? 백만 대군이 준비하고 있어?
2: 아, 뭐, 되게
3: 산한약쯤 됐어?
2: 엄청 든든하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3: 진영 씨 피아노 연주와 함께 잘 들었고요. 이어서 성환 씨 라이브로 네. 이번에는 네. 청취자 신청곡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네, 네. 네. 2861님께서는 레오 세이어의 More Than I Can See. I love you more than I can say 이 노래인가 봐.
1: 근데 지금 2861님이 more than I can say를 사상 최초로 신청하신다고 하셨는데요. 2861님 사상 최초는 우리 제작진들이 판단해 볼게요. 이거 어떻게 맛보기로

0: 뭐 이런 노래 좀 있죠.
1: 오, 약 올린다, 약 올려. 네. 자, 그리고 듀엣곡으로 신청도 왔어요. 예. 1096님께서, 아, 이건 모르실 것 같은데. 예? 1096님께서 듣고 싶은 곡이 있어서 이렇게 성환님과 진영님께 청해봅니다. 네. 이현실의, 네. 벌써 떨리죠? 이현실. 네. 누군지 아세요?
2: 아까 저 이현실 씨 노래 나갔어요. 노을이라는.
1: 진짜?
2: 3부
1: 아, 아, 이분들이 두 분이 어리셔가지고.
0: 듀엣곡인을 하니까 그대를 신청하신 것 같은데.
1: 어? 맞아요. 그대. 네. 네. 그대라는 곡인데 이현실님과 김영규님이 부르던 맞아요. 곡인데 두 분의 네. 화음이 너무 네. 잘 어울리실 것 같아서 네. 아, 신청을 해봅니다. 그러면, 해주셨어요.
2: 네. 네. 그 노래 뭐, 한번 잠깐만 불러보고 형아 씨가 이 노래 맛배기.
1: 노래는 아세요?
0: 노래는 알죠. 네. 아, 근데 그 노래는 이제 듀엣곡이니까.
2: 아, 그러니까 듀엣곡을 지금 네. 호흡도 못 맞춘 상태에서 부를 수는 없는 거니까.
1: 맛배기로.
2: 네. 네. 이 곡은 연습을 해서 두 분이 네. 다음 달 소재로, 주제로 해서 가져오시는 네. 걸로. 맛배기로 이현실의 그대, 요거 한번. 자, 그러면. 네,
0: 진짜 가사를 잘 모르겠네.
2: 두 분이 하여튼. 네. 청취자께서 요청하는 거니까 아, 다음 달 월간 아름다워를 네. 꼭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0: 하겠습니다.
2: 자, 그러면.

0: 님의 콧소리가 없는 게 더 매력적입니다. 진영 씨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0: 자, 라이브로 뭐 표현할 수가 없는 음성 정말 감동입니다. 쇼쇼쇼 하시면서 진영 씨에게 이렇게 문자를 주셨어요.
1: 감사합니다.
0: 자, 뭐 마이클 보튼의 뭐 When a man love a woman 이런 것도 있고 지금
2: 다양한... 오늘 반주기가 없어가지고 다 원하는 게 안 되신다니까.
0: 그러면 좀 본인이 지금 기타 치시면서 좀 잘할 수 있는 뭐 팝송
3: 아마 잘할 수 있다기보다도 네. 아까 그 I love you more than I can say 그 네. 제목을 들으니까 네.
2: 딴 곡이 생각이 예, 났어. 예.
3: 좀 일단 제목이 비슷한 곡이에요.
2: 어떤 곡에서?
3: 아, 로보의 노래 중에
0: I'd like to
3: want me. I love to want me라고.
2: 아, 좋습니다.
0: 예. I'd like
2: 아, 그 노래는 악보 찾았어요?
3: 네네, 그 노래는 제가 할 수 있어요.
2: 아, 좋습니다. 자, 그러면 무슨 노래 제목 얘기해요?
0: 로보의 I'd like to want me.
2: 뭔 뜻이야,
3: 여기? I love you to want me.
0: 그래요?
3: 아, 당신이 날 좀 사랑해줬으면 좋겠어.
0: 나 때는 내가 너를 사랑했는데 거의 바뀌었나봐.
2: 자, 성환 씨 라이브로 부르겠습니다. 뭐라고?
0: I'd love you to want me. 여기 I'd love you로 되어 있네요. 근데 왜 I love you를 해 자꾸?
2: 됐고. 자, 듣겠습니다.

0: 자체로 어? 페이드아웃으로.
1: 아, 아니 근데 성환 씨는 뭐 원래 가수지만 초등학교 와영 때부터 노래하고 기타를 네. 공부했다고 그러십니다만 네. 이걸 이렇게 술술 나와요? 네? 노래를?
2: 이 각인 효과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거 많이 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머릿속으로 매몰이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입이 기억한다고 제가. 입이 기억하고 손이 기억하니까 이렇게 나오게 되더라고요.
1: 근데 노래가 다 다르잖아 이게. 다 다른데 뭐 네. 이거 한번 해달라는 금방금방 되는 게 정말 대단한 분이야. 네. 존경해 존경해.
2: 네, 감사합니다.
1: 네. 네. 아 좋습니다.
0: 자 일단 그 우리 중간에 노래 중간에 갑자기 우리 진영 씨가 참전을 하셔가지고 네.
3: 에브리바디.
0: 화음을 네. 3도 화음인가를 넣어주신 것 같아요.
2: 네네, 정말
0: 진영 씨가 이 코러스를 하신 것 같아요. 예전에 코러스를 해본 적이 에, 있으세요?
3: 예전에 코러스 활동을 조금 네, 네 전국 투어 콘서트.
0: 아 진짜? 어, 누구 뭐 누구 알만한 가수가 있습니까? 저희가 혹시?
3: 제일 많이 한 건 1년 동안 네. 한 거는 이현우.
0: 아 이현우 씨 네.
3: 전국 투어하고 방송하고 같이 이렇게 한적 있습니다. 네.
0: 그럼 뭐 그 이현우 씨가 헤어진 다음 날인가
3: 네,
0: 노래가
3: 그거 할 때
0: 그대 하루를 네. 할 때 뭐 거기서 무슨 흑인 필이 나오는데 네 그거 그거 거기 어머 뭐 후후 하면서 막 영어 나오잖아요.
3: 네. If you don't yesterday love me.
0: 어 듣고도 모르겠다.
1: 그 여성 코러스 하면은 그 조용필 씨 같은 경우도 네. 항상 그 저희 코너에도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네네.
0: 그분이 항상
1: 여성
0: 하시죠.
1: 코러스 그 유명한
0: 이름을
1: 뭐.
0: 이름을 갑자기 까먹었는데
1: 누구라 그러더라?
0: 천 천자 뭐 이렇게 들었는데 한 분 계세요 항상 하시는 분.
1: 그리고 그 다음에 영국의 그 누구예요? 원더풀 투나잇 할 때. 네. 에릭 크랩턴 그 뒤에
3: 맞아요.
1: 예, 여성 백 코러스 두 분이 네, 뮤직비디오 보면 슬로우 슬로우 하면서 멋지게 하잖아요.
0: 예. 아, 뭐 근데 국내도 힘든데 지금 영국까지 가요.
3: 그 유튜브에서 유명한 영상이니까.
1: 아, 그러니까 네. 못 봤어요?
0: 네, 못 봤어요.
1: 아쉽다.
0: 자, 근데 지금 우리 지금 파란파도님이 코러스 7도 함으로 하면 또 아주 7도, 5도, 그냥 3도 다 나오네, 아주.
3: 7도.
0: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읽어드릴게요. 지금, 파란파도님이 뭐라고 쓰신 거예요? 로보 노래를 마틴 기타로 치니까 대단하대요. 아, 지금 마틴 기타로 치. 네, 네, 상표가 네. 보여요?
2: 그 기타에 조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시죠?
3: 네. 마틴이라고 쓰이긴 한데.
2: 맞아요.
1: 음악 전문이신가 봐.
0: 그러니까요. 네. 자, 이거 비싼 거죠, 좀?
2: 네, 조금 하죠.
0: 우리 집이 제가 보증금이 지금 300인데 바꿀 수 있어 없어 그것만 말해봐 일단.
3: 그거보다는
2: 네? 몇 개 바꾸죠.
0: 못 바꾸네. 못 바꾼다 내 집이랑.
1: 자, 그러면은 이제 이번에는 진영 씨 차례입니다. 라이브 신청곡이 들어왔는데.
3: 네.
1: 새드 무비 한번 해보라 이러는데
3: 오늘 팝송이네요. 팝송데이. 네, 새드 무비 너무 좋죠.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1: 악보 찾으시고 그러면?
3: 네네. 찾으셨어요.
0: 이거 내용 아시잖아요.
1: 슬픈 영화지. 슬픈 영화는 보면이 안 된다.
0: 그러니까
1: 눈물이 난다.
0: 이게 이제 뭐 어떤 남자친구가 뭐 영화 뭐 같이 가자 그랬는데 나 일 있어. 아이 저리 가. 뭐 그랬는데 어머 영화관을 혼자 갔는데 그 옆에서 스토리 아시죠?
1: 알지.
0: 좀 설명해 주세요. 저는
1: 그걸 지금 다 얘기하면 진영이가 네. 무슨 노래를 그럼 미리 그 얘기하면 어떻게 노래를 해.
0: 아, 알겠습니다.
1: 그 얘 줄거리 다 듣고 영화 보냐 너.
0: 아 이거 줄거리 다 읽으면 노래 끝날 것 같아.
1: 자 그러면 진영 씨가 영어로 할 거죠?
3: 네네 영어로.
1: 우리 청취자 중에 이거 해석 안 해도 다 알아들어. 얼마나 저 의식 수준이 높으신데.
0: 풀어보겠습니다. 자,
1: 그러면 네네. 네, 진영 씨 새드 무비 듣겠습니다. 네. 박수.
0: 가사 잘 들으세요 여러분. 네.

0: 세비 무비 메이크 미 크라이.
1: 네?
0: Make me cry.
1: 네. 어, 매기를 뭐요?
0: Makes, makes인가 makes.
2: 그냥 make라고 돼 있네요.
0: 예. 예. 예. Sad movie는 나를 슬프게 한다. 예. 그러니까 이 화자는 여성이야, 그죠?
2: 예.
0: 화자 노래하는 화자는
2: 네.
0: 여성인데 남자친구한테 오늘 저녁에 나하고 영화 보러 갈래 그랬더니 아, 자기 약속이 있다는 거야.
1: 아, 예.
0: 그래서 혼자 간 거요, 저
1: 네.
0: 화자가.
1: 네.
0: 갔더니 어, 앞에 앉혔다는 거야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하고
2: 아유, 응? 그래?
0: 그래가지고 네. 아 네가 노래 불렀잖아 그걸 보고 얼마나 울었어 슬프잖아
1: 아, 그래서
0: 집에
1: 네.
0: 집에 돌아온 거야 그래서 네. 너 왜 우냐 그랬더니 어 새드 무비를 봐서요 엄마
1: 슬픈 영화
0: 노래 제목이 영화 제목이 새드 무비가 아니고 슬픈 영화를 봤다 이런 얘기지
1: 네,
0: 여기 영화 제목은 뭔지 안 나와 나 이해됐죠?
1: 네네네.
0: 형이 좋은 얘기면 좀 적어.
1: 지금 적고 있어요.
0: 어, 어. Sad movie make me cry.
1: Make, 어. make.
0: 어. 그 성문 종합 영화에도 많이 나오는 거야. 어, 메이크 동사용법.
1: 롱타임 노시다 성문 영화.
0: 요새도 성문 종합 영화 어. 보나?
1: 몰라요. 책에 손댄 지 오래돼가지고. 근데 이런 상황이면은 어떻게 성환 씨는 어때요? 이런 상황이 진짜로 생겼어.
3: 네.
1: 어떻게 해요, 이거?
3: 뭐 참죠 저는.
1: 어, 그래서 어, 남 여자친구가
0: 극장을 뒤집어 놓고
3: 네, 예, 예.
0: 그렇게 뭐, 하지 마. 그 경찰 출동해.
3: 아 그래도
0: 그걸 짤 돌고 그래 안 돼.
1: 그 여자친구가 그렇게 이제 바람을 피고 그런 상황이면 참고 요즘엔 또 이제 폭력이나 쓰면 안 돼.
0: 그래.
1: 금품을 요구해요 그냥. 아니 진혁 씨는 어때요? 이런 상황이 진짜로 생기면은.
2: 그 이렇게 앞에 앉았다고요? 그러면 네. 똑똑해서 얼굴을 일단 보고 그 위로 이제 그냥 끝인 거죠.
0: 얼굴은 확인된 거고
2: 아, 그, 아니 그분도 저를 본 거예요. 그러면
0: 사실 안 봤지.
2: 아 그렇게 똑똑해서 아, 확인하고
0: 아, 아,
2: 이제 그만 아. 네 된 거죠.
1: 그만 어 그만 그만 어.
0: 문자 좀 소개해 주세요.
1: 자, 4908님께서 새드무비 너무너무 잘 들었습니다. 아이고 너무 잘 부르시네요.
2: 아유, 감사합니다.
1: 그리고 홍세아님께서 어, 이 노래가 오, 이 노래가 한국판 네가 왜 거기서 나와잖아요.
0: 그러네.
2: 네.
1: 네가 왜 영화관 거기서 나와. 네. 아, 어, 어. 8925님께서 진영 가수님 찐팬 주와 일체입니다.
2: 어머나.
1: 앞으로 95.1MHz 채널 영원히 고정합니다.
2: 어머나. 감사합니다.
1: 이렇게 주셨네요. 네.
2: 최고.
1: 주아일체? 주아일체가 어떤 분이실까요? 예? 이게 뭐야? 술 주자에다가 뭐 안주하고 뭐 하나로 합쳐지는 뭡니까 이게?
2: 여쭤볼게요.
1: 아,
2: 저 잘 모르겠습니다.
1: 어, 어, 어.
0: 저거래 네. 술과 나는 한 몸이다.
1: 어. 여기 술과 안주는 한 몸이다. 투 있어요 여기.
0: 술 주자에 나 쪘어가지고 네. 일체다. 주아일체.
1: 아, 네. 아자가 나.

0: 그 뭔지 한 줄 알았어.
1: 아짜가 딱 주 할 때 술. 네. 아짜는 아 이런 줄 알았지. 어, 그 자 할 때 아짜구나.
2: 표현을 해주셨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마감해야 될 것 같고 오늘 진영 씨, 성환 씨 정말 고마웠습니다. 네. 예. 자 김광석의 노래도 한번 다시 끝까지 한번 들어봤고요. 자 다음 달에 더 좋은 노래 청취자분들께 좀 들려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자 여기서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곡 저 쭉 바블 PD가 목록을 적어가지고 드린다니까 이따 가면서 좀 참고들 좀 해주시고.
3: 네, 알겠습니다.
2: 자 그럼 김태발 씨도 수고했고요. 오늘 끝곡은 이 노래를 듣겠다고 하네요. 진영이가 부릅니다. 진영이 누구지?
3: 저요.
2: 네. 접시 좋은 날 이 노래 들으시고 저희는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최고다?
4: 내가 최고다! 최고다.

0: 서울의 새벽을 지키는 가게가 있습니다. 골목에 불을 끄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 누군가는 가게를 지키고 누군가는 방송을 지켰습니다.
0: 긴 시간 멈추지 않았던 TBS가 이제 처음으로 광고를 시작합니다.
1: 그 첫 번째는 시민 곁을 지켜온 작은 가게였으면 합니다.
0: 당신의 가게, 당신의 하루를 시민의 방송에 담겠습니다.
1: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0: 시민과 함께 다시 TBS.

0: 하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1: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0: 아, 네. 죄송합니다.
1: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2: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1: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0: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1: TBS 교통정보
2: 3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되는 등 더위가 심해지고 있어 야외 활동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서울 현재 기온은 36.3도입니다. 올림픽대로 김포 방면 영동대교에서부터 밀려서 반포대교까지, 종작대교에서 여의상류까지 속도를 못 내고요. 강변북로 일산 방면으로도 성수대교에서 반포대교, 서강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막힙니다. 고속도로에서는 휴가 다녀오는 차량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면으로는 진부에서 진부 1터널, 평창에서 둔내터널, 또 양지에서 양지터널까지 밀리고 광교터널에서 북수원, 군포에서 반월터널까지 정체입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도 기린 3터널에서 내린천 휴게소, 서종에서 화도 분기점까지 밀립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TBS 4시의 발견. 안녕하세요. TBS 4시의 발견 더 넘버스와 함께하는 공연에 뜨겁게 비치다. 저는 공연 예술 도슨트로도 활동하는 아나운서 정현주입니다. 유튜브 채널 더 넘버스 코리아에서는 화제의 뮤지컬과 연극을 출연 배우와 함께 창작진 또는 제작진을 초대해서 무대 안팎의 이야기를 입체적으로 나눠보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현재 대학로에서 많은 인기 속에 공연되고 있는 뮤지컬 브라더 스카라마주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예프스키의 작품인 까라마주프가의 형제들이 우리 창작 뮤지컬로 재탄생한 작품이 바로 브라더 스카라마조프입니다. 저와 최승현 뮤지컬 평론가 조주연 기자가 인터뷰 함께 참여하고요. 뮤지컬 브라더 스카라마조프의 오세혁 연출 그리고 까라마조프가의 둘째 아들 이반 역할로 공연 중인 유승현 배우와 함께합니다. 원작인 도스토예프스키의 소설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 대한 전문가의 설명과 그 대작이 오세혁 연출가를 비롯한 창작진에 의해 뮤지컬로 각색돼서 무대에 오르기까지 그리고 작품의 특징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그 두 번째 시간

0: 지금부터 함께 해보시죠.
1: 네, 공연을 좀 더 깊게, 더 입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 더 넘버스와 함께하는 공연의 뜨겁게 비치다. 오늘도 저희 브라더스 까라마조프로 돌아왔습니다. 오세혁 연출가, 그리고 유승현 배우님과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2: 반갑습니다.
1: 아, 이 벽돌책을 원작으로 하고 있는 만큼 작품의 깊이와 이 담고 있는 그 너무 많은 그 서사와 이 이야기거리들이 많아서 저희가 두 편으로 또 쪼개서 시작을 해보고 있는데 네. 어떻게 지난 시간 오세혁 연출께서 굉장히 흥분하시고 끝내셨거든요. 네.
3: 심장 박동이. 네.
4: 편지에, 편지에 그 감동을.
1: 우리 조 선생님의 편지 덕분에.
3: 거의 지금 종합검진 수준입니다. 제 몸이 지금 네. 완전히 이렇게 지금 몸에 있는 어떤 모든 화학작용이 다 지금 맥스로 올라가고 있는.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게 좀 갈증이 났던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이런 이야기를 연습할 때는 많이 나누고 하는데 일상에서 나누는 게 흔치 않은데. 네. 얘기를 하니까 너무 좀 기분이 좋네요. 네. 네. 공연에 관한 되게 다양한 방송들이 있는데 제가 이 넘버스의 방송을 보고 지금 참여한 바에 의하면 공연 자체에 대한 이야기, 공연의 앞과 뒤와 뭐 아래 위에 대한 얘기를 정말 정말 깊이 있게, 높이 있게, 넓이 있게 다가가는 그런 채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어떤 얘기를 하면 어느 정도 딱 그 얘기를 하고 그 이상 가는 경우도 있고 못 가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그 이상의 이상을 계속 가고 있어가지고 되게 좀 와 이런 채널이 있어서 너무너무 갈증이 풀린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은 공연을 만드는 사람에게도 그리고 공연을 보는 분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해서 갈증이 나신다면 언제나 저희 더 넘버스 저희?
5: 더 넘버스 나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아 감사합니다.
3: 저희가 돼버렸네요.
1: 네, 네. 우리 유승현 배우님은 어떠세요?
2: 방금 잠깐 쉬는 시간 내도 말씀드렸는데 저희 대한민국에 이제 사실 창작 뮤지컬이 되게 많아지고 컨텐츠의 어떤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렇게 부흥을 하는 시점에 되게 좋은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채널들이 좀 더 많아져서 많이 더 사랑받아서 좋은 창작물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아유, 네. 역시 그래서 뮤지컬 생태계 자체를 또 고심하셨네요.
2: 왜냐하면 사실 저번에 뉴욕에 갔을 때 네오 대표랑 네. 뉴욕에서 우연찮게 만났는데 거기서도 이제 한국 뮤지컬을 되게 심도 있게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그 K 뮤지컬 그러니까 K자를 붙이는 걸 뭐 엄청 좋아하진 않지만 아무튼 우리 창작 뮤지컬이 경쟁력이 뭘까 이런 심도 있는 드라마의 분석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브로드웨이나 웨스트엔드는 이렇게 한 번 보고 갈 수 있을 정도로 맞아요. 약간 쇼잉이 좀 잘 되어 있는데 맞아요. 우리나라 창작 뮤지컬은 보고 깁생을 할 수 있는 게 참 좋은 네. 것 같거든요.
3: 깁생. 깁생.
1: 전문 용어 나왔어요.
2: 근데 이런 게 대본화 되어 있진 않지만 보고 생각할 수 있고 얘기 나눌 수 있고 토론할 수 있는 이런 자리들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1: 자, 저희가 이제 도스토옙스키의 브라더스 까라마조프를 이제 또 우리 이진아 교수님과 함께 또 심층적으로 네. 다뤄보기도 했었는데 그 최승현 선생님께서는 뭐 익히 잘 알고 계시겠지만 팬들의 질문을 중심으로 조금 네. 더 이야기를 이끌어가보시면 어떨까요?
6: 네네. 소설하고 뮤지컬이 좀 다른 지점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네. 그만큼 원작에 대한 관심도 있고 네. 뮤지컬을 통해서 원작을 더 관심을 갖게 된 그런 분들도 많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헛소리라는 넘버의 사에 보면 네. 팔리지 않는 지식을 경멸했다라는 네. 내용이 나온다. 그런데 원작에서 이반은 네. 유산이 묶여 있어서 여유치 못한 생활을 하는 것으로 나오고 네. 자신의 무신론적 사상을 발표했을 때 꽤 지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좀 반대로 바꾸신 이유가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3: 반대라기보다는 같은 결인데 이반이 그 당시에 어떤 논문을 발표해서 그 관련 학계에서 큰 주목을 받은 건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관련 학계라는 게 중요한 거죠. 광범위한 대중적인 어떤
1: 그렇지, 그렇지.
3: 이 베스트셀러스의 어떤 지지라기보다는 그 관련된 이제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그게 이제 주목을 받고 책도 꽤 많이 팔렸으나 어찌됐건 그거 자체로 생을 이렇게 영위할 수 있는 단계까지 아니기 때문에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의 집에 와 있는 이유를 본인은 그냥 왔다고 하지만 사실 다른 사람들은 그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같은 결이라고 봅니다.
2: 네네네. 달갑진 않네 이런.
3: 여기 계시니까. 여기 계시니까. 네.
6: 그 다음에 이제 알료사, 알료샤의 차이도 있다. 그래서 네. 원작의 알료샤는 저도 알료샤가 되게 재밌는 캐릭터라고 네. 생각하거든요. 네. 뮤지컬에서. 거짓말을 하지 않는 인물이다. 근데 네. 뮤지컬에서는 더 이상 발작을 하지 않는다라는 말로 약간 네. 이게 거짓말이라고 이제 말씀을 네. 주셨고요. 그리고 알료샤의 가장 강렬한 기억이 석양을 등진 채 소리를 지르던 어머니의 모습인 것에 비해서 네. 장롱 넘버에서 이름 외에 거의

0: 기억하는 것이 없고 어머니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는 이유가 네. 굉장히 네. 궁금하다. 그 외에도 원작을 뮤지컬화 하면서 인물의 성격이나 특징에 일부러 변화를 주고자 하신 부분이 있다면 네. 어떤 것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1: 이제 도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의 어떤 테마 하나한테 관통하는 걸 가지고 저희들이 이 브라더스 카라마조프를 이제 간다고 생각한다면 네. 작가님도 그렇고 저희가 처음에 창작을 할 때 가장 관통하는 키워드가 이 모순이라는 단어였습니다. 모순. 네,
2: 네. 모순.
1: 모순은 또 모호화도 연결되는데 저희가 첫 연습을 하면 항상 그 모호와 애매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보통 이제 애매모호하다고 표현하는데 그건 사실 다른 개념이라고 하는데 작가님에 의하면 사실 애매하다는 것은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저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러나 모호는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호는 틀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맞을 수가 있는 것. 그것은 모순과도 연결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여기 있는 인물들은 다 모순으로 점철된 인물들이라는 거죠.
2: 그렇죠.
1: 데미트리는 누구보다 사랑을 간절히 원하지만 사실 사랑이 다가오면 도망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이반은 사실 신을 믿지 않는다고 하지만 누구보다 신을 보고 싶어. 알료샤는 신을 누구보다 믿지만 사실은 신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스메나자쿠프는 이 집안의 가장 하인이고 지하에 살고 가장 뭘 모른다고 생각하지만 가장 모든 사람들의 이 마음속에는 꿰뚫어 보고 있죠. 자, 이런 이 반대되는 것들이 한 몸에 있는 모순이 어떻게 점쳐야 되는가. 그 방향성으로 가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알료샤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저는 거짓말을 접하지 못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되게 일찍 어린 시절에 이제 수원에 갔고 수원은 선이 있는 곳이고 겉으로는 거짓말이 없는 곳이죠. 그럼 왜 조심하 장로님이 알료샤에게 수도원을 벗어나야 된다고 했느냐. 반대를 받는다고 해서 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 밖에 나와서 이제 까라모조프 가게 들어오면서 수많은 이 모순과 어떤 욕망, 거짓말을 보게 되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알료샤에게 저는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심한 장로님이 수동을 나가라고 한 것은 수동원 자체가 아니라 수동원으로 상징되는 그 시대의 세속이었던 이 종교관을 벗어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알료샤는 사실은 발작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거짓말이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알료샤는 발작을 인지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이 발작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드러나지 않은 어떤 마음속에 있는 거라고 했을 때 수도원에 있을 때는 이것이 드러나지 않지만 까라모조프의 집안에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2: 그렇죠.
1: 숨겨놨던 묻혀놨던 어떤 무의식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는 거죠. 네. 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3: 그러면은 그 조금 전에도 장롱 장면에 네. 대해서 장롱 예. 안에서의 네. 장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원작에서는 네. 알렉세이와 이반의 어릴 적 장롱에 대한 서사가 좀 짧게 네. 언급이 되는데 네. 뮤지컬에서는 하나의 넘버까지 있는 맞아. 좀 메인 장면으로 네. 연출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1: 이거는 이제 작가님이 이제 이 브라더스 카라마조프의 창작을 생각을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린 넘버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발 없는 새, 두 번째가 장롱 안에서라고 하더라고요. 아들들의 가장 극적인 순간, 갈리는 순간, 그리고 뭔가 진심이, 그러니까 진심이 쏟아져 나오는 순간이 뭘까라고 했을 때 이반과 알료샤는 그 장롱 안에서였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이것은 이 작가적인 상상력이 더 들어가는 네, 건데 네. 어린 시절 어떻게 보면 같이 살아왔으나 어떤 비밀을 목격하는 순간에서 누군가는 그것을 눈을 뜨고 바라보고 누군가는 눈을 감았을 때 눈을 감았던 알료샤 혹은 가림당했던 알료샤는 세상의 어떤 그 이면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수도원에 가서 사실은 가서 바라보지 않아도 되는 어떤 그 존재가 될 수 있었고 오히려 그 이면을 목격했던 이반은 오히려 반대되는 신의 허상을 좀 뭔가 파헤치고 싶고 뭔가 질문하고 싶고 그거에 어떤 대신문관을 쓰고 싶은 그 갈림길로 가지 않았느냐라는 어떤 이 작가적인 상상력이었습니다.
3: 그 이반의 시니컬함이 사실 말씀하셨던 네. 것처럼 이걸 내가 다 해봤는데 아니더라. 네. 거기에서 오는 시니컬함이었잖아요.
1: 네. 가장 온도가 뜨거웠던.
3: 네. 그렇죠.
1: 그리고 아까 수정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사이의 그것은 원래 초연 아마 같이 재연까지는 아마 없었는데 새롭게 추가를 좀 한 거예요. 제가 허락을 받아서.
2: 네.
1: 그 이유는 뭐냐면 원작에서 이제 알료샤가 어머니를 생각하는 여러 표현들이 나오는데 사실은 그걸 이제 받아들이는 게 서로 다르기 때문에 제가 느낀 것은 좀 햇빛 사이로 자기 얼굴을 싸듬어주는 어머니의 어떤 기억에 대한 게 나오는데 알료샤가 신을 보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어머니를 보지 못하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신이라는 존재, 수도원이라는 존재, 선이라는 존재가 너무 밝고 눈부셔서 너무 밝고 눈부시니까 오히려 보이지 않는 그러면 너무 밝고 눈부심이 과연 저는 좋은 것일까 세상 전체를 막 눈부시게 막 다 빛으로 쏴서 모든 것이 드러나게 했을 때 과연 그 빛 때문에 무언가 더 잘 보이는 건지 아니면 너무 깨끗하기 때문에 오히려 보이지가 않는 것인지 우리 또 제가 또 그 존경하는 한정석 작가님이 또 레드북에 티 없이 맑은 세상에 한정 얼룩을 남긴다.
2: 맞아요.
1: 저는 이런 어떤 맥락이라고 생각을 하죠.
4: 깨끗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다가 너무
2: 그러니까요.
4: 너무 확 와닿는다.
2: 눈을 가리는 거죠.
1: 네네 맞습니다.
2: 보이지 않게.
1: 네.
5: 저는 지금 이 오세혁 연출의 이 설명을 듣고 이 어딘가에 이제 또 우주에 계실 로스토 에프스키 우리 도 선생님께서 감탄을 하실 것 같아요.
2: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5: 원작보다 앞서 나간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0: 같다 라는 느낌이 좀 들었는데 어유 영광입니다. 뭔가 함께 할 수 있어서
1: 또 어머니 이미지를 이용하다가 그 무대 속 마리아의 이미지에 대한 의문도 또 많이 있는데요. 공연에서도 무대 위에 마리아 상이 있고 알류샤방의 마리아 그림이 있고 또 표도르가 그리는 소피아의 그림이 있고 이런 의미를 혹시 다르게 두신 점이 있으신지.
2: 무대 위에 이제 어쨌든 디자인을 무대 디자이너님이 이 대본을 읽고 상상하신 것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표도르가 그리는 그림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반과 알료샤가 장롱안에서를 부르면서 자신의 어머니를 떠올리기도 하고 신을 떠올릴 수도 있겠죠. 표도르도 그 순간 떠올릴 수 있겠죠. 자신의 아내가 떠올릴 수 있어서 잠시 뭐 그리울 수도 있고 기억할 수도 있고 하지만 중요한 건 이제 물로 그리는 거잖아요. 물은 곧 마르게 되고 이제 흔적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지난 시간을 다시 되새겨 그려봤자 이건 사라진다라는 생각으로 물로 한번 이제 그걸 그려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네, 그것은 이제 저의 연출로서의 의도이고 무대에 존재하는 여러 마리아상에 대한 것들은 이제 저희 김대환 무대 디자이너님께서 여기 나오는 마리아상들이 성모 마리아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누군가의 어머니처럼 보일 수도 있고 여러 의미로 좀 보였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셔서 그런 식으로 좀 배치를 하셨었죠.
1: 네. 그 물로 그린 소피아에 또 이반 도련님이 가셔서 장미꽃을 이렇게 바르시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장면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그런 행동을 하시는 걸까요?
3: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장롱 안에서를 부르고 나서 어머니에 대한 사무침 그 그리움들 그런데 그 찰나에 아버지에 대한 죽음도 스쳐 지나가요. 사실 나도 디미트리가 아버지를 죽인 장면을 본 적은 없거든. 증거들만 있어. 피 묻은 세공이, 피범벅이 된 옷, 그리고 그리고리의 어떤 증언들, 주변 인물들 증언들만 들었지. 우리가 부정한다고만 들었지. 나는 사실 직접 보지 않았지만 아버지에 대한 죽음을 무조건 내가 죽였다고 믿다가 알료샤의 그 꺾이는 마지막에 나는 진짜 사랑해 본 적 없으면 어떻게 사랑한다고 그 말에 아버지에 대한 죽음이 한번 꺾이고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어머니에 대한 사무침이 있어서 이제 나가서 어머니 무덤으로 갑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가서 이제 이런 동선을 쓰는 건데 그래서 어머니를 그리면서 어머니 옛날 기억들도 하고 이러다가 밑에 표도르가 앉아 있어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그에 대한 증오심이 뭉쳐져서 이게 장미가 터지면서 이제 양가 감정을 같이 표현하는 그래서 이제 어머니를 보고 싶어 갔다가 아버지에 대한 애증과 혹은 아빠를 죽이고 싶었던 그때의 마음 어머니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이 하면서 장미가 터지면서 이제 이렇게
4: 자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뮤지컬 브라더스 까라마조프의 문제적 인물 이 스메르에 대한 넘버 우리 수중기 안 들어볼 수 없죠. 이반과 스메르의 관계 뭐 유승현 배우께서 이 수중기를 직접 한번 소개해 주셨어요. 네 라디오 DJ로
3: 네 수중기 이제 누가 행동과 이제 의지에 대한 개념이 우리 뮤지컬에서 이제 발현되기 시작해요. 방관 내가 직접 죽이진 않았지만 너 다 알면서 모스크바로 가지 않았냐 스메르 조커퍼 이제 대화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거에 대한 넘버이고 스스로 이반 입장에서는 아버지에 대한 죽음에 대한 나도 죗값이 있다는 문제의식을 하기 시작하는 그런 넘버입니다.
5: 전 당신의 뜻이라면 뭐든지 다 할 겁니다. 역시 이반 도련님이 옳았어요. 표도르의 죽음을 누가 가장 원했을까요? 그게

0: 잘 어울립니다. 전 이반 도련님이 가장 좋아요. 도련님이 다 가르쳐 주셨으니까요.
1: 내가 뭘 가르쳤다는 거야.
0: 자신의 삶에 독수를 한 법을 알려주죠.
1: 녀석을 보는데 분노와 혐오감이 드는 이 마음은 뭐지? 이상한 말을 하는데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은 뭘까? 하고 싶은 말이 뭐야? 똑바로 말해!
0: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디미트리 도련님의 모든 걸 감당하실 겁니다. 모두가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요.
1: 디미트리가 범인이 아니라는 걸?
0: 모두가 범인이 아닐 수도, 모두가 범인일 수도 있죠. 이어져 있습니다. 까르마조프가의 형제들이죠.
1: 어디서 배변 따위를 발작이나 하는 하인새끼 주제.
0: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는 간질이 있어요. 사건이 있기 전날 밤처럼 발작을 했고 도련님은 모스크바로 떠났고 알류샤 도련님은 수도원에서 돌아오지 않았어요. 디미트리 도련님이 주인님을 찾아올 거라는 건 모두가 알고 있었죠. 모두가 알고 있었는데 왜 그 모두가 집을 비웠을까요? 디미트리 도련님이 집에 들어오는 비밀 신호를 알고 있었다는 거 도련님도 아셨잖아요. 주인님이 그루첸카한테 말해준 그 비밀 신호 말입니다.

0: 신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고 때문에 모든 것은 허용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1: 난 네가 멍청하다고 생각했는데 넌 멍청하지가 않네.
0: 제가 멍청하다고 생각한 건 당신이 오만했기 때문입니다.
1: 꺼져 당장 내 눈앞에서.

0: 지금 여러분께서는 더 넘버스와 함께하는 공연에 뜨겁게 미치다 브라더스 까라마조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스메르 넘버를 듣고 오자마자 스메르의 마지막 장면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마지막 장면이 이전 시즌과 좀 달라진 네. 연출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바꾸신 이유가 있으신지.
2: 스메르의 그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선택이 겉으로 보기에는 그것은 이제 자살의 형태이지만 사실은 스메르의 자기 사상의 완성인 거죠. 왜냐하면 의지만 있어 행동하지 못한 이반을 넘어서서 자기는 행동을 했고 그래서 아버지를 이렇게 살해를 했고 그걸 넘어서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모두가 이게 이반이 자기의 죽음을 원하는 것 같은 게 자기 스스로 이걸 함으로써 그 누구의 의지도 아닌 자기 의지로 생을 떠난다고 이제 유서를 남기고 갔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스메르의 자기 사상의 완성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스메르가 마지막으로 펼치는 자기만의 어떤 이 성스러운 의식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전에는 이 죽음에 대한 묘사가 조금 직접적으로 갔는데 사실 스메르에게 이것은 자기 자신을 재단에 올려서 그래서 어떤 제의처럼 좀 가고 싶었던 게 있습니다.
1: 관객분이 보내주신 해석이랑 정말 비슷한데요. 관객분께서 아버지의 관이 마치 재단처럼 보일 때가 있다. 저 연출님과 유승현 배우님이 하셨던 데미안을 관람한 적이 있는데 이 스메르 자코프의 이 하얀 천을 높게 들어올리는 이런 장면이 데미안의 카인 넘버에서 싱클레어가 재물을 바치는 모습과 오버랩이 되기도 한다. 그런 카인과 아벨 이야기도 생각나기도 했다.
2: 너무 정확하고 이 대본 까라마조프 대본 무대 설명에 이 가운데 있는 그곳은 아버지의 무덤이자 관이자 재단이며 뭐 여러 가지 공간이라는 게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완벽한.
3: 네. 짜릿한 순간.
2: 네, 짜릿하네요, 진짜. 네.
0: 스메르 자코프 역 배우에게 공통적으로 요청했던 디렉션이 있으신지, 그리고 스메르마다 피를 바르는 양이라든가, 꿈에서 들고 나오는 꽃의 개수라든가, 무덤에 오르는 꽃의 개수, 이런 게 다 다른데, 열어두신 거라면 그 이유는 뭐냐고 또 묻는 분들도 계세요?
2: 그 스메르 자코프라는 캐릭터를 얘기할 때, 이 캐릭터는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저 이렇게 상태를 항상 얘기합니다, 상황. 어떤 상황에 처한 것인가라고 했을 때 저의 상상으로는 스메르 자코프가 이 집의 지하에 살잖아요. 네. 지하라는 곳은 아무도 바라보지 않는 공간이고 밝은 공간이 아니죠. 그렇다면 약간 저는 쓰레기통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각 형제들의 마음속에 있는 숨겨놓고 싶은 것들을 다 그냥 이렇게 쌓아놓는 어떤 그런 쓰레기통 같은 공간. 그 버리는 걸 다 스메르 자코프한테 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스메르 자코프는 이 첫째, 둘째, 셋째가 이 꺼내지 못하는 어떤 이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다 채워하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스메르 자코프가 누군가를 바라봤을 때 다 불편하고 기분이 안 좋은 이유는 자신의 마음속에 이걸 숨겨둔 것들이 다 보이기 때문에 거울 같은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확하게 그 기억은 안 나는데 실제로 스메르 자코프를 모티브로 한 그림이 있어요. 그 그림의 제목이 관찰하는 인간이에요. 그 스메르 자코프는 항상 자기를 보여주고 싶은 인간이 아니라 계속 누군가를 이렇게 꿰뚫게 바라보는 그런 인간인 건데 주변에 그런 분들 많잖아요. 이렇게 이상하게 별 행동 안 하는데 그냥 뭔가 이렇게 보고 싶으면 좀 불편한 분들 있잖아요. 꿰뚫어 보이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인 거죠.
0: 그래서 내가 드러날까 봐.
2: 그래서 스메르 자코프들에게 공통적인 것은 형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것과 이것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들이 무언가를 숨기려고 하거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발작을 하거나 할 때 그런 것들이 다 몸에 들어와. 그러니까 대속을 하는 개념처럼 거의 만신처럼 이 신내림 받는 사람처럼 다 이것이 들어오는 생각을 해야 된다와 두 번째는 계속해서 봐야 된다. 관찰해야 된다. 절대 무대에 있는 모든 걸 놓치면 안 되고 다 바라보고 관찰해야 되고 자기가 바라봤을 때 드는 생각이 뭐가 있다면 그걸 그냥 자유롭게 표현을 해라. 네, 그것은 내가 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3: 와.
2: 그래서 그걸 받아 적고

0: 건 따라하군 아니면 그걸 보고 있고 뭔가에 그거는 본인의 진실이 있을 것이다.
1: 공연의 배우가 그러니까 캐릭터가 전 스며들어 있다고 생각해요. 스며들어 있고 흔드는 존재. 그게 이제 아마 이런 디렉션 해석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0: 스며들어 커플 포함해서 뭐 여기 나오는 인물들도 마찬가지고 제가 연출할 때 마찬가지인데 이 인물이 어떤 인물이라고 해서 사실은 그것이 단정지수가 힘들어요. 저는.
1: 맞아요.
2: 그렇죠.
0: 뭐, 근데 말하면 말할 수 있죠. 뭐 이 사람은 뭐 밝은 성격이고 뭐 하고 뭐 근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상태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그래서 항상 다른 배우들한테도 저의 즐거움이 키카나마조프는 그 모든 배우들이 다 본인의 캐릭터가 좀 달라요. 네. 근데 그 다름이 다르고 싶어서의 다름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상태들을 서로 공유를 하고
1: 그렇죠.
0: 거기서 뭐가 느껴지는지를 얘기를 나누고 그 이후에 큰 줄기 말고 나머지 것들은 사실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표현이 순간의 진실이라고 하는데 네, 네. 그 무대에서 순간순간 느껴지는 것들을 좀 해냈을 때 그것이 아마 관객한테 오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네,
3: 네. 생경하게.
0: 네.
2: 순간의 진실을 그 추구하시는 연출님의 그 이야기를 듣고 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 관객이 마음껏 상상할 수 있도록 무대 위에 세상을 만들어주는 연출이라는 또 평가를 하신 분이 계셔서 더불어 또 소개를 해드릴게요.
0: 감사하고. 네. 그러나 물론 이제 오해가 있으면 안 되는 건 하지만 어떤 큐는 잘 지켜야겠죠.
2: 아, 그렇죠.
0: 큐 약속 이거 잘 지켜야 되겠습니다. 은퇴자가 또 잘 지켜야 되는 거고 그 약속 우리 헌법이 있듯이 약속 속에서 예, 자유로워지라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1: 지금 우리 유승현 배우님 아까 뭐 100회 그렇게 넘게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2: 네.
1: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배우로서는 어떤 순간에 약간 이제 알게 되니까 이 작품이 어떤 건지 뭐 매너리즘이란 표현을 쓰기는 좀 그렇다 하더라도 익숙해지잖아요. 어떤 순간에 공연을 굉장히 근데 이런 식의 어떤 공연이 되면 나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깨어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오늘 순간의 진실로 느끼는 게 있고 저 배우도 느끼는 게 있고 그게 딱 만났을 때 오늘만 줄 수 있는 뭔가가 있고 그런 게 자꾸 생긴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3: 그게 공연의 묘미죠. 라이브는
1: 그렇죠. 근데 특히 이런 작품은 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0: 신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되게 저한테 중요한데 사실 제가 좀 특이할 수 있지만 저는 되게 많은 공연들을 3연 이후에 다 떠났어요. 아까 말씀하신 나와 나타샤 흑인 당나귀도 그렇고 뭐 라흐마니노프 그리고 다승현 배우랑 많이 뭐 전설 리틀 롱 부단이 여러 가지 것들이 사실 까마조프도 지난 시즌에 한번 떠났었습니다.
3: 나도
0: 그 이유는 왜냐면 역시나 사람인 이상 3연 정도 이상을 하게 되면 그렇지 않으려고 해도 또 익숙해지는 느낌들이
1: 그쵸.
0: 있어요. 그
2: 흔히 말하는 매너리즘.
0: 예,
1: 그렇죠.
0: 그러니까 이 작품 자체도 익숙하고 또 만나는 사람들도 익숙해지면 어느 날 스스로 되게 편하게 생각되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 정신을 차리고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되게 사랑하는 공연들이니까 이걸 쭉 계속해서 가져가고 하면은 되게 행복하겠지만 서로 좋지 않겠다는 생각에 한 3년 정도가 지나가면 항상 이렇게 잘 하는 편인데
2: 그런 이유가 있으셨구나.
0: 근데 지난 시즌에 한번 떠났더니 그리움이 막 밀려오고 막 하면서 그 몇 년의 시간이 지나니까 저는 다시 한번 저도 이거를 다시 한번 갈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는 거죠. 얼마나 본인이 익숙함과 익숙하지 않음의 어떤 이 충돌하느냐 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2: 승현 배우님은 이 지점에 대해서 어떻게 공감하시는 편이세요?
3: 네, 그럼요. 저는 사실은 얼마 전에 같이 공연했던 그 케빈 공연에 또 호산 형이랑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는데
2: 박호산 배우님,
3: 생경하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만져서 이게 터치감이 있는 거를 사실 매번 우리 입장에서는 마치 처음 만지는 듯이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관객분들도 그걸 보면서 어떤 감동을 받으시는데 사실 말처럼 100번이 지나가면 어느 순간 익숙함이 몸을 지배할 수도 있죠.
2: 그렇죠.
3: 근데 되게 신기한 건 브라더스 까라마조프 같은 이런 고전 명작 소설들은 이야기들은 이게 시점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야기가 되게 감도가 달라요.
2: 네.
3: 그러니까 아까 방금 1부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삶, 고통, 선과 악, 사랑, 아이 이런 것들을 내가 뭐를 내 머릿속에 집어넣고 이 무대를 마주하느냐에 따라 느낌이 다르고 또 드미트릭의 인간 군상이 또 다르고 스메르자코프의 인간 군상이 다르고 알료샤의 인간 군상이 다르니까 이게 폭풍이 어떻게 몰아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까라마조프는 뭐 100회를 다 생경을 했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한 90% 이상은 정말 생경하게 하는 것 같아요.
0: 방금 선생님이 얘기한 폭풍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2: 폭풍.
3: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
2: 맞아.
0: 저희들이 이걸 만들면서 가장 큰 관심사는 이 100분의 시간이 지나갔을 때 마지막에 이 여기 있는 다섯 명이 다 서로에게 감겨서 어떻게 폭풍을 불어일으킬까가 관심사인데 근데 이것들이 정해진 큐 이후에 다른 것들이 너무 이것이 안정되게 약속이 되게 되면 사실 그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2: 맞아요.
0: 그래서 뭔가 서로가 서로 어떻게 감겨가지고 어떻게 이것이 폭발하느냐에 대한 것이 가장 관심사죠.
2: 근데 저는 지금 폭풍 얘기하시니까 갑자기 떠오르는 장면이 있는데 암전으로
1: 그쵸.
2: 그러니까 조명조차도 이렇게 갈아 넣으셔서 이렇게 네. 말려버리시는 순간이 있었잖아요. 사랑을 하고 싶지만 네네. 그 특별히 암전으로 이렇게 확 만들어버리시고 노래하게 하는 이유가 있나요?
0: 당연히 이제 그 배우를 위해서 혹은 이제 피아니스트를 위해서라면 뭔가 그래도 조명이 있고 이런 것이 도움이 되실 것인데 처음에 그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연습을 하고 있는데 알료샤라는 존재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죠. 알료샤는 그토록 신을 보고 싶어 하지만 보지 못하잖아요. 보지 못하는데 사랑을 하죠. 그러나 결국 볼 수 없고 그러나 자기 눈앞에 있는 그 리자라는 인물 자신에게 부끄러움도 주었지만 어떤 깨달음도 주었던 리자라는 인물을 생각을 했을 때 사실은 눈앞에 있음에도 다시 못 본 거잖아요. 그러나 자신 마음에 어떤 고해성사 고백을 하고 나서 어떤 꿈을 꿨는데 이제 이 자기가 생을 떠나기 마지막 순간에 누가 떠올랐을까. 이 꿈 얘기는 실제로 도 선생님의 실제 일화입니다.
2: 네네네.
0: 젊은 시절 약간 어떤 변혁에 몸담았을 때 실제로 그것이 걸려서 이제 총살 직전까지 갔는데 그 직전에 이제 풀려났는데 마지막으로 생각한 게 내가 만약에 살아나면 1분 1초도 낭비하지 않고 사랑을 위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캄캄한 절망의 순간 죽기 직전 어떤 깜깜한 순간에 당신을 떠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빛이 필요하지 않죠. 그래서 오히려 그 사람의 사랑의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빛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저만의 어떤 생각인데 자 지금까지는 조명기가 움직여서 빛을 줘서 했다면 이 알루시의 노래는 사랑하는 사람을 노래를 부르니까 그걸 통해서 조명기가 이렇게 하는 저만 알고 있는 어떠 저만의 어떤 그런 직업입니다.
2: 저 그 지점이 진짜 짜릿했었거든요.
1: 저도요.
2: 보면서. 네. 아, 그런 제보도 있었습니다.
3: 뭐요?
2: 어려진 이반 같다.
3: 제가 이번에 저의 키포인트는 처음에서 들어갈 때 키포인트는 어린 아이였어요. 아까 말했던 선악과를 먹기 전에 어린 아이에 대한 이해가 되지 않는 이반. 그래서 이제 이 아들들이 아버지 없이 키워지고 아직 내가 의지를 갖기 전에 이 아이들이 왜 이렇게 신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거에 대한 분노가 가장 컸던 것 같아요.
1: 그 우리나라 뮤지컬 팬들의 수준은 이런 작품들로 인하여 계속 트레이닝 되고 있는 것 같아요.
2: 맞아요.
1: 계속 질문하고
3: 진짜로
1: 답하고.
3: 공부 진짜 많이 하세요.
1: 진짜 맞아요. 많이 합니다. 맞아요. 정말. 물론 모든 팬들이 그렇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런 팬들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0: 저는 예전부터 그 탐구심과 열정이 너무 대단했고 이제 그럼 이제 네버엔딩 플레이로 문의가 오거든요. 네네. 이 대본을 혹시 본인들께 낭독회를 해도 되고 뭐 하고 하는데 정원수는 어떤 생각이냐면 아니 그럴 거면 그냥 우리가 아예 하면 되겠다고 해서 그 리딩 클럽을 만들어서 네네. 그 작품들을 그 연출들이 실제로 4주 코스로 같이 이렇게 디렉션을 해가면서 리딩을 해왔는데 그 연습 시간 말고도 막 자발적으로 연습실 빌려서 막 밤새서 연습을 하시고 뭐 하고 그리고 중요한 건 저희는 놓치고 있던 게 있던 거예요. 뭐냐면 저희는 팬이라고 했을 때 관객이라고 했을 때 관객은 이렇지 않을까? 근데 관객이라는 말은 그건 익명이잖아요.
2: 그렇죠.
0: 근데 이 관객은 이 중에 다 다양한 삶의 맞아요. 직업도 있어요.
1: 맞습니다. 맞습니다.
0: 학생도 있지만 뭐 변호사도 있고 의사도 맞아요. 있고 무슨 IT 회사, 출판사 뭐 그러니까 이 다양한 삶의 경험을 가진 분들이 관객이 됐기 때문에 깊이 파들어가는 거지.
2: 맞아요.
0: 항상 저는 사실 그 네버엔딩 플레이를 만든 이유와도 좀 연관되는 게 항상 제가 어떤 작업을 할 때 이 관객이 과연 뭐
1: 어떻게 받아들일까?
0: 알까? 뭐 너무 어렵지 않을까?
1: 네.
0: 근데 물론 저는 당연히 관객이 잘 받아들여야 되죠. 근데 저희가 그런 거 저희가 영화를 좋아하시면 영화를 볼 때 뭐 예를 들어서 누구는 봉준호 감독 영화를 좋아할 수 있고 누구는 박찬욱 감독 영화를 좋아할 수 있고 누구는 뭐 A24의 영화를 좋아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결이 있잖아요. 스티븐 스필버그를 좋아할 수 있고 그렇다면 사실 이 뮤지컬에서도 정말 다양한 결의 작품들이 나와서 어떤 것들은 정말 감동을 주고 온 가족과 우리 어머니가 볼 수 있는 좋은 거 어떤 것들은 보면서 뭔가 이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거
2: 질문을 막 던질 수 있는
0: 어떤 것들은 정말 파멸의 끝으로 가서 정말 이 존재가 이런 거구나 할 수 있는 이 다양한 결로 가는 것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지금까지는 저도 예상만 있었고 그 확신이 들지 않았는데 이 까라모족불 하게 되면서 아까 봤던 그 리딩클럽을 하게 되면서 점점 더 이런 거에 대한 것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1: 일단 시장의 성숙도에 따라 저는 관객이 같이 간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많이 성숙이 돼가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정말 좋은 관객들이 이 시장을 따라서 자기를 발전시키고 작품을 보는 눈도 더 깊어지고 이런 분들이 정말 많이 생기고 있어요.
3: 맞아요.
1: 그래서 오늘 이 질문들은 정말 저도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그런 질문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네. 뮤지컬이 이제 고전을 원작으로 하고 있는 작품이 네네. 되게 많거든요. 네. 이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작품도 그렇고, 그리고 예를 들면 뭐 셰익스피어 작품도 뮤지컬로 네. 많이 다뤄졌죠. 예를 들면 뭐 키스 미 케이트 옛날에 콜포터라는 네. 분이 1948년에 쓴 작품인데 이런 작품도 있었고 네. 물론 여기에서 뭐 그 말괄량의 길들이가 원작이라서 좀 이게 좀 너무 젠더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뭐 이런 질문도 있지만 네. 네. 음악 진짜 훌륭하고요. 네. 그리고 예를 들면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네. 그렇죠. 네. 로미오와 줄리엣 가지고 네. 1957년에 나왔던 네. 거고 당시에 뮤지컬의 어벤져스들이 했던 작품이죠. 이게 이런 작품도 있고 톨스토이 네. 그레이 코멧이 있죠 우리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안나 까레리나 네. 이것도 톨스토이 작품이고 그 다음에 이제 뚜루기네프 네. 그렇죠. 붉은 정오 첫사랑이 네. 원작인 거고 그리고
2: 뭐 닥터지바고
1: 네. 닥터지바고도 있고요. 그리고 유럽으로 가면 영국의 네. 찰스 디킨스의 두도시 네. 이야기 올해 하죠.
2: 크리스마스 캐럴 네.
1: 크리스마스 캐럴이 있고 네. 위대한 유산 네. 예. 피에비 이것도 나오고 그리고 빅토르 위고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뭐 레미제라블 노트르담 드 파리
2: 네. 웃는 남자 네.
1: 올해 또 웃는 남자의 프리퀄 같은 조커란 작품도 있었고요. 네. 이런 정말 많은 작품들이 네. 고전을 차용한 뮤지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작품을 포함해서 우리 작품이라고 적어요.
2: 우리 더 넘볼 수요 저희도
1: 까라마주코 우리 도 선생님 네. 작품을 포함해서 이런 작품들이 정말 많이 나오게 되니까 이제 반대로 공연을 보고 원작을 궁금해서 네. 원작을 또 다시 보게 되고 이런 왔다 갔다 굉장히 이런 예, 순기능들이 생기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띠지가 생겼죠.
0: 진짜 네. 제일 최고의 연구원이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는
3: 문학 동네?
0: 네. 네. 저도 사실 문학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래도 좀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 제가 애정하는 출판사들 있잖아요.
1: 네. 그렇죠.
0: 특히 문학 동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거의 누구나 그렇죠. 되게 사랑하는 그 까라마주프의 형제를 소설을 해? 뮤지컬 브라더스 까라마주프 원작 소설이라고 띠지가 생기니까
1: 맞아요. 얼마나 좋습니다.
0: 이것은 뭐랄까 이게 좀 저는 수많은 영광이 있지만 저는 이게 저한테는 그 어떤 상보다 더 큰
2: 관련해서 우리 이진아 교수님께도 이렇게 고전을 원작으로 든 뮤지컬 작품이 어떤 기능을 할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들어봤는데 그 얘기도 함께 들어보시죠. 네.
4: 예, 도스텝스키나 톨스토이나 이런 작가들의 작품은 아마 이름을 못 들어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지만 직접 소설을 읽어본 사람도 아무도 없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까라마주프가의 형제들과 같이 굉장히 길고 꽤만으로도 독자들이 읽기에 너무 큰 장벽이 되는 특히 오늘 같은 시대에 그런 작품들을 뮤지컬로 먼저 만나볼 수 있고 그리고 또 그 뮤지컬 자체가 도스텝스키가 이 소설에서 담고자 했던 중요한 테마들을 전혀 거스르지 않고 다 담아내고자 노력했고 그래서 그런 무거운 주제들을 충분히 대중들에게도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방식으로 이제 작품이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관객들 입장에서는 이 소설이 도대체 원작이 어떤 작품이길래 이런 흡입력 있고 아주 강렬한 이런 작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 그리고 이 다섯 명의 캐릭터가 실제로 장편 소설 안에서는 어떤 삶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아가고 있을까를 궁금해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고전 작품들을 다시 다양한 방식으로 대중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작업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2: 브라더스 까라마주프의 매력을 느끼시는 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더 많아지실 것 같은데 네. 두 분께는 이 작품이 또 어떤 작품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될까?
0: 이 한 편이 저에게 평생 좀 질문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질문에 목이 마른 분들하고 계속 연결되는 그런 어떤 연결 소통의 장으로서의 작품이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기분이 행복한 것은 이 브라더스 까라마주프가 지금 계속 이제 중국에서도 계속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2: 네.
0: 거의 매년 하고 있고 지금 아마 순회 공연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 네.
0: 지금 왔다 갔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관객분들이 까라마주프를 중국에서 안 할 때 한국에 와서 보시고
2: 그 정도
0: 한국에 있는 관객분도 중국에서 보십니다. 심지어 아까 문학동네에서 띠지가 나왔지만
2: 네, 네.
0: 되게 많은 중국 관객분들이 저에게 DM을 보내셔서
2: 네.
0: 저 띠지를 어떻게 구해줄 수 없냐.
2: 어머.
0: 띠지를 어떻게 구해줄지 모르겠다.
1: 어머머머.
0: 그래서 저도 그래서 MD 부스에 한번 가보시면 된다고 얘기는 했으나
2: 네. 네.
0: 아무튼 그런 어떤 연결. 그 저의 어떤 작은 꿈 중에 하나는 언젠가 이렇게 까라마주프를 좋아하는 어떤 이 관객분들끼리 만나서
2: uh-huh.
0: 얘기도 나누고
2: 네.
0: 또 이분도 2차 창작을 잘하세요.
2: 그렇죠.
0: 2차 MD, 뭐 에이, 2차 소설 그래서 이런 것도 막 교류하면서 어쨌든 까라마주프 이 형제들을 를 원작으로 한 이 뮤지컬을 가지고 계속 서로가 서로의 어떤 세계관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되면 좋겠어요.
2: 와, 네, 저는 지금 순간적으로 그 생각이 드는데 더 넘버스의 구독자 가운데 이제 중국 분들이 많이 유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이번 아오.
1: 네. 아니 극장에 가면은 실제로 중국 분들이 많으세요.
2: 네. 네. 맞아요. 맞아요. 배우님도 절감을 하시나요?
3: 네. 아 왜냐하면 제가 저번에 이 작품이 아닌 베니싱으로 홍콩을 간 적이 있는데 네, 네. 제가 깜짝 놀란 게 끝나고 나왔는데. 근데 한국분 팬분들도 많이 오셨는 것도 놀랐는데 중국에서 베니싱을 보시고 오신 거예요.
2: 근데 태극기를 오래 걸리셨군요.
3: 근데 또. 반대로 까라마조프도 마찬가지인 게 편지가 막 네.

0: 포인트였어요. 아. 그래서 고전을 하면서 제 인생에 대해서도 작품도 깁생을 하게 되니까 나는 뭐지? 나는 누구지? 부터 되면서 내 삶이라는 게 뭐지? 내가 배우로서 뭘 해야 되는 건지를 생각을 되게 딥하게 해준 작품 중에 하나라서 너무 재밌었고 솔직히 처음 할 땐 너무 어려웠고 지금도 솔직히 어렵고 그래서 한없이 작아지기도 하고 겸손해지기도 하고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좀 그렇게 인생으로서 좀 터닝포인트를 준 그런 작품이었어요.
1: 아, 관객들도 그 점을 느끼셔서 언제나 상상 이상의 것을 보여주는 그리고 생각이 깊고 관객이 더 몰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배우이다. 그리고 고전과 제일 잘 어울리는 믿고 보는 배우라고.
0: 이때 처음 연습할 때 낙성공원에 되게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왜냐면 그래서 이 불빛들 불을 보면서 저기선 누군가 탄생하고 있고 저기선 누군가 죽어가고 있겠지. 와. 근데 멀리서 보니까 점으로 보이네. 이게 과연 삶이라는 게 뭘까라는 때문에 고민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저녁이 되면 수많은 건물들이 불이 켜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보지 못하고 빛으로만 보이는데 여기서는 되게 기쁜 일이 있을 거고 여기서는 우리가 보지 말아야 될 어떤 무시무시한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여기서 누군가 탄생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사랑할 수도 있고. 근데 이렇게 보니까 그냥 하나에 다 그냥 빛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뭐 과연 뭘까라는 작품을 이때부터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2: 네. 시를 쓰셔야 될 것 같아요.
3: 거의 생태집에
1: 멋있다. 입안의 실사화라고 평가해 주신 분이긴
0: 한데. 근데 진짜 그때는 이렇게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과연 삶이라는 게 뭘까라는 생각을 이 작품 때문에 했던 것 같아요. 네.
1: 대단한 일 하신 거예요. 작품을 이렇게 통해서 성장하는 배우를 만들어내셨잖아요.
3: 근데 이건 진짜로 사실 승현 배우가 저랑 거의 모든 걸 다 해왔고 이런 것을 이제 하려고 마음먹었던 그런 용기 중에 하나도 사실은 이제 이런 승현 배우 같은 배우가 있었기 때문인 거죠.
1: 그렇죠.
3: 왜냐하면 저도 같이 믿고 갈 배우가 있어야 설득력이 생기는데 승현 배우 하는 말 중에 가장 기분 좋은 말을 할 때마다 맨날 책을 다시 읽으니까 다시 보인다라는 얘기를 계속 많이 하거든요. 그 말이 저한테 되게 큰 좀 힘을 주는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이렇게 성장과 성장을 거듭하는 작품을 만나기가 또 쉽지 않은데 너무 좋은 작품을 탄생시켜 주셔서 또 열심히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크루들도 이 작품에 대한 애정이 어마어마하세요. 우리 최승현 선생님부터 응원의 말씀을 좀 부탁드려봅니다.
2: 제가 자꾸 우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서 저 자신도 약간 무의식적으로 좀 놀라고 있어요.
1: 깜짝이야.
2: 왜 이럴까 내가. 근데 사실 저 이번에 진짜 우리 도 선생님 공부를 좀 깊게 했어요. 방송 준비를 하면서 너무너무 끝이 없습니다. 정말 그냥 자면서 생각한 것 같아요. 근데 그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 하나는 이 바흐진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20세기를 대표하는 이제 비평가 러시아의 비평가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이 바로 도 선생님을 연구한 거의 전문가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분의 이제 다양한 그 화두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다성성이라는 개념이에요. 다성성. 근데 이 다성성을 어떻게 우리 도 선생님의 이 작품에 적용을 시켰냐면 목소리가 여러 가지다라는 거예요. 근데 소설적 형식 안에 목소리가 여러 가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편적으로도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얘기가 오로지 나만의 것인가를 질문해 보면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누구한테 들은 이야기.
3: 그렇죠.
2: 남의 이야기가 내면화되거나 스며들어 있거나 다양한 것들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데 보편적인 차원에서 어떤 담론의 다성적인 것이라는 것도 있겠지만 이 바흐진이 얘기하는 소설적 다성성이라는 건 뭐냐면 이 문체 안에 타자를 품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타자를 품고 있다. 그래서 읽어보면 이게 누구의 말인지 사실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가장 잘 드러난 작품이 바로 까라마조프가 카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1: 그렇죠.
0: 왜냐하면 각자 인물이 이야기가 할 때마다 되게 길게 말을 하잖아요. 길게 말을 하는데 때로는 예를 들어 그루첸카가 얘기를 하다가 엄청 화를 냈다가 엄청 차분해졌다가 갑자기 알리오를 막 사랑하기 시작해.
2: 그러니까요.
0: 그래서 이게 누구의 말이었더라가 다시 돌아가면서 보니까 이게 그루첸카 말이라고? 이럴 때가 되게 많았었어.
2: 바로 이것이.
3: 제가 되게 반가워서 말씀드리면 작업을 시작할 때 연출 대본의 가장 맨 위에 배우단 얘기하는 게 무대 위의 모든 말은 서로에게 전염된다고 됐거든요. 이 말은 입안이 하더라도 입안만의 말이 아니고 결국 돌아서 결국 서로에 간다라고 이제 다시 한번 또 이 바흐진 선생님 때문에 또 이렇게
2: 맞아요.
3: 조그만 어떤 라이선스가 늘어나는
2: 그래서 이런 다성적인 다성성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또 하나를 우리가 얘기해보면 두 번째 저는 이제 이 두 번째도 되게 주목을 하고 싶은데 작품 안에 인물이 각각의 주체로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우리 도선생님이 갖고 있는 주제가 명확하게 있어서 그 주제의식 아래

0: 모든 이야기가 하나의 흐름으로 딱 정리되는 그런 방식이
1: 네.
0: 아니라 모든 인물이
1: 아,
0: 각자의 세계관 안에서 자기 이야기를 하고 그게 공존하는 차원에서 다성적인 목소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화가 공존하는 긴장 상태. 이것이 바로 다성적인 거다라고 바지 선생님이 얘기하기도 했어요. 이 두 가지 층인 거죠. 저는 뮤지컬에서 이 후반부가 너무 잘 보인다. 이 후반부적인, 그러니까 이 후반부적인 다성적인 개념.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저는 뮤지컬을 보고 있으면 계속 어떤 생각이 되냐면, 야, 이 작품은 충돌과 갈등을 보여주고 있다.
2: 네.
0: 그러니까 이 작품은 그냥 충돌 그 자체인 거예요. 약간 폭풍.
3: 폭발.
0: 그냥 폭발, 충동. 그거 외에 뭐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뭐냐면 각자 인물이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다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세계관으로 그 누구도 내 것이 아닌 것이 없고 자기의 하나의 독자적인 세계관으로 존재하는 인물이 각각각각 있고 그들을 충돌하고 폭풍으로 감싸는 작품이다.
2: 왜냐면 인간이 결국에는 나를 발견하는 게 분리잖아요, 사실.
0: 네, 그렇죠.
2: 그러니까 너와 나, 내가 다르고, 이 보통 분리로 나를 보통 찾으려고 하는데,
0: 그렇죠.
2: 그게 나중에 폭풍이 돼버리는 거지.
3: 네, 뒤섞여 있고.
2: 그게 결국 인간이라는 거지.
3: 맞습니다. 유대와 연대로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0: 네. 그래서 공연을 보고 있으면 이 바흐진의 다성성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많이 떠올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을 가지고도 볼 수 있는 아주 독특한 작품입니다. 대학로에서 이런 작품 만날 볼 수 있을까라는 질문 해봤을 때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차원의 어떤 새로운 스타일의 작품을 꼭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3: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조주연 기자도 지금 근질근질하죠?
4: 또 우리 이 훌륭한 작품을. 저는 이게 마침표가 없는 작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원작도 물론 당초에 2부작으로 기획이 됐지만 사실 1부만 발간이 된 거고 이것과 별개로 이 작품은 보는 내내 원작을 이렇게 무대 위로 이런 연출로 이런 연기로 하면서 느낌표가 계속 빵빵빵 뜨는 극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느낌표 가득 안고 이렇게 공연을 보고 나오면 이제는 물음표가 떠요.
3: 맞아요.
4: 계속 맞아요. 이때 이 장면은 어떤 맞아요. 의미였을까 이렇게 계속 물음표가 뜨고 저도 초연부터 열심히 봤다 생각했는데 또 여러 질문을 받아보면서 저도 이제 다시 물음표 상태가 됐어요. 그럼 이 물음표 상태를 다시 느낌표로 만들기 위해서는 또 보러 가야 돼요.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데
0: 무한 반복이
4: 네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고 그리고
2: 홍보 전공하셨어요.
4: 언론 홍보 영상 합니다.
2: 굉장히 홍보가 굉장히 스마트하다.
4: 네. 계속 반복이 되고 그리고 마침표를 지금 더 넘버스 이 우리 촬영만 지금 시간이 없어서 가까스로 마침표를 찍는 거지 이 작품은 마침표를 안 찍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에서 평생 보고 싶습니다.
3: 지금 네버 엔딩 플레이시잖아요.
4: 맞아요.
3: 알겠습니다. 저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 대신 저희 이진아 교수님께 우리 우세혁 연출님을 위한 영상 편지를 좀 담아봅니다. 네, 저의 이야기를 대신하여 우리 이진아 교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남겨주셨는지 같이 보시죠.
5: 네. 안녕하세요. 우세혁 연출님. 공연 너무 잘 봤고요. 그리고 굉장히 인상 깊게 봤습니다. 만약에 작가님께서 이 방대한 까라보스프가 형제들이라고 하는 작품에서 또 그 이후의 테마들을 또 생각하고 계신다면 몇 가지 제안을 해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 리자와 알료샤를 중심으로 한 이야기를 또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야기 자체가 도스텝스키의 굉장히 중요한 테마를 또 던지고 있는 작품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도대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범인류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 안에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다면서 그것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굉장히 도발적인 질문들을 던지고 있고 실제로 이제 알료샤가 거기에 굉장히 흔들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테마를 또 한번 다뤄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까차와 그루셴코와 드미트리의 이 삼각관계가 또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테마들을 담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테마가 바로 이 세 명의 관계 안에서 또 등장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물론 이번 작품에서도 아름다움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 작품 안에 들어가 있고 드미트리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 되면서 그 테마와 함께 구루셴카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아마 대부분의 관객들은 그 테마에 대해서 별로 진지하게 고민할 수 없었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그 테마를 좀 진지하게 밀고 나가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관련하여 그 주제를 가장 잘 다루고 있는 도스토옙스키의 또 다른 장편 소설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백치라고 하는 소설이기도 합니다. 거기에는 이제 미시킨이라고 하는 이제 알료샤와 굉장히 유사하게 그 순수한 어떤 영혼 같은 그것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백치라고 불리우는 미시킨 공작이 등장하고 그리고 이제 미시킨 공작을 몹시 사랑하면서도 그와 함께 있을 때는 그의 아름다움에 감화돼서 나의 영혼이 정화되는 느낌을 받지만 그와 헤어지는 바로 그 순간부터 그에 대한 분노 때문에 결국에는 그 미시킨의 아름다움이 이 인물을 더 파멸적으로 몰고 가는 그런 이제 로고진이라고 하는 굉장히 매력적인 인물이 또 등장을 하거든요. 이것도 역시 이제 나스타샤 필리포브나라고 하는 인물을 둘러싼 삼각관계이기도 한데요. 특히 이 여성 인물인 나스타샤 필리포브나가 굉장히 흥미로운 인물입니다. 사람들이 아, 저 사람에게는 이러저러한 운명과 조건이 정해져 있으니 이런 행보를 갈 수밖에 없을 거야. 이런 선택을 하는 것이 최선일 거야 라고 생각할 때마다 그 모든 사람들의 판단을 거스르기 위해서 자신을 파멸로 몰고 가는 인물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누구도 나를 이해할 수 없어. 누구도 나를 이해한다고 말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것에 자신의 전 존재를 거는 그러한 매력적인 파괴적인 어떤 그 인물이어서 이것을 한번 또 살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너무 신기한 게 이 자리에 말씀드리면 아까 이제 알료샤와 이자의 관계에 대한 그것은 어느 정도 놀라서 되게 욕심이 나고 신기한 게 그 드미트리와 까츠리나 그루첸카에 관련된 그것은 저희가 이제 준비하고 그 연극 까라마조프의 자매들이나 아까 웹툰 원작 연극이 있는데 그 이야기의 중심이 드미트리를 중심으로 펼쳐집니다. 까츠리나 그루첸카. 그리고 왜냐면 그리고 웹툰 작가님께서 이 웹툰을 그리게 된 계기가 드미트리의 매력에 빠져드신 거예요. 드미트리라는 인간에 대해서. 원작 소설 제일 좋아하는 장면이 이제 아버지한테 갔는데 쓰러져 있으니까 뭐 도망치잖아요. 그 그레고리 때려 도망치는데 공항을 가다가 무슨 뭐 전철인가 어디 무슨 마부인가 어떤 분한테 와서 그레고리한테 가서 미안하다고 전해달라고 해서 그레고리가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아무튼 전해달라고 받았다. 도망가는 와중에도 그 어떤 그
3: 미안하다는
1: 장면을 정말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운 건 사실 백치는 사실 저희가 조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3: 오, 멋있네요.
1: 저희가 이게 세계관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 선생님의 악령 그리고 이제 죄아벌 이런 것들을 이제 작게 이제 뭐 연극이나 뮤지컬을 준비해서 이렇게 선을 보였는데 그 다음에 이제 백치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 게 있어가지고 차근차근 좀 준비를 하고 있던 거였는데 왜 얘기를 하느냐 이 방송에 나가면 이제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려야 저희가 그래도 뭔가 이제 자신있게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이자 선생님이 얘기하신 그 이 세 가지를 한번 정말 잘할 수 있게 한번 노력을 해보도록
3: 하겠습니다. 오늘 진짜 이, 아까 우리 조지원 기자도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마침표를 여기서 찍기는 찍습니다만, 계속해서 느낌표와 물음표를 달고서 앞으로 우리 오세혁 연출님과 또 윤승현 배우님의 앞날을 지켜보게 될 것만 같아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6: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1: 저는 이제 공연을 만드는 사람이기도 하고, 공연을 보는 사람이기도 한데 만들거나 보거나 항상 저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저에게도 어떤 막 갈증이 있어요. 막 얘기를 많이 하고 싶죠. 그 같은 결을 가진 사람하고 만나가지고 근데 오늘 진짜 원 없이 한 것 같아가지고 너무 오늘 되게 저는 숙면을 할 것 같다. 불면이 없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와. 숙면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3: 아, 감사합니다. 종종 오십시오.
1: 아, 예. 참 안 올 때마다.
3: 네.
6: 저도 사실 세혁이형이랑 친해진 게 이런 토론을 하면서 많이 좀 친해졌거든요. 근데 오늘 또 이런 비슷한 게 확장이 된 기분이고 또 알지 못했던 그리고 사실 오늘 제일 놀랐던 거는 관객분들 너무 놀랐어요. 와, 또 이 깊이감을 내가 어떻게 와 그래서 너무 재밌었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또 나오고 싶습니다.
3: 팬들과 함께 만들어간 또 더 넘버스와 함께한 공연을 뜨겁게 비치다 오늘 브라더스 까라마조프 편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하시기 전에 노래 한 곡을 더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6: 뭐요?
3: 이 노래 빼먹을 수 없잖아요. 우린 까라마족. 아. 이 넘버에 대한 소개를 좀 부탁드려봅니다.
6: 이제 결국에는 각자 이제 제 입장에서 말하면 그 누구보다 까라마족을 혐오했고 아버지를 싫어했고 근데 결국에는 이것을 받아들이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의 연대이다. 뭐 이런 이제 곡인데 되게 아이러니한 네, 우리 작품의 마지막 곡입니다. 한번 네. 들어보시죠. 아.
3: 예, 이 곡을 남겨드리면서 우리 오세혁 연출님과 그리고 유수겸 배우 그리고 우리 최수경

0: 선생님, 조주연 기자, 그리고 정현주는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나는 삶이라서 사랑을 할 수밖에 없잖아. 모두가 그 죄!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쉬운 여름철.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3: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우 낮 12시부터 5시 사이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2: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햇빛을 가릴 모자나 양산도 챙겨주세요.
3: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야 효과적입니다.
2: 평소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해주세요.
3: 현기증이나 두통 같은 열사병 초기 증세가 나타날 때는 시원한 장소로 옮겨 휴식을 취한 뒤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2: 특히 더위에 취약한 노인이나 심혈관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4: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5: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6: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 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 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 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 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 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0: TBS 교통정보.
7: 4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되는 등 더위가 심해지고 있어 야외 활동에 계속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서울 현재 기온은 36.2도입니다. 올림픽대로 한남 방면 천호대교에서 암사대교 구간의 4차로에 화물이 떨어져 있습니다. 주의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또 김포 방면 양화대교에서 월드컵대교 구간 내 3차로에서는 보수공사가 진행 중인데 이후로 가양대교까지 쭉 정체입니다. 북부간선도로는 원릉분기점에서 신내 나드무 구간이 양방면에서 밀리고요. 동부간선도로는 의정부 방면 월계 1교에서 상계교까지 막힙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 천안 나드목 부근 갓길에 고장차가 있고요. 북천안 부근 도로 5차로에는 철제류가 떨어져 있습니다. 또 안성 분기점 부근 5차로에 고장차가 있습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이 프로그램은 나선홍의 닥터스 스페셜 방송입니다.
2: 나선홍의 닥터스.
0: 진짜 경기는 공과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벌어진다. 농구 감독 에디 수튼의 말입니다. 농구 경기가 펼쳐지는 40분 동안 선수가 실제로 공을 만지고 있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10분? 15분? 네, 놀랍게도 고작 2, 3분에 불과하다고 하네요. 나머지 시간 동안 선수들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수비하고 패스를 받을 자리를 찾아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환호하는 멋진 슛도 공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많은 시간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셈입니다. 생각해보면 건강도 그렇습니다. 건강은 아플 때 챙기는 게 아니라 아프지 않은 날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매일 오후 5시 인생의 멋진 슛을 위해 평범한 오늘을 건강하게 채워가는 시간이죠. 전문의가 함께하는 100세 시대, 여러분의 건강 파트너 나선홍의 닥터스 진료 시작합니다. 네, 농구 경기 실제로 만지는 공을 만지는 시간은 2분에서 3분이라고 하네요. 저도 이제 가끔 조기 축구를 나가면은 상당히 제가 많이 공을 만지는 것 같아도 저는 2분도 안 될 것 같은데 패스가 잘 안 오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좀 건강할 때 챙기라면 뭐 아주 쉬운 얘기지만 것 같습니다만은 그래도 아프게 되면 그때부터는 뭐 건강을 챙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건강할 때 나선홍의 닥터스를 들으면서 건강 지식을 좀 쌓으시면서 말이죠. 일상에서 끊임없이 또 운동도 많이 하시면서 건강을 채워가시면 좋겠습니다. 전문의가 함께하는 100세 시대 여러분의 건강 파트너 나선홍의 닥터스. 오늘은 진료 과목 류마티스 내과, 그 가운데서도 통풍에 관해서 집중 탐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전에 오늘도 어김없이 정답은 떠먹여주고 오답은 피식하게 만들어드리는 친절한 퀴즈죠. 닥터스 퀴즈 먼저 드리고 갑니다. 통풍은 관절에 요산 결정이 쌓이면서 극심한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특히 통풍 환자들은 발가락 관절이 붓고 뜨거워지면서 이것만 스쳐도 아플 정도의 통증을 호소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통풍이라는 이름도 이것이 스치기만 해도 아프다는 데서 유래했다는 이야기가 있죠. 가수 김범용 씨는 사랑하는 그대 이름을 이것이라 칭하며 왔다가 스쳐가는 이것이라고 노래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중 이것은 무엇일까요? 그대 이름은 띵띵띵띵띵띵. 네. 1번 범람, 2번 바람, 3번 알람, 4번 이슬람. 네. 1번 범람, 2번 바람, 3번 알람, 4번 이슬람. 람자로 끝나는 걸. 이게 보기 만들기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오죽했으면 이슬람이 나왔을까요? 네. 정답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웰빙플러스에서 생유산균, 주방용품의 명가, 주식회사 K노블에서 후라이팬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가수 이름에 람자가 들어가 있네요. 네. 그렇죠. 네. 보람이라는 이름 제 주위에도 많이 그런 친구들도 있는데요. 네, 박보람입니다. 해화동.

0: 예전에는 통풍을 황제병이라고 불렀습니다. 잘 먹고 잘 마시고 운동은 안 하는 사람에게 생기는 병이다. 그래서 왕이나 귀족들이 걸리는 병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요즘은 다르죠. 시대 변화로 20, 30대 젊은 통풍 환자들도 빠르게 늘고 있다고 하는데 한밤중 갑자기 찾아오는 극심한 통증. 오늘 퀴즈 정답 람만 스쳐도 아프다는 이 병. 나선홍의 닥터서 오늘은 통풍의 모든 것을 알려주실 국내 대표 통풍 권위자 선생님 모셨습니다. 중앙대학교 병원 류마티스 내과 송정수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1: 예,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0: 아 정말 우리 송 교수님하고는 예. 참 인연이 예. 오래 됐습니다. 저희가 남산 시절부터
1: 예. 네네. 그때 새벽같이 나와서 같이 방송하고 그랬던 네. 기억이
0: 지난 겨울에 또 한번 나와주셨고요.
1: 예, 예. 작년 겨울에 한번 나왔고요.
0: 네.
1: 예.
0: 아유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예. 네. 최근에 이제 통풍 관련해서 책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고?
1: 예, 예. 네.
0: 곧 출간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1: 예, 뭐, 올 가을이나 내년 초에 출간을 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원고를 계속 쓰고 있고요.
0: 아, 네.
1: 그래서 통풍 완전 정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책을 쓰고 있는데요.
0: 이거 저 좀 그 네. 연식이 되신 분들은 예. 완전 정복하면은 그 예전에
1: 예, 학력고사.
0: 네, 네. 네. 네.
1: 그래서 통풍에 대한 내용이 이제 그걸 쓰다 보니까 참 방대하더라고요. 네. 통풍의 증상 치료뿐만 아니라 이제 통풍과 관련된 합병증, 동반 질환 이게 굉장히 다양 하고
0: 네.
1: 또 이런 통풍뿐만 아니라 동반 질환도 같이 치료해야 되겠다는 그런 필요성을 많이 느꼈습니다.
0: 네, 네, 네, 그러셨군요. 책이 나오면 저도 한번 빨리 좀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통풍하면 이제 우리 송정수 교수님, 네, 국내 대표 통풍 권위자. 아신데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통풍 환자들의 말 어떤? 예. 질문을 가장 많이 합니까?
1: 통풍 환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은
0: 네.
1: 통풍약을 언제까지 먹어야 되나요?
0: 아.
1: 통풍 치료를 언제까지 해야 되나요? 뭐 1년 하면 됩니까? 2년 하면 됩니까? 뭐 5년 하면 됩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제일 네. 흔해요.
0: 아, 그렇군요.
1: 그럼 이제 제가 통풍약은 평생 드셔야 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면요.
0: 네.
1: 환자들이 대부분 다 실망을 하고 뭐 슬퍼하고 막 그럽니다. 근데 사실 이 통풍은 고혈압이나 당뇨병과 같이
0: 네. 이게
1: 평생 약물 치료하고 평생 관리가 필요한 질병이거든요. 그래서
0: 네.
1: 환자들한테 왜 평생 약을 잘 드셔야 하는지 또 오랜 시간에 걸쳐서 치료를 해야 되는지 그걸 뭐 짬을 내갖고 슬라이드도 보여주고 교육하는 시간을 이렇게 내갖고 잘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0: 네. 그러시군요. 이게 그러니까 사실 통풍이라는 게 완치가 되는 게 아니고
1: 그렇죠. 관리를 하는 거죠.
0: 꾸준히 관리를 하면서 네. 다스리는 거잖아요.
1: 맞습니다. 그
0: 네.
1: 고혈압은 혈압을 관리하고
0: 네.
1: 당뇨병은 혈당을 관리하듯이
0: 그렇죠.
1: 통풍은 요산을 관리해서 통풍에 의한 증상이 생기지 않게 하고 합병증이 생기는 것을 막게 하기 위해서
0: 네.
1: 평생 치료하고 평생 관리하는 게 정답입니다.
0: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환자분들 오셔가지고 언제까지 먹어야 됩니까?
1: 네.
0: 병원은 얼마나 다녀야 됩니까? 이게
1: 답답해하는데
0: 네.
1: 아유 그냥 우리 밥 먹듯이
0: 네.
1: 식사하고 나면 물 먹듯이 그렇게 약 드시면 됩니다.
0: 네.
1: 그럼 평생 건강하고 통풍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은 또 뭐 이해하고 또
0: 네.
1: 평생 약 잘 드시고 그런 분들 또 많고요.
0: 네, 네. 그렇군요.
1: 네.
0: 자 오늘 진료 과목 류마티스 내과 그 가운데서도 통풍 완전 정보로 함께합니다. 자, 교수님, 통풍이 이제 워낙 유명한 병인데도
1: 예.
0: 의외로 많은 분들이 그냥 발가락이 좀 아픈 병 아닌가 이렇게 아는 분들도 계세요. 교수님께서 한 문장 정도로 정의를 해 주신다면.
1: 네. 네. 그 한 문장으로 딱 얘기를 하면은
0: 네.
1: 통풍은 우리 몸에 요산 나트륨 결정이 과다하게 쌓이면서 생기는 병이다. 라고 하는데 그 병인데 증상이 이제 관절에 쌓이면 통풍 관절염이 되고
0: 네.
1: 콩팥에 쌓이게 되면은 요산 신장염이 되고
0: 네.
1: 또 혈관에도 쌓이거든요. 요산이.
0: 아,
1: 그러면 동맥경화도 일으키고
0: 네.
1: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요산 대사에 이상이 생겨서 요산이 많이 피 속에 돌게 되고 그 요산이 나중에 말초 관절이나 혈관이나 신장에서 나트륨하고 만나면서
0: 네.
1: 액체 상체의 요산이 고체 상태의 요산 나트륨 결정으로 되면은 그게 많이 쌓이면서 그 결정을 백혈구가 잡아먹으면서 생기는 그런 병이에요. 염증이 네네. 생기는 거죠. 네. 관절염도 생기고 네. 신장병도 생기고 동맥경화도 생기고 말초혈관질환도 생기고 이런 요산 나트륨 결정에 의해서 생기는 전신질환을 다 통풍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0: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뭐 콩팥, 혈관 이게 다 연관이 돼 있는데 말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우리가 그 대사질환 네. 뭐 혈압이나 당뇨 있으신 분들은 네. 특히 더 조심하셔야 돼요.
1: 맞습니다. 그 네. 통풍하고 네. 고혈압하고 동반되어 있는 경우가 한 70% 정도 되고
0: 아, 그래요.
1: 당뇨가 동반된 사람이 한 20% 정도 되고
0: 또 혈압이 더 높군요.
1: 예, 예. 네. 혈압이 더 많긴 한데 네. 통풍하고 혈압이 통풍 환자에서 고혈압이 동반된 사람이 한 70% 된다고.
0: 아, 그렇군요.
1: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통풍하고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동맥경화 이런 것이 네. 신장병 그런 거하고 많이 겹쳐 있어요.
0: 네,
1: 그래서
0: 그렇군요.
1: 치료를 같이 해야 됩니다.
0: 네. 예. 제가 이제 시작하면서 시대 변화로 20, 30대 젊은 그 통풍 환자들이 빠르게 늘고 있다 예, 그런 예, 말씀 예. 드렸는데 과거와 달리 이렇게 많이 20, 30대 그 젊은 층에서 늘어나는 이유가 어떤 걸까요?
1: 요즘 젊은이들이 글쎄 우리 때도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스트레스를 좀 더 예민하게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0: 네, 네.
1: 요즘 젊은이들이 옛날 사람들에 비해서 인스턴트 식품들을 많이
0: 그렇죠,
1: 먹게 돼요.
0: 그렇죠.
1: 칼로리가 높은 뭐 네. 햄버거나 피자나 그런 거 많이 먹고 또 요즘 배달 음식 많잖아요.
0: 배달
1: 음식에 또 칼로리가 높고
0: 그렇죠. 네.
1: 또 기름지고 뭐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런 걸 많이 먹게 되면 좀 뚱뚱하게 져요.
0: 네.
1: 그리고 회식도 자주 하고 또 술도 많이 먹고 과음 과식하게 되고 그러면서 일을 많이 하다 보면 운동을 못 하게 되면서
0: 네.
1: 사람이 뚱뚱해져요.
0: 아.
1: 네. 그런데 뚱뚱해지면 사실 그 통풍의 위험이 그냥 쫙 올라가거든요.
0: 네네.
1: 그래서 젊은 요즘에 젊은 20대 30대에서 그 뚱뚱해지면서 운동 잘 못하게 하면서 술 많이 먹고 그러면서 네. 통풍 환자가 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0: 아. 예. 교수님 그렇다면은 궁금한 게 이제 뚱뚱하거나
1: 예.
0: 내가 술을 많이 마신 뚱뚱한데 술을 많이 마신다.
1: 예.
0: 이러면은 통풍에 걸릴 확률이 얼마나 됩니까?
1: 꽤 높죠.
0: 아, 꽤 높죠.
1: 네, 근데 네. 통풍이 이렇게 뚱뚱하다고 다 생기는 건 아닙니다.
0: 아, 그런 건 아니고요.
1: 유전적인 유인이 한 60% 정도 되고요.
0: 아,
1: 환경적인 네. 유인이 이제 뭐 술을 많이 먹는다든지 뚱뚱하다든지 고기를 많이 먹는다 그런 환경적인 유인인데 그게 한 40% 정도
0: 네.
1: 돼요.
0: 네.
1: 그래서 아무리 뚱뚱하다 하더라도 가족력이 없다든지 뭐 유전 통풍에 유전이 된 그런 가족력이 없으면은 통풍에 네. 뚱뚱해도 통풍에 안 걸리는데
0: 아.
1: 가족력이 있으면서 뚱뚱하면은 이게 통풍 걸릴 확률이 쫙 올라가게 되죠.
0: 그러면 네. 엄마 아빠나 뭐 할아버지가
1: 예,
0: 이제
1: 예,
0: 통풍이
1: 예.
0: 있었다면
1: 예.
0: 나도 이제 조심해야
1: 그렇죠.
0: 되겠다.
1: 유전자를 항상.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0: 네네.
1: 그 유전자가 뭐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개예요. 지금
0: 아,
1: 밝혀지는 게. 그리고 유전자는 지금 상용화된 유전자 검사법이 없어 갖고
0: 네.
1: 유일하게 알 수 있는 유전은 뭐 가족력이 있냐 없냐 아버지 삼촌 뭐 할머니 할아버지 그분에게 통풍이 있었냐 없었냐 그래서 있다 그러면 자기는 유전자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0: 네,
1: 그런 사람 더 조심하셔야
0: 되고 조심하셔야 되겠네요.
1: 그렇죠, 그렇죠.
0: 네. 예. 주변에 그 통풍 환자 보면은 다 그 남자분들이
1: 예.
0: 많던데
1: 맞습니다. 예.
0: 여성도 통풍에 걸립니까? 저는 여성도 본 적이
1: 걸립니다.
0: 없어서요.
1: 네, 여성도 걸려요.
0: 아 그렇군요.
1: 근데 네. 대부분 폐경기 이후에 60대에 생기기 시작하죠.
0: 네.
1: 왜 그러냐면은 그 통풍 환자가 거의 90% 이상이 남자예요. 근데 남자는 남성에서 나온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이란 남성 호르몬이 우리 몸에서 나오는데 이게
0: 네.
1: 소변으로 요산을 배설하는 것을 억제해요. 그리고
0: 네.
1: 피로 다시 끌어다가 요산을 올리게 하는 역할을 해요. 남성 호르몬이. 그런데
0: 아.
1: 반대로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은
0: 네.
1: 요산 배설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0: 아,
1: 해요.
0: 그렇군요.
1: 그래서 젊을 때는 남

0: 남자들은 요산이 한뭐 5에서 7, 8그 정도까지 올라가고 여자는 3에서 5, 6그 정도밖에 안 돼요. 에스트로겐 영향으로 쭉 요산이 빠져나가는데 근데
1: 네.
0: 폐경기가 되면 50세 이후에 폐경이 오면은 그때는 남성하고 똑같은
1: 네, 수치가
0: 비율로
1: 더 올라가겠네요.
0: 올라갑니다.
1: 아,
0: 예, 발생률이
1: 그렇군요.
0: 올라가기 때문에
1: 네.
0: 여성도 사실은 60대, 70대 그때는 남성하고 똑같이 먹는 거 조심하고 술 조심하고 그러면서 통풍에 대한 주의를
1: 네.
0: 함께 하셔야 됩니다.
1: 여성들은 오히려 이제 50대 이후에 좀
0: 네, 50대
1: 조심하셔야
0: 이후에 잘
1: 되고.
0: 생깁니다.
1: 네.
0: 예.
1: 어린이나 청소년들은 어떻습니까?
0: 어린이 때는 요산이 그 몸에 완전히 축적된 다음에 이렇게 터지듯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게
1: 네.
0: 축적되는데 한 20년 이상
1: 아,
0: 걸려요.
1: 그렇군요.
0: 그래서 어릴 때 청소년기가 지나면서 요산이 쌓이기 시작해요. 한
1: 네.
0: 20대 이후부터. 그래갖고
1: 네.
0: 어릴 때좀 초등학생 뭐 중학생 때는 요산이 몸속에 많이 쌓여있지 않기 때문에 통풍이 잘안 생기는데 이제 20대 이후부터는 이제 요산이 쌓이기 시작하면서
1: 네.
0: 폭탄처럼 터지기 시작하는
1: 아,
0: 것이죠.
1: 그렇군요. 네. 조금 이제 짧은 이게 생각일 수도 있는데 그 요산을 미리 좀 알고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
0: 피검사하면 되죠.
1: 아, 그래요?
0: 피검사를 해서
1: 네.
0: 요산 수치가 7이 넘어가면은 고요산 혈증이라고 그러거든요.
1: 아,
0: 그런 경우에는 뭐 약을 먹지 않는다 하더라도 체중을 줄이고
1: 네.
0: 그다음에 고기 좀 줄이고
1: 아하.
0: 술 줄이고
1: 네.
0: 그다음에 물을 많이
1: 물을
0: 마셔요.
1: 많이
0: 예,
1: 마시고.
0: 물을 요산이 물에 잘 녹아서 소변으로 잘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1: 그렇군요.
0: 물을 하루에 2리터 이상 많이 먹고
1: 네.
0: 그러면은 요산이 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약을 안 먹어도 될
1: 아,
0: 정도가 되고
1: 그렇군요.
0: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1: 네네. 젊었을 때부터 좀 이제 그런 가정력이 있는 분들은 좀 미리 챙겨야
0: 조심하셔야죠. 예,
1: 되겠네요.
0: 맞습니다.
1: 네, 그렇군요. 자, 오늘 송정수 교수님과 함께 통풍 상식 저희가 제대로 좀 짚어볼 텐데요. 오해와 진실 시간입니다, 교수님. 네, 교수님 앞에 이제 OX 팻말이 있는데, 네, 친근하시죠?
0: 잘할 수 있습니다.
1: 네네. 자, 맞으면 O, 틀리면 X로 답을 해 주시고요. 답은 다 끝난 후에 저희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항을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통풍은 엄지발가락에만 생긴다. 맞으면 O, 틀리면 X. X거든요. 자, 두 번째입니다. 통풍은 비만과 관련이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옵니다.
0: 옵니다.
1: 자, 세 번째. 요산 수치가 높아도 평생 통풍이 안 오는 사람이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0: 맞습니다.
1: 오군요. 자, 네 번째. 통풍약은 통증이 없어지면 끊어도 된다. 맞으면 O, 틀리면 X.
0: 절대 아닙니다.
1: 절대 아닙니다. X. 자, 다섯 번째.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은 통풍 예방에 도움이 된다. 맞으면 O, 틀리면 X.
0: 확실히 맞습니다.
1: 그렇습니다. 이거 마지막 질문은 이제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이렇게 해서 다섯 문항을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자, 먼저 첫 번째 질문 드린 통풍은 엄지발가락에만 생긴다. X 그러셨어요. 그렇다면은 뭐 다른 곳에 뭐 발가락이나 손가락 쪽에도 생길 수가 있는 겁니까?
0: 예, 맞습니다.
1: 네.
0: 통풍이 제일 많이 생기는 곳은 엄지발가락이에요.
1: 네.
0: 엄지발가락에 보통 한70% 정도 오는데 나머지 30%는 발등, 발목, 무릎, 뭐 팔꿈치, 어깨, 손가락 그런 데도 생길 수가 있어요.
1: 네.
0: 그래서 발가락이 아니고 무릎인데 통풍이야? 뭐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는데 무릎으로 먼저 오는 사람도
1: 무릎
0: 있고요.
1: 쪽으로도.
0: 그다음에 통풍으로 진단받았는데 치료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1: 네.
0: 방치를 한 경우에는 발가락부터 왔다가 무릎으로 왔다가 또 어깨로도 오고 팔꿈치로 오고 손으로도 올 수가 있어요.
1: 아, 이게 그럼 점점 번질 수 있다는 그런
0: 그렇죠.
1: 말씀이신가요?
0: 아래서부터 올라온다고 표현을 해요.
1: 네.
0: 요산이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밑으로 내려갔다가
1: 네.
0: 이게 중력을 이기지 못하고 요산이 아래부터 쌓여요.
1: 이게 그러면 마치 태풍이 올라오는 것처럼 상륙하게 됩니다.
0: 그렇죠.
1: 네.
0: 남쪽에서 올라오듯이 아래서부터 쭉 올라오는데 그걸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은 이게 저 아래는 꽉 차게 되면 이제 점점 위로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발가락, 발등, 발목, 무릎, 어깨, 팔꿈치 이런 데는 점점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1: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약물로 잘 치료를 할수 있는
0: 그렇죠.
1: 거죠.
0: 약물로 잘 치료를 하면은요.
1: 네.
0: 다 몸에 쌓인 요산을 다 배출시킬 수가 있어요.
1: 아, 그렇군요.
0: 그래갖고 요산 수치가 7이 넘어가면은 몸속에 요산이 쌓이고
1: 네.
0: 6에서 7 쌓이면 평형을 이루고 또 6 이하면 몸속에서 빠져나가요.
1: 네.
0: 그래서 우리가 환자분들한테 약을 쓰면서 요산을 볼 때 6 이하로 잘 조절이 되나 그걸
1: 네.
0: 6 이하로 잘 조절이 되면 약을 잘

0: 드시고 계시는군요. 아하. 치료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 네.
0: 그래서 6이하로 유지를 하면은 무슨 통풍 발작도 안 일어나고 또 합병증도 잘 안 생길 수 있습니다.
1: 6이하면은 주로 이제 소변으로 다 배출이 됩니까? 아니면 땀으로도 배출이 됩니까? 이런 게?
0: 땀으로도 배출되고 침으로도 배출되고
1: 예,
0: 피 속에 있었기 때문에 유산이 뭐 소변으로도 배출되고 네네. 대변으로도 배출되고 땀으로도 배출되고 침으로도 배출되고 다 배출이 됩니다.
1: 네네.
0: 그래서 물을 많이 먹어서 많이 배출하게 해야죠.
1: 아 그렇군요. 예, 예, 예. 네. 물이 참 중요합니다.
0: 예 맞습니다.
1: 네. 자, 두 번째 통풍은 비만과 관련이 있다. 오 그러셨어요.
0: 예, 예 맞습니다. 네. 예.
1: 자, 살을 그러면 만약에 살을 빼면은 이 요산 수치도 함께 떨어집니까?
0: 예 맞습니다.
1: 네.
0: 그 살만 빼도 요산이 내려가요.
1: 네.
0: 통풍의 주요 원인이 비만이에요. 그래서 아. 체중을 한 5% 10% 뭐 그럼 뭐 한 뭐 5kg 정도 뭐 아니면 10kg 정도 그 정도 빼면 돼요.
1: 네.
0: 그러면 요산이 쫙 떨어져요.
1: 아.
0: 요산이 딱 떨어지고 그러면 웬만큼 약 복용하는 것만큼 살 빼기가 어렵지 사실은.
1: 그렇죠.
0: 약은 먹기 쉬워도 살 네. 빼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살을 빼면은 통풍이 완전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아. 약도 줄일 수가 있고요.
1: 네. 예. 우리가 그 이제 고혈압 혈압약도 예. 혈압도 이제 살을 체중을 감소시키면은 그게 이제 효과가 있다고 하잖아요.
0: 그렇죠. 혈압이나 당뇨도 네네. 뚱뚱한 사람이 살을 빼면은 혈압약도 줄이거나 끊을 수가 있고
1: 아.
0: 당뇨 환자도 당뇨약을 줄이거나 끊을 수 있듯이
1: 네네.
0: 통풍 환자도 살을 쫙 빼면요
1: 네.
0: 통풍 약의 용량을 뭐 절반 이하로 줄일 수도 있고
1: 아,
0: 또 심지어는 약을 끊는 경우도 있습니다.
1: 아, 끊는 경우도
0: 예,
1: 있어요.
0: 예, 예.
1: 네네.
0: 그래서 대신 이제 혈액 검사는 자주 해야죠.
1: 네. 네. 무리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0: 그렇죠. 무리하지 않게
1: 체중 감량이 필요하겠군요.
0: 예, 예, 예, 네. 예.
1: 그런데 오히려 급격하게 살을 갑자기 확 빼서 다이어트를 좀 심하게 했다. 이러면 네. 오히려 통풍이 생길 수도 있다고 저는 들었는데.
0: 맞습니다.
1: 어떻습니까?
0: 맞습니다. 그 급격한 다이어트는 통풍한테는 완전 금물이에요.
1: 네.
0: 살을 빼겠다고 갑자기 굶는다든지
1: 네.
0: 또 황제 다이어트 한다고 뭐 저탄고지 뭐 고단백 식사 많이 하고 탄수화물 네. 하나도 안 먹고
1: 네.
0: 또 운동을 심하게 해갖고 땀이 쫙 빠져갖고 그러면요. 우리 몸에 탈수가 되면 탈수가 돼요. 탈수가
1: 네.
0: 되면 요산이 갑자기 또 피 속의 요산이 쫙 올라가게 되고
1: 아,
0: 또 근육 운동을 심하게 하면 근육 세포가 깨지는데
1: 네.
0: 그 근육 세포가 죽으면서 깨지면서 그 근육 세포 안에 있던 퓨린 요산의 전구 물질 퓨린이 갑자기 또 쫙 올라가게 되면서
1: 아.
0: 운동을 했는데도 요산이 쫙 올라가는
1: 운동을
0: 경우가 있습니다.
1: 운동을 너무 심하게 해도
0: 예, 그 세포가 깨질 정도로
1: 어떤 근력 운동을 말씀하시는
0: 그렇죠.
1: 건가요? 아하.
0: 뭐 스쿼팅이라든지 뭐 팔 상 근육 운동이라든지 뭐 그래서 근육이 깨질 정도로 심한 운동을 뭐 1시간 2시간 계속 하면은 나중에 근육이 녹아나거든요. 그렇게
1: 아.
0: 되면 근육 안에 있던 요산이 또 피 속으로 넘어와서 통풍을 일으킵니다.
1: 아.
0: 그래서 아주 아주 과도한 운동은 금물입니다.
1: 네. 아 요산이 예. 상당히 좀 예민해서
0: 예.
1: 참 그
0: 예.
1: 뭐라 그럴까요 조절하는 게
0: 예.
1: 쉽지 않고
0: 그렇죠.
1: 네 그래서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것
0: 예.
1: 같네요. 네.
0: 너무 무리하면 안 돼요.
1: 네 뭐, 적당하게
0: 적당하게 네. 예,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1: 그 최근에 말이죠 교수님 예. 비만 치료제라 그래서 뭐 위고비니
0: 예.
1: 뭐 이런
0: 예.
1: 것들을 막 맞는
0: 예, 예.
1: 뭐 젊은이들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고
0: 예,
1: 하는데
0: 예,
1: 이거
0: 예.
1: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0: 저는 권합니다.
1: 아, 그러세요?
0: 예. 위고비나 마운자로가
1: 네.
0: 식욕 억제 효과가 있어갖고 조금만
1: 네.
0: 먹어도 배가 불러서 식탐 많이 먹게 되지 않아요.
1: 네.
0: 그러면서 살이 빠지게 되는 거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뭐 우리가 통풍 환자들한테 고기 먹지 마라, 생선 먹지 마라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1: 네.
0: 그러면 더 먹고 싶어지잖아요.
1: 아, 그렇죠.
0: 근데 이거 위고비나 마운자로를 맞으면은 훨씬 그런 식욕 그 식탐 그게 줄어들게 돼요.
1: 아,
0: 그러면서 살이 자연스럽게 빠집니다.
1: 네네.
0: 네,
1: 네. 그런 거 있는데 이제 일부에서는 좀 우려하는 게
0: 네,
1: 거기에만
0: 네.
1: 너무 의존하다 보면
0: 그렇죠.
1: 네, 좀 또. 건강에 위험
0: 예.
1: 염려가 있지 않느냐.
0: 맞습니다.
1: 네네.
0: 당장 살은 빠지는데 끊을
1: 네.
0: 수가 없게 돼요. 또 요요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고
1: 그렇죠.
0: 그래서
1: 네.
0: 살을 빼면서 생활 습관 개선을 같이 해야 돼요.
1: 그렇죠. 생활
0: 적게
1: 습관
0: 먹는 습관 끈. 예, 위고비나 마운자를 맞으면은 적게 먹는 생활 습관이 100이거든요.
1: 네.
0: 근데 그러면 이제 위고비나 마운자를 끊고 나서도 적게 먹는 그런 생활 습관을 계속 갖게 해야 됩니다.
1: 유지를 해야 되는데
0: 예, 예.
1: 만약 그렇지 못하면 오히려 요요가 올 수 있겠군요.
0: 예, 요요가 네. 올 수 있기 때문에
1: 네.
0: 그것도 사실 완전히 안전한 방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1: 네, 그렇군요.
0: 예, 자연스럽게 줄이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1: 네, 네. 자, 그리고 세 번째 요산 수치가 높아도 평생 통풍이 안 오는 사람도 있다. 오, 그러셨어요?
0: 예, 예, 맞습니다.
1: 네.
0: 피검사에서 요산 수치가 7.0 이상 높게 나오는데 그래도 평생 통풍에 걸리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꽤 많아요.
1: 아, 그렇군요.

0: 건강검진에서 우리가 요산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네. 이게 7.0 미로그램 퍼 데시리터가 넘어가면 그걸 고요산 혈증이라고 그러는데 증상이 하나도 없다. 네. 그런 건 무증상 고요산 혈증이라고 그래요. 그런 네. 경우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 10에서 20% 어떤 동네에서 16% 정도에서 네. 우리나라 환자들이 요산이 높다라고 나오게 꽤 많죠. 우리나라 네. 뭐 4,500만 인구로 보면은. 그리고 그 중에서 실제로 통풍 환자는 한 15%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아. 그래서 실제로 무증상 고요산 혈증은 굉장히 많은데 네. 그 사람들이 다 통풍에 걸린 건 아니고 네. 또 일시적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아하. 또 올라갔다가 내려올 수도 있고 그렇기 네. 때문에 무증상 고요산 혈증 환자들이 우리나라에 꽤 많이 있습니다. 아. 잘 먹고 잘 살아서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1: 그렇군요. 예, 예. 네. 그러다가 갑자기 또 통증이 올 수도 있는
0: 그렇죠. 그렇게 되면 치료를 해야죠. 네. 갑자기 오면은 그렇군요. 통풍이 됐고요.
1: 아까 이제 요산 수치 말씀하셨는데 예. 그렇다면 어느 정도 이상이면 좀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된다. 6 에이, 이상인가요?
0: 7 이상.
1: 7 이상. 네.
0: 요산이 이제 7이 넘어가면 몸속에 쌓여요. 네. 그 통풍을 유발하거나 통풍을 악화시킬 수가 있어요. 네. 보통 정상 남자의 요산 수치는 4에서 7 정도 되고 여자는 이제 3에서 6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네. 이제 좀 뚱뚱하거나 술을 많이 마시는 분들은 또 통풍에 가족력이 있는 사람들은 위험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7이 넘어가면은 아 내가 지금 통풍에 가족력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통풍에 걸릴 수도 있겠다. 그러면 7이 넘어가면 이제 요산이 쌓이면서 통풍이 네. 생기기 때문에 절대로 7을 넘기면 안 되겠다. 그래갖고 물도 많이 먹고 술도 줄이고 네. 고기나 생선도 줄이고 운동도 열심히 해서 적정 체중 유지하고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죠.
1: 네 그렇군요. 요 수치를 좀 잘 알고 계세요.
0: 7.0이 넘어가면 안 된다.
1: 네.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통풍약은 통증이 없어지면 끊어도 된다. X 그러셨어요. 어. 이거는 이제 저희가 시작하면서 이제 말씀드렸던 예, 거랑 예, 비슷한
0: 예,
1: 거죠.
0: 예, 맞습니다. 네. 그 통풍은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이 평생 관리를 해야 되는데 뭘 관리하느냐? 요산을 네. 관리하는 거예요.
1: 요산을.
0: 예, 예. 고혈압은 혈압을 관리하고 네. 또 고지혈증은 뭐 콜레스테롤 관리하고 당뇨병은 혈당을 관리하듯이 통풍은 요산을 관리하는 병이에요.
1: 네.
0: 뭐 혈압이 높은데 증상이 없을 수 있잖아요.
1: 그렇죠.
0: 또 당뇨 혈당이 높은데도 증상이 없을 수 있듯이 요산이 높아도 증상이 없을 수가 있어요.
1: 네.
0: 그렇다고 그냥 놔두면 언젠가 네. 통풍 발작이 생기고
1: 그렇죠.
0: 콩팥이 망가지고 동맥경화 생기고 혈관이 막히고 터지고 그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1: 네.
0: 그런 뭐 만성 신장병이나 중풍이나 심장병 같은 그런 치명적인 합병증이 마치 저격수가 쏘듯이 오기 때문에 그거를 미리 막기 위해 에서는 증상이 없어도
1: 네.
0: 통풍 환자는 계속 약을 드시면서 고혈압이나 당뇨병처럼 평생 관리하는 네. 그런 중요한 질환입니다.
1: 네. 교수님 이제 궁금한 게 이 통풍 약을 먹게 되잖아요. 네. 복용하면은 이제 다 요산수치가 떨어지니까
0: 네,
1: 나는 그냥
0: 떨어지죠.
1: 뭐 마음껏 먹어도 되고
0: 네.
1: 뭐 이렇게 좀 이런 분들 있잖아요.
0: 네.
1: 뭐라 좀 방치한다고 해야 되나요?
0: 방심하시는
1: 분들. 약을 네. 약에 그냥 너무 의존하는 네. 그런 생활 습관. 그건 어떻게 좀 보십니까?
0: 뭐 너무 많이 먹게 되면은 그 발생될 수 있는 게 비만,
1: 네.
0: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동맥경화, 뭐 중풍 그런 게 다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1: 네.
0: 통풍으로 인한 거면은 사실 통풍약을 먹으면 통풍은 조절이 아주 잘 되거든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통풍은 막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계속 먹고
1: 네.
0: 마시고
1: 네.
0: 뚱뚱해지고 그러면 나중에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동맥경화, 말초혈, 중풍, 심근경 그거로 이제 돌아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총 관리를 해야 됩니다.
1: 그렇죠.
0: 예. 네. 예.
1: 너무 약을 믿으면 또 안 되시죠.
0: 그렇죠. 그래서 약을 이제 환자들한테도 약을 잘 먹으라고 그렇게 하는데
1: 네.
0: 뭐 요산 괜찮고 발작이 한 1년 없었어. 그러면 안 먹어도 되겠지 하고 의사는 계속 먹으라고 하는데도
1: 환자 스스로가 이제 중단을 해버려요.
0: 자의로 중단을 해버려요.
1: 아.
0: 그렇게 되면은 자 2, 3년 있다가
1: 네.
0: 또 발작이 생기고
1: 그때는 이제
0: 더 심하게 오죠.
1: 네,
0: 요산이
1: 되겠죠.
0: 더 많이 쌓여있으니까
1: 네, 네.
0: 콩팥도 망가지게 되고 합병증이 오게 되는 거죠.
1: 네, 네. 네.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약 복용 습관 같은 게 있나요?
0: 제일 흔한 거는요.
1: 네.
0: 증상이 없으니까 환자가 이제 다 낫나 보다. 그렇게 해서 자기 마음대로 약을 먹다 말다 먹다 말다.
1: 자의로 그냥 끊어버리신다는
0: 거죠. 또 아플 때만 먹는 사람도 있고요.
1: 네.
0: 약을 이제 혈압 당뇨약처럼 매일매일 증상이 없으면 먹어야 되는데
1: 네.
0: 아플 때만 먹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제일 가장 많이 하는 실수인데
1: 네.
0: 약을 먹다 말다 하는 습관이 아주 나쁩니다.
1: 꾸준히
0: 차라리
1: 드셔야 되겠죠.
0: 꾸준히 먹어야 되고
1: 네.
0: 약을 먹다 말다 하는 습관이 통풍 환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잘못된

0: 습관입니다.
1: 아, 그렇군요. 예. 그럼들이 의외로 좀 많이
0: 있어요. 아. 가르쳐도 맨날 교육을 시켜도 아니 까먹어 본인이 예, 안 아프니까 그냥 약 먹는 거 까먹고 그리고 가끔 생각나서 약을 먹고 또 병원에 올 때만 오고 약을
1: 꾸준히 먹고. 잘 관리하시는 거 그리고 약도 꾸준하게 복용하시는 게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0: 예, 맞습니다.
1: 자, 오늘 류마티스 내과 전문의 우리 송종수 교수님 모시고 통풍 관련해서 여러분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친절한 진료실 2부에서는요. 여러분의 문자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옵니다.
2: TBS 캠페인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릴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0: 여러분은 지금 전문의가 함께하는 건강상담 프로그램 100세시대 당신의 건강 파트너 나선홍의 닥터스 스페셜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1: 나선홍의 닥터스 오늘은 국가대표 통풍 권위자시죠. 중앙대병원 류마티스 내과 전문의 송정수 교수님 모시고 통풍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자, 친절한 진료실 들어가 볼 텐데요. 자, 갑자기 엄지발가락이 붓고 아팠던 경험, 또 건강검진에서 요산수치 높게 나왔다, 또 통풍약 먹고 있는데 궁금한 점 등등 많이 많이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교수님 지금 실시간으로 4443번님이요. 예. 커피도 효과가 있나요? 그러신데 이제 이게 아마도 그 요산을 이제 배출하는 거, 예. 그 커피가 좀 이뇨제 역할을 하잖아요.
2: 예, 이뇨 작용이
1: 그
2: 있죠.
1: 그 질문인 것 같습니다.
2: 예, 맞습니다. 네. 커피의 그 카페인 성분이 요산 배설을 촉진시킵니다.
1: 아, 그렇군요.
2: 그래서 커피를 마시되 그 대신 네. 뭐 설탕이나 커피 크림을 넣지 말고 블랙으로 네. 마셔야 돼요.
1: 네, 네, 네. 네.
2: 그래서 설탕을 넣으면은 그 효과가 반감이 돼요. 그 설탕 그 인공 과당이라고 그러죠. 과당은 네.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요산을 잡아다가 다시 피 속에 넣어주는 역할을 해주거든요. 아. 그래서 요산이 올라가요.
1: 아,
2: 그래서
1: 그렇군요.
2: 달달한 음료가 다 통풍에 나빠요. 뭐 아, 콜라, 그렇군요. 사이다, 뭐 오렌지 주스, 과일 주스,
1: 라떼 뭐
2: 예, 예. 네. 그다음에 그 에너지 드링크 요즘 네네네. 뭐 나오는 그런 것들이 다 인공과당이 함유돼서 달달하거든요. 그런 걸 먹으면 다 요산이 올라갑니다.
1: 네.
2: 반대로 카페인만 들어 있는 그 커피, 블랙 커피 뭐 또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런 거는
1: 네.
2: 카페인이 요산 배설 그 이뇨 작용도 있지만은 요산 배설도 같이 촉진시켜요.
1: 아,
2: 그래서 커피는 통풍에 좋긴 한데
1: 네네.
2: 너무 많이 마시면은 네. 또 탈수가 돼요.
1: 아, 그렇죠. 네,
2: 그래서 커피를
1: 적당하게.
2: 마시면서 물도
1: 네.
2: 많이 마시고 그런데
1: 네.
2: 아이스 그 블랙으로 드시라.
1: 블랙으로 네, 드시라.
2: 설탕이나 크림은 네. 넣지 말고
1: 네, 네,
2: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1: 네네. 자, 효과가 있다고 하시네요. 4443번님. 네. 자, 그리고 4415번님이 평소 술고기 많이 먹는데요.
2: 예,
1: 오늘
2: 예.
1: 방송 들으니 겁이 덜컥 납니다. 생선을 먹어도 요산 수치가 올라가다니.
2: 예.
1: 그래도 고기를 끊을 수는 없고 혹시 예. 먹어도 괜찮은 것들이 있을까요? 자, 지금 이제 음식에 관련해서 질문하신
2: 예,
1: 것 같아요.
2: 예, 예. 제일 나쁜 게
1: 네.
2: 예, 술이에요. 알코올.
1: 아.
2: 그중에서도 맥주. 맥주는 알코올도 네. 있지만은 그 호프 성분의 요산의 전분물질인 퓨린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1: 아, 그래서 맥주 안에?
2: 네, 맥주
1: 아.
2: 안에. 그 쌉싸란 맛나는 그 호프잖아요.
1: 밀인가요?
2: 메가. 메가에 그 농축된 퓨린이 있어요.
1: 아하.
2: 그래서 맥주가 제일 안 좋고
1: 네.
2: 그다음에 뭐 술도 마찬가지예요. 알코올 자체가 술이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요산을 다시 잡아다가 피 속에 넣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1: 네.

0: 슬개, 폐, 네. 뭐 그 순대집에 가면 나오는 것들, 네, 네. 부산 부속물들, 그게 사실은
1: 잘 안 좋습니까?
0: 고소하고 맛있긴 한데 네. 영양가도 풍부하고, 근데 네. 통풍환자한테는 안 좋다는 거죠. 아. 그런 걸 조심하고요. 그 다음에 뭐 고기나 생선, 소고기, 돼지고기, 뭐 닭고기 안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1: 안 먹고 살 수는 없죠.
0: 안 먹고 살 수는 네. 없는데. 네. 1인분씩만 드시면 돼요.
1: 아, 조금씩만.
0: 조금씩만 드시고.
1: 살코기 부위로.
0: 예, 살코기 부위로.
1: 먹어야 됩니까?
0: 예, 살코기 뭐 드시고, 갈비도 그 총량이 중요해요. 아, 먹는 총량이.
1: 조금만.
0: 칼로리. 예, 칼로리하고.
1: 아, 1인분 정도?
0: 예, 1인분 정도만 먹고. 네네. 또 요산이 높으면 조금 더 줄여야 되지만 요산이 정상인 사람은 뭐 1인분 정도 먹는 건 큰 문제 되지는 않습니다.
1: 네. 예. 닭가슴살 같은 건 어떻습니까?
0: 닭가슴살에도 사실은 퓨린이 좀 많이 있어요.
1: 아,
0: 운동 많이 하는 사람들, 헬스하는 사람들 닭가슴살
1: 요즘 많이 먹죠. 젊은. 네,
0: 단백질 중에서. 많이 먹고. 근데 그거 먹고 운동하다가 통풍 경우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1: 아, 그래요?
0: 거기에도 퓨린이 많아요. 동물성 단백질에. 네네. 식물성 단백질에는 퓨린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네. 뭐 콩이라든지 네. 두유라든지 그런 거는 먹어도 돼요.
1: 네.
0: 근데 동물성 단백질이 안 좋다는 얘기죠. 아, 또 기름진 거, 네. 고소한 거, 감칠맛 나는 거, 뭐 튀긴 거, 뭐, 네. 뭐 치킨이라든지 뭐 그런 거.
1: 저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찾으시는 내원하는 환자분들이 예. 좀 가끔 화를 내시는 분들도 계시겠네요. 아,
0: 근데 요산이
1: 뭘 먹으라는 네. 겁니까? 뭐
0: 1인분씩만 먹으라.
1: 1인분.
0: 네. 많이 먹지 말고 그냥 1인분씩만 먹고 네. 그리고 요산 체크해서 요산이 6 이하로 잘 조절되고 있으면은 1인분 뭐 부담없이 먹어도 된. 다만 술 먹지 마라.
1: 네.
0: 달달한 거 먹지 마라.
1: 네.
0: 내장탕 먹지 마라. 그 정도만. 네. 이렇게 권유합니다.
1: 예. 자, 뭐 아무튼 이런 그 동물성 지방 예. 뭐 이런 거를
0: 동물성 단백질.
1: 단백질 예. 이런 거
0: 동물성 지방.
1: 네, 많이 드셨을 예. 때는 반드시 이 좋지 않은 결과를
0: 예, 예. 요산을 체크해 봐야 되고 네.
1: 그러니까요.
0: 줄여서 드시라.
1: 네.
0: 술과 같이 먹지 말고.
1: 네. 예. 자, 그리고 9257번님. 저는 40대 여성입니다. 얼마 전부터 손가락 관절이 뻣뻣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손이 자꾸 붓더라고요.
0: 예, 예, 예.
1: 초기에는 어떤 진단이 이루어지나요? 관절액을 채취하기도 한다는데 아프지 않을까요?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어요.
0: 관절액을 채취하려면 바늘을 찔러야 되고요. 아프죠.
1: 아. 예.
0: 근데 그거는 이렇게 만져봐서
1: 네.
0: 물이 있나 없나를 보면 되고요. 정말 애매하면 초음파를 갖다 댑니다.
1: 아,
0: 초음파를 대면은 아프지 않게 거기 물이 있나 없나를 알 수가 있어요.
1: 네.
0: 그리고 물 뽑는 건 주로 큰 관절에서 하죠.
1: 아.
0: 무릎이나 어깨. 그리고 지금 질문하신 분이 40대 여성분이라고 그러는데 네. 40대 여성분은 통풍이 잘 안 생겨요. 특별한 아. 이유가
1: 아까
0: 아니면.
1: 이제 그 50대 이후에
0: 그렇죠.
1: 생긴다고
0: 여자들은 폐경기 이후에 뭐 네네. 55세 이후 60세 이후에 잘 생기고 그리고 통풍은 보통 발부터 오거든요.
1: 네.
0: 근데 손부터 오는 경우는 사실은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퇴행성 관절염의 가능성이
1: 아,
0: 더 많습니다.
1: 그렇군요.
0: 네, 그런 경우는 이제 피 검사를 해서
1: 네.
0: 요산도 검사하고 류마티스 인자 검사도 하고 항시 시피항체나 자가항체 검사를 해서 그게
1: 네.
0: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다른 종류의 자가 면역 질환에 의한 게 아닌가를 확인을 하면 됩니다.
1: 네, 통풍은 네. 이제 발부터 오기 때문에 만약
0: 그렇죠.
1: 손가락에 네. 이게 뭐가
0: 손가락만 아프다면 통풍이 아닐 가능성이
1: 아닐 가능성이 높다
0: 예, 예,
1: 그런
0: 예.
1: 말씀이시죠.
0: 예, 예.
1: 네. 자, 그리고 7651번님이 통풍약하고 같이 먹으면
0: 예.
1: 부작용이 생기는 안 좋은 약이나
0: 예.
1: 건강기능식품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그랬는데
0: 예.
1: 그런 게 있을까요?
0: 아, 통풍약은 대부분 뭐 큰 문제는 없는데요.
1: 네네.
0: 그 면역 억제제 중에 아자시오프린이라고 하는 면역 억제제가 있어요.
1: 네.
0: 뭐 자가 면역성 간염이라든지 배체트병에 쓰는 그런 면역 억제제인데
1: 네.
0: 그거를 쓰게 되면은 그 자가 면역 억제제의 독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1: 아,
0: 그래서 그런 거하고 같이 쓰지는 않는데 뭐 통풍하고 뭐 배체트병하고 같이 있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1: 네네.
0: 그리고 그거를 이제 처방을 하게 되면은 경고문이 떠요. 이거 쓰게 되면 독성이 일어납니다라고 처방 창에 경고문이 뜨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은 대부분 잘 알고
1: 잘
0: 있기 때문에
1: 계시니까요.
0: 일반 환자분들은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는 않아도 되고요.
1: 네.
0: 통풍약하고 혈압약하고 같이 먹어도 되고 당뇨약 같이 먹어도 되고 고지혈증약 같이 먹어도 되고 웬만한 약은 다 같이 먹어도 됩니다.
1: 네.
0: 그리고 건강보조식품은 사실은 저희들은 별로 권장하지가 않아요.
1: 네, 네.
0: 그것이 의학적으로 확실하게 요산을 떨어뜨리고 통풍을 치료한다는 그런 보장이 없거든요.
1: 그렇죠.
0: 그래서 그거는 저희는 그렇게 권하지는 않습니다.
1: 네. 환자분들이 많은 그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1: 이 혈압약이랑 같이 먹어도 돼요.
0: 예,
1: 당연,
0: 예,
1: 그죠?
0: 예, 예. 통풍 환자들이 좀 많고
1: 네.
0: 또 이렇게 젊고 활발한 분이 많기 때문에 제가 네. 통풍 강의를 가면요. 네. 질문이 엄청 많이 들어옵니다. 의사 선생님들도 질문을 많이 하고 환자들도 질문을 많이 하고 네, 통풍이 네. 이제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서.

0: 네. 그런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1: 요즘에 이제 그 헬스 하면서 예. 그 이 근력 운동 심하게 하면서 예. 닭가슴살 많이 먹는 젊은층이 예. 상당히 많거든요.
0: 맞습니다.
1: 어. 그래서 혹시 찾는 젊은층들이 많이 있나요?
0: 맞습니다. 그리고 아. 보면은요, 네. 그 피검사를 하면 요산도 나오지만은 네. CK라고 해서 크레틴 카이네이즈라고 근육 세포가 터지면 나오는 효소가 있어요. 아. 그 CK가 정상이 한 200 정도 되는데 뭐 2000 그렇게 올라온 사람이 있어요.
1: 그럼 아, 정말요?
0: 네, 물어보면은 네. 이 뭐 그 스쿼팅을 뭐 몇 시간을 했다. 뭐 아. 근육이 다 깨지는 거예요.
1: 아, 그렇군요.
0: 그런 사람은 약을 먹어도 요산이 쫙 7, 8 그렇게 막 올라가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너무 그렇게 심한 운동하지 말라. 그리고 네네. 그 근육이 깨지면서 마이오글로불린이라고 근색소가 핏속으로 나오는데 그러면은 이 콩팥이 망가져요. 그게 콩팥 그 세뇨관을 막아서 네. 급성심부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조심하세요. 물을 같이 먹으면서 그렇게 네. 해라. 운동 너무 심한 운동 하지 말고 단백질도 너무 많이 먹지 마라 그렇게 권장을 그 합니다.
1: 단백질 쉐이크 많이
0: 네,
1: 먹잖아요.
0: 맞습니다.
1: 그것도 그럼 좋지 않
0: 그렇죠.
1: 않을까요?
0: 그것도 네. 뭐 근육을 키우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은 네. 통풍에는 안 좋습니다.
1: 그렇군요. 네, 네. 네. 자, 그리고 6063번님. 저는 통풍 환자입니다. 심하지 않고 간혹 발목이나 팔꿈치가 통증과 부어오르는데 동네 병원에 갔는데 약을 조제해주면서 증상이 나타나면 먹으라고 하더군요.
0: 예.
1: 요산 수치는 6.6 정도이고 당뇨혈압 정상이고요. 66세고 술, 담배, 고기 등은 좋아하지 않아요. 이렇게 예. 네, 문자 보내주셨어요.
0: 6.6이면은 사실은 잘 조절이 되는 게 아니죠.
1: 아, 그렇군요.
0: 통풍 환자에게 네. 치료의 목표는 6 이하로 떨어뜨리는 6 이하로. 거거든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죠. 7이 넘어가면 몸속에 요산이 쌓여서 통풍이 악화가 되고
1: 네.
0: 6에서 7 사이는 평형을 이뤄요. 본전이고
1: 네.
0: 6 이하면 몸속에서 빠져나가서 치료가 되는 거거든요.
1: 네.
0: 그래서 약을 조금 더 용량을 올리든지 그래서 6 이하로 떨어뜨려야 되는 거고 6이 6에서 7 사이를 계속 유지하다 보면은 요산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1: 네.
0: 그 관절염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1: 아,
0: 그래서
1: 그렇군요.
0: 물도 많이 드시고
1: 네.
0: 뭐 음식 그 식이요법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약을 조금 더 올리는 게 그래서 6 이하로 떨어뜨린 게 더 중요합니다.
1: 지금 약을 조제해주면서 증상이 나타나면 드세요 이랬다는데 이거는
0: 아 그건 잘못된 거고요.
1: 잘못된 거죠. 네.
0: 증상이 없어도 약을 드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1: 꾸준히 관리를
0: 예.
1: 하셔야 된다고
0: 예,
1: 계속
0: 예, 예.
1: 말씀을 해주시는데.
0: 근데 아플 때만 먹으라고 하는 약이 따로 있어요. 비상약.
1: 네.
0: 그래서 그거는 소염제나 진통제나 코리친이라는 약인데 그거는 요산 떨어뜨리는 약이 아니고 염증을 깔아뜨리는 약이에요.
1: 아.
0: 그래서 그건 발작이 올 때 추가로 드시라 그렇게
1: 네,
0: 얘기하고
1: 네.
0: 원래 요산을 떨어뜨리는 요산 형성 억제제나 요산 배설 촉진제는 그냥 평생 드시는 게 맞습니다.
1: 그렇군요. 네. 자, 그리고 2911번님이 저는 67세 남자입니다. 왼쪽 발가락에 피가 고여요. 이틀에 한 번씩 피를 빼는데 예전에 10년 전에 동상이 걸렸었습니다. 네.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0: 피 고이는 거는 통풍하고 상관이
1: 아,
0: 없습니다. 그거는
1: 없는
0: 외과에 가셔서
1: 네, 네.
0: 왜 고이는지 뼈가 녹았는지 괴사가 있는지 혈우병이 있는지 그거를 이제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통풍은 피는 나오진 않아요.
1: 네, 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5392번님. 교수님, 류마티스 관절염도 검진과 같은 스크리닝이 필요한가요? 병을 일찍 발견해서 얻는 이득이 있을까요? 이렇게.
0: 맞습니다. 그것도
1: 네.
0: 중요합니다. 나라에서 해주는 건강검진 정기적으로 해주는 거기에는 요산도 안 들어가 있고 또 류마티스인자도 안 들어가 있는데
1: 네.
0: 자기 돈 내고 하는 뭐 30만 원짜리 50만 원짜리 검진을 하면은 거긴 요산도 들어가 있고 류마티스인자도 들어가 있어요.
1: 네.
0: 그래서 류마티스인자가 나오면은 류마티스 관절염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리 진단하고 미리 치료하면은 관절이 망가지는 거 관절 기능 장애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통풍도 마찬가지로 요산이 높게 돼 있으면은 미리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검진 하면서 그 요산이 조금 올라가 있다든지 류마티스인자가 양성으로 나왔다든지 그러면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통풍을 미리 진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1: 네네.
0: 하시는 게 좋습니다.
1: 네. 건강검진에서 이제 그런 수치를 좀 체크할 수 있는
0: 예,
1: 프로그램을
0: 예.
1: 좀 받아보시는 게 좋겠군요.
0: 그렇죠. 예,
1: 네.
0: 예.
1: 자, 그리고, 6116번님, 손가락 마디 관절에 변형도 생기고 불룩하게 부어 있으며
0: 예.
1: 그 마디에 통증이 있습니다.
0: 예.
1: 손가락 루마티스 관절염일까요? 이렇게
0: 예.
1: 질문을
0: 손가락을
1: 드렸는데.
0: 침범하는 관절염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1: 네.
0: 하나는 퇴행성 관절염.
1: 네.
0: 그게 훨씬 더 많고요. 그다음에 류마티스 관절염이에요.
1: 네.
0: 근데 그게 나이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고 또 성별에 따라 다를 수가 있고 뭐 환경에 따라 다를 수가 있어요. 손을 많이 쓰는 사람 뭐 광부라든지 뭐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퇴행성 관절염이 생길 가능성이
1: 네.
0: 많고
1: 네.
0: 또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자가 면역 질환에 가족력이 있고 또 40대부터 생기는 그런 환자들은 류마스 관절염의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네. 지금 66세 여자분이라면은 아마도 퇴행성 관절염의 가능성이 많습니다.
1: 네.
0: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은 뭐 그렇게 목숨을 위협하거나 그런 병은 아니기 때문에 네. 위험하지는 않지만은 얘기만 들어서는 이게 류마스 관절염인지 감별이 안 돼요.
1: 네.
0: 근데 류마스 관절염은 이게 나중에 목숨을 위협할 수 있는 병이거든요. 치료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사망률이 두 배가 더 늘어날 수가 있어요.
1: 아, 그렇군요.
0: 그렇기 때문에 많이 아프고 네. 좀 힘들고 그러면은 동네 내과 의원이나 류마스 내과 전문의를 찾으셔갖고 그 검사만 해보면 돼요. 류마스 인자가 나오는지 네. 뭐 항시집행체가 나오는지 염증 수치가 올라가 있는지 뭐 전문의가 보면 딱 보면 대충 알거든요.
1: 네.
0: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1: 네. 자, 그리고 아까 그 면역 억제제 말씀해 주셨는데 2037번님이요.
0: 예.
1: 면역 억제제 산디몬과 마이폴티.
0: 예.
1: 통풍약은 같이 먹어도 되는 거죠? 이렇게
0: 예, 예. 그건 같이 네. 먹어도 됩니다. 산디몬은 그 통풍약하고 상호작용이 별로 없습니다. 산디몬은
1: 아,
0: 아마 그 신장 이식이나 간 이식을 하신 분들이 쓰는 아. 면역 억제제인데 그것도 평생 드셔야 되죠.
1: 아,
0: 근데 통풍에 걸리신 분이 그거랑 같이 써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1: 네네.
0: 아자치오프린이나 머캡토퓨린이라고 하는 그런 특수한 약이 있는데요. 그건 의사들도 알기 때문에
1: 네.
0: 쓰면서 무슨 약 같이 쓰는지 의사 선생님들이 다 알아서 조절을 해드릴 겁니다.
1: 네, 그렇군요. 자, 6399번님이요. 어디서 보니까 구강 안에 위생이 좋지 않거나 치주염이 발생했을 때
0: 예.
1: 류마티스 관절염이 생긴다는데 맞나요?
0: 맞습니다.
1: 이 밖에 예. 류마티스 관절염이 발생하기 좋은 습관이나 환경 궁금합니다. 예. 그러셨어요. 네.
0: 치주염을 일으키는 병이 균이
1: 네.
0: 그 류마스 관절염도 일으킨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치주염 있는 사람들은 치주염 치료를 류마스 예방하기 위해서 치주염 치료를 잘 해야 된다라고
1: 아.
0: 하는 게 있습니다.
1: 네.
0: 굉장히 고급 정보인데
1: 아,
0: 그걸
1: 그래요?
0: 아시네요.
1: 아.
0: 그래서 그런 분들은 류마스 관절염 치료를 하면서도 이제
1: 네.
0: 정기적으로 스케일링을 잘 하고
1: 아, 네.
0: 구강 관리를 잘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아주 근거가 있는 말씀이십니다.
1: 아, 이게 예. 그 치주염하고 류마티스 관절염은 굉장히 떨어져 있을 것 같은데
0: 예, 예.
1: 이게 또
0: 치주염을 일으키는 균이
1: 네.
0: 류마스 인자를 만들어내요.
1: 아, 그렇군요.
0: 그게 화학적으로 그 변형을 시켜갖고
1: 네네.
0: 그런 오묘한 그
1: 그래서 우리가 그 예. 스케일링을 1년이면 한두 번 받으라고
0: 그렇죠.
1: 하잖아요.
0: 예, 예, 예.
1: 그런 또 다 연관성이 있기
0: 예,
1: 때문에
0: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1: 네.
0: 장내 미생물도
1: 네.
0: 류마스 관절염하고 관련이 있다고 그러고
1: 지금 7283번 뭐. 님이 예, 예. 유산균이 류마티스 관절염 예방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데 사실인가요? 그러셨어요?
0: 예, 예, 맞습니다.
1: 아, 그래요?
0: 아, 근데 유산균만으로는 치료가 안 되고요.
1: 네,
0: 면역
1: 네.
0: 억제제를 쓰는 게 더 중요하고요. 유산균은
1: 네.
0: 조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유산균 먹는 게
1: 네.
0: 나쁜 균으로 인해 갖고 장내 세균 나쁜 장내 세균으로 인해 갖고 류마스 인자가 더 많이 생기는 거를 좋은 유산균이 줄이는 역할을 하죠.
1: 아,
0: 그렇기
1: 그렇군요.
0: 때문에 유산균 드시는 거는 권장이 되는데
1: 네.
0: 유산균만으로는 치료가 안 됩니다.
1: 그것만으로는
0: 치료가
1: 되는 게 아니고
0: 예, 예, 예.
1: 네, 그래도 조금 도움은 된다.
0: 도움은 될 수 있습니다.
1: 네, 그렇게
0: 예, 예.
1: 네, 알고 있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5930번님 60대 여성입니다. 지금 골다공증을 앓고 있어요.
0: 예.
1: 인공관절 수술을 고민하고 있는데
0: 예.
1: 조언을 해 주신다면요.
0: 골다공증 때문에 인공관절 수술을 하는 건 아니고 퇴행성 관절염이겠죠. 무릎이라든지 고관절이라든지. 그거는 엑스레이를 보고
1: 네.
0: 얼만큼 뼈가 부서졌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고
1: 네.
0: 또 기능이 아주 나쁜지 잘 못 걷는지 걸을 때마다 아픈지 약을 먹어도 계속 통증이 있는지 그거에 따라 갖고
1: 네.
0: 수술을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1: 그렇죠.
0: 네, 그래서 그거는 경험이 많은 선생님한테 정형외과에서 주로 인공관절 수술을 하는데
1: 네.
0: 정형외과 선생님하고 잘 상의를 하시고
1: 네, 네.
0: 자기 인공관절을 한번 해내면 그 되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에 잘 신중하게 판단을 해갖고
1: 네.
0: 주치의하고 정형외과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서 결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1: 그렇습니다. 60대이시면 아직도 이제
0: 그렇죠. 한 네. 30, 40년 더 써야 되니까
1: 네, 그럼요.
0: 예, 예.
1: 네, 신중히 상담을 잘 받아보셔야
0: 그렇죠.
1: 될 것 같습니다.
0: 예, 예.
1: 자, 교수님 벌써 시간이 맞춰야 될 시간이
0: 예,
1: 됐습니다.
0: 예, 예.
1: 깜짝 놀라시네요. 네, 자 퀴즈 정답을 발표하겠습니다. 퀴즈 정답 닥터 스퀴즈. 네, 통풍. 네, 이것이 스치기만 해도 아프다. 2번 바람이었습니다. 네, 유산균 받으실 분 8169번님 05 60번님, 후라이팬 받으실 분 3998번님, 6116번님 네 분께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뭐 진해가 달여 먹으면 류마티스 관절염 좋아서 이거 궁금하다고 어떤 분이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0: 전혀 근거가 없고요.
1: 근거 없는
0: 뭐
1: 얘기죠.
0: 그 다음에 뭐 고양이가 좋다고 고양이가 잘 뛰어다니니까 아유. 고양이 연고를 삶아 먹으면 좋다. 네. 뭐. 네, 다 소용 없습니다.
1: 다 근거 없는 얘기죠.
0: 예, 예, 근거 네. 없는 거고
1: 큰일 날 소리입니다.
0: 예, 예. 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1: 그렇습니다.

0: 자, 오늘 통풍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쉽고 항상 친절한 미소로 저희에게 알려주시는 중앙대학교 병원 류마티스 내과 송정수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나오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1: 예, 감사합니다.
0: 네, 또 나와주실 거죠?
1: 아, 예. 불러주십시오.
0: 네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교수님 보내드리면서 저도 물러갑니다. 네. 오후 5시 나선홍의 닥터스.

0: TBS 캠페인
1: 열심히 장사했는데 왜 안 될까요? 열심히 하는 것과 잘하는 건 다르거든요. 내 방법이 맞는지 혼자서는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누구나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새벽에 문을 여는 사람, 올바른 방향을 찾는 사람, 오늘 안 됐어도 내일 다시 시작하는 사람. 서울은 그런 사람들 덕분에 움직입니다.
2: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오늘을 버텨 내일을 만드는 사람들.
1: 방향만 잘 잡으면 달라집니다. 자영업자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2: 이 캠페인은 수도권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장사의 신과 TBS가 함께합니다.
3: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4: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5: 도로 위에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0: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1: TBS 교통정보
2: 5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상태로 여전히 높은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 현재 기온 35.5도입니다. 사고 소식인데요. 올림픽대로 김포 방면 영동대교에서 성수대교 구간의 3차로에서 추돌사고로 처리작업 때문에 불편하고 이후로 동호대교에서 여의 하류까지 밀리고 있는데 이곳 여의 상류에서 하류 구간의 1차로에서도 추돌사고 처리작업으로 더욱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이후로는 양화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막힙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목포 방면 석임제 부근 갓길에 승용차가 고장으로 서 있고 서울 방면 서평태풍기점에서 화성휴게소, 매송휴게소에서 용담터널과 일직에서 금천까지 밀립니다. 서울 양양 고속도로 서울 방면 동홍천 부근 갓길에 고장차가 있고 내린천 휴게소에서 상남 3터널까지 밀립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열심히 장사했는데 왜 안 될까요? 열심히 하는 것과 잘하는 건 다르거든요. 내 방법이 맞는지 혼자서는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누구나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새벽에 문을 여는 사람, 올바른 방향을 찾는 사람, 오늘 안 됐어도 내일 다시 시작하는 사람. 서울은 그런 사람들 덕분에 움직입니다.
2: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오늘을 버텨 내일을 만드는 사람들.
1: 방향만 잘 잡으면 달라집니다. 자영업자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2: 이 캠페인은 수도권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장사의 신과 TBS가 함께합니다.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사우나가 따로 없네.
5: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6: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7: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6: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7: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8: TBS 교통정보
9: 6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우선 휘경로 외대앞 역에서 외국어대 방면 1호선 외대앞역 정기 공급선 일시 장애로 인해서 5시 40분부터 무정차 통과하고 있습니다. 외대앞 역 통과가 그냥 되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면 중랑교에서 월릉분기점까지 또 월계일교에서 상계교까지 밀리고요.

수간선도로는 종암분기점 방면 묵동 나들목에서 월남분기점까지 정체입니다. 내부순환로 성산방면 마장램프에서 기름램프까지 밀리고 이후로 홍주문터널 지나기도 어렵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이용해 서울방면 가는 정체는 모두 풀렸는데요. 아직까지 영동고속도로 인천방면 면원에서 둔내터널까지 밀리고 둔내터널 안 갓길에는 고장차가 있어서 더욱 불편합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어려운 시간에도 서울의 골목은 살아있습니다.
0: 그리고 TBS도 시민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1: 이제 TBS가 처음으로 상업 광고를 시작합니다.
0: 그 첫 번째는 크고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 오늘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시민들의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와 사업 이야기 TBS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0: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2: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 위력이 센 태풍은 한순간에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3: 태풍 경보가 발령됐을 때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하실 때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절대로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로 침수 지역을 지날 때는 저속으로 운전하시고 만약 도중에 시동이 꺼졌다면 다시 켜지 마시고 견인 차량의 도움을 받거나 밀어서 차량을 높은 지대로 옮겨야 합니다.
2: 태풍을 대하는 현명한 자세, 사고 위험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0: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1: TBS 교통정보
2: 7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올림픽대로 김포 방면 반포대교 부근 4차로에 고장차가 있습니다. 주의해서 지나셔야겠고요. 이후로는 양화대교에서 월드컵대교까지 정체입니다. 강단북로는 일산 방면 마포대교에서 월드컵대교까지 막힙니다. 북부간선도로 도심 방면 묵동 나들목에서 월남분기점까지 여전히 속도를 못 내고 있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방면 상주터널 부근 2차로와 갓길에서 화물차가 뒤집힌 사고가 있습니다. 1차로로만 통행 가능한 상태로 일대 불편한 진행이고요.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면으로는 여주분기점 부근 갓길에 고장차가 있습니다. 인천 방면으로는 광교터널에서 북수원 구간으로 교통량이 많습니다. 또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면 동천에서 춘천 분기점 까지 제속도를 밑돌고 있습니다. 서울 현재 기온 33.6도입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서울시내 소공로에서는 차로를 축소하고 보도를 확장하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소공로 서울광장에서 한국은행 앞까지 양방면 하위 1개 차로가 통제되고 있는데요. 이 통제는 오는 11월 초까지 계속된다는 점 참고하셔서 부근 지날 때 차로 변경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파트 화재 시 국민행동 요령을 안내해드립니다. 화재 시 우선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상황에 따라 대응하시고요.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며 이때 출입문을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습니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대피 공간으로 이동하여 대피하고 대피 공간이 없는 경우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고 119 신고 후 구조 요청을 합니다.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는 세대 내에 대기하면서 창문을 닫고 119에 신고 후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하시고요.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는 복도 계단에 화염 연기가 없어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신속하게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구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3: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2: 아, 네. 죄송합니다.
3: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4: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3: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서울 시내 탄천동로 잠실유수지공원에서 종합운동장 교차로 구간이 국제교류 복합지구 도로개선 사업 관련해서 양방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약 1.6km 정도 구간인데요. 이 통제는 2027년 9월까지 계속될 예정이라는 점 부근 지나는 분들은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중이용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쉬운 여름철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2: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우 낮 12시부터 5시 사이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1: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햇빛을 가릴 모자나 양산도 챙겨주세요.
2: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야 효과적입니다.
1: 평소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해주세요.
2: 현기증이나 두통 같은 열사병 초기 증세가 나타날 때는 시원한 장소로 옮겨 휴식을 취한 뒤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1: 특히 더위에 취약한 노인이나 심혈관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4: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5: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 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 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 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 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 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T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서울시내 탄천나들목과 봉은교 구조개선 공사로 인해 도로 곳곳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먼저 봉은사로 봉은교는 오는 2027년 2월까지, 탄천동로 탄천나들목과 탄천동로 본선은 2030년 5월경까지 모두 양방면 전면 통제될 예정이라는 점 운행에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파트 화재 시 국민행동 요령을 안내해드립니다. 화재 시 우선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상황에 따라 대응하시고요.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며 이때 출입문을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습니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대피 공간으로 이동하여 대피하고, 대피 공간이 없는 경우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고 119 신고 후 구조 요청을 합니다.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

0: 비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는 세대 내에 대기하면서 창문을 닫고 119에 신고 후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하시고요. 다른 집 화재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는 복도 계단에 화염 연기가 없어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신속하게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구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3: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4: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Mağlup çocuğum.

0: K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다중이용 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아, 사우나가 따로 없네.
2: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0: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1: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2: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1: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2: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TBS를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지금까지 대한민국 수도권의 대표 방송 TBS를 들으셨습니다. TBS는 FM 95.1MHz 출력 5kW로서 서울을 비롯한 경기, 인천, 그리고 충청 일부 지역에서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TBS는 재미있고 유익한 품격 있는 방송으로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문화가 있는 수도권 생활 공동체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TBS는 방송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TBS 라디오의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 제작본부장 주용진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정규 프로그램을 모두 마치고 방송시설 및 장비 점검을 위한 계획 정파를 실시합니다. 다음 정규 방송 시작 시간은 오전 5시입니다. HLST

0: TBS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출부 HLST, 대한민국 수도권의 대표 방송 TBS입니다. TBS는 FM 95.1MHz, 출력 5kW로서 서울을 비롯한 경기, 인천, 그리고 충청 일부 지역에서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TBS는 24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TBS는 재미있고 유익한 품격 있는 방송으로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문화가 있는 수도권 생활 공동체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TBS는 방송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TBS 라디오의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 제작본부장 주용진입니다. 오늘도 TBS와 함께 희망찬 하루를 여시길 바랍니다.
1: 는 편향된 정보 전달이 아닌 누구에게나 공정한 공익 실현을 위해 걸어왔습니다. TBS는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지역주의와 집단 이기주의를 배제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 앞장서왔습니다. 이제 TBS는 TBS에게 부여된 사회적 책임을 막중히 여깁니다. 투철한 윤리의식과 사명감으로 시민 여러분의 내일을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 위력이 센 태풍은 한순간에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1: 태풍경보가 발령됐을 때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하실 때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절대로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로 침수 지역을 지날 때는 저속으로 운전하시고 만약 도중에 시동이 꺼졌다면 다시 켜지 마시고 견인 차량의 도움을 받거나 밀어서 차량을 높은 지대로 옮겨야 합니다.
0: 태풍을 대하는 현명한 자세, 사고 위험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

0: 속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2: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3: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2: 아, 네. 죄송합니다.
3: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4: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3: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서울의 새벽을 지키는 가게가 있습니다. 골목에 불을 끄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 누군가는 가게를 지키고 누군가는 방송을 지켰습니다.
1: 긴 시간 멈추지 않았던 TBS가 이제 처음으로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시민 곁을 지켜온 작은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 당신의 하루를 시민의 방송에 담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0: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1: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쉬운 여름철,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2: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우 낮 12시부터 5시 사이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1: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햇빛을 가릴 모자나 양산도 챙겨주세요.
2: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야 효과적입니다.
1: 평소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해주세요.
2: 현기증이나 두통 같은 열사병 초기 증세가 나타날 때는 시원한 장소로 옮겨 휴식을 취한 뒤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1: 특히 더위에 취약한 노인이나 심혈관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TBS 교통정보
4: 6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도 첫 폭염 중대경보가 발표됐습니다. 오늘 오전 11시를 기해서 서울 동남권과 서남권에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되겠는데요. 일부 수도권과 전남을 중심으로 체감기온 38도 이상까지 오르면서 생명을 위험할 수 있는 극한 더위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늘 서울 한낮에 38도까지 올라서 어제보다 더 덥겠고요. 불안정한 대기로 소나기 구름도 더 자주 만들어지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서쪽을 중심으로 강한 폭염과 열대 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온열 질환에 각별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서울 시내는 강변북로가 구리 쪽으로 가양대교에서 마포대교까지 서행 정도로 이동하고 있고요. 올림픽대로 한남 방면 방화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밀립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열심히 장사했는데 왜 안 될까요? 열심히 하는 것과 잘하는 건 다르거든요. 내 방법이 맞는지 혼자서는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누구나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새벽에 문을 여는 사람, 올바른 방향을 찾는 사람, 오늘 안 됐어도 내일 다시 시작하는 사람. 서울은 그런 사람들 덕분에 움직입니다.
2: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오늘을 버텨 내일을 만드는 사람들.
1: 방향만 잘 잡으면 달라집니다. 자영업자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2: 이 캠페인은 수도권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장사의 신과 TBS가 함께합니다.

0: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1: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2: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3: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4: TBS 교통정보
5: 7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벌써 서울의 기온 30도를 넘어섰습니다. 오늘 오전 11시부터 서울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됩니다. 오늘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서울 시내는 지금 올림픽대로가 하남 쪽으로 행주대교에서 성산대교 사이 또 여의도 부근 시속 30, 40km 정도로 이동하고 있고요. 이후로 영동대교 조금 지난 지점 3차로에는 사고 있기

때문에 뒤로 성수대교부터 밀립니다. 강변북로는 구리 쪽으로 방화대교에서 동작대교 사이가 정체고요. 반대 일산 방면으로는 잠실철교 조금 지난 지점 3차로에 사고 있습니다. 이 사고 지점 뒤로는 구리 시계 이전부터 속도가 줄어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이후로도 이촌동 주변 시속 30, 40km 정도로 이동합니다. 지금까지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2: Hey, Em, it's Paul. I was listening to the album. Good luck. You're on your own.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3: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2: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0: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아, 사우나가 따로 없네.
1: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2: TBS 교통정보.
3: 8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먼저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립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되는 등 더위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온열질환 피해 예방을 위해서 기상상황을 수시로 확인해 주시고요. 더울 때는 야외활동 삼가고 또 불가피한 야외작업이나 활동 시에는 모자와 양산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서울시내 강변북로가 구리 쪽으로 방화대교에서 한남대교 사이 시속 2, 30km 정도고요. 올림픽대로도 한남방면으로는 행주대교에서 양화대교 또 여의도 부근 각각 속도가 줄어 있습니다. 분당 수서로가 청담대교 방면으로 복정 나들목부터 속도가 줄어 있는데요. 탄천 일교까지 또 동부간선도로 성수 방면으로는 군자교에서 용비교 사이가 정체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1.6도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